0: 그래서 어쩌다 다치셨냐고요.
1: 아, 사실 저 때문에.
2: 오리순 씨 때문에요?
1: 아, 네. 요즘에 오리 너구리 짝짓기 시기거든요.
3: 알콩달콩 깨만 쏟아질 것 같은 강에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짝짓기 철엔 수컷들이 암컷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찾아오거든요.
1: 아, 너무 좋다.
4: 오리순! 오리순!
3: 어머, 이 목소리는? 넌 구리남?
4: 오리순,

0: 내 꽃다발.
1: 너 왜 이래? 우리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잖아. 구질구질하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0: 나 아직 너 못 잊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1: 이미 나 결혼할 짝 있는 거 몰라?
0: 알아. 근데 어차피 짝짓기 철이잖아. 이번 기회야말로 내가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가 강하다는 거를 보여줄게.
2: 누구 맘대로. 우리 수는 나랑 결혼할 사이라고.
0: 어차피 더 강한 수컷만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이 세계의 법칙 아니야? 결투다.
2: 좋다.
1: 올려 화이팅.
3: 그렇게 결투하다 다친 거군요.
2: 맞아요. 결투는 정말 처절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4: 또?
5: 원하는 암컷을 얻기 위해 수컷 오리너구리는 어떻게 싸울까? 1번, 부리를 이용해 마구 부딪히며 공격한다. 2번, 다리에 있는 독발톱으로 찌르며 공격한다.
1: 오리너 화이팅!
6: 오리 부리에 물갈퀴에 알도 났는데 독발톱까지 있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3: 내 생각에도 독발톱까지는 없을 것 같아. 저 딱딱한 부리로 먹이도 찾고 또 공격할 때도 사용할 것 같아. 맞죠?
1: 정답은?
5: 하! 2번 독발톱으로 찌른다.
4: 독발톱?
5: 우린 결투하러 강으로 나갔죠. 그리고 다리 뒤쪽에 있는 독발톱으로 찔렀어요.
4: 진짜 독발톱이 있어?
5: 독발톱은 수컷만 가지고 있어요.
4: 수컷만?
5: 독발톱은 독샘과 연결되어 있는데 짝짓기 철엔 독의 양이 많아져서 위기의 순간 뿜어져 나와요. 독발톱에 찔리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2: 이봐 구리나, 오리수는 널 싫어해.
0: 자, 내가 이기면 오리순도 달라질걸. 받아라 독발톱.
5: 구리남이 계속 공격했지만 전 버텼어요. 물갈퀴가 찢어지고 부리가 다쳐도 버티다가
2: 받아라 독발톱. 자! 독발톱 찌르기. 야! 야! 야!
5: 전 포기하지 않고 구리남을 계속 찔렀어요. 야! 야! 결국 자! 그 녀석을 쫓아낼 수 있었죠.
0: 아이고, 도망가자.

0: 그렇게 이 폭발톱으로 우리 사랑을 지켜낸 거라고요.
1: 우와, 정말 다행이다.
2: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널 지켜주다니. 우리남!
0: 우리순!
1: 아니, 결혼할 짝도 있는데 그 구리남이란 오리너구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2: 우리 오리남 이렇게 만든 구리남 진짜 나빠!
3: 그러니까
1: 구리남 나빠!
0: 자자, 우리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2: 그래요.
3: 자, 치료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야 될 텁니다. 네.
0: 근데 싹 다 잊어버립시다.
2: 아유, 이쪽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1: 자, 이제 가셔야 될 텁니다. 자, 이제 가세요.
0: 진짜 잊어버린 건 맞아요?
2: 아이, 그럼요.
0: 구리남 보는 눈빛이 조금.
2: 아, 진짜 이거 귀여워. 아,
1: 이게 진짜 맞아요.
0: 진짜 잊어버려야 돼요.
1: 아, 네, 네. 일어나시고.
0: 아, 잊지 못하는 건 아니죠.
1: 다 잊어. 네, 가세요.
0: 저밖에 없죠. 네.
2: 그렇죠. 우리는 밖에 없다.
0: 그렇죠. 구리남은 없죠. 아, 나밖에 없다.
2: 귀여워.
0: 진짜 잊어버린 거 맞죠?
2: 그렇다니까.
0: 신기하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펭귄님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5: 괜찮아?
3: 괜찮아.
5: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6: 보비, 해리.
3: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6: 안녕.
7: 어서 와.
3: 그럼 출발합니다.
5: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6: 좋아!
5: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아휴. 어?

0: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4: 애기, 왜 그래?
2: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오,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1: 맛있다.
4: 정말? 해티, 나도 줘. 크랑크랑.
1: 알았어.
4: 잘 먹겠습니다.
1: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0: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2: 다 됐다.
0: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0: 열기구로 만든다고?
3: 어떻게?
2: 하?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벤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4: 아,
0: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5: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0: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0: 어, 저기 푸른 숲이다.
1: 곧 도착하겠네.
2: 어?
6: 다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0: 안돼!
2: 오지 마!
6: 아? 뭐라고? 얘들아, 괜찮아?
0: 그래.
6: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6: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0: 그럼, 그럼.
7: 맞아, 나도 배고파.
0: 나도.
6: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8: 좋아.
5: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1: 어? 와! 얘들아!
0: 어?
1: 왜 그래?
2: 열매잖아!
0: 맛있겠다!
1: 그만! 내가 따줄게!
4: 그러게.
0: 루피, 너도 먹어봐.
1: 알았어.
0: 어?
1: 우와, 맛있어.
0: 그럼.
2: 나도 먹어볼까?
6: 나도.
2: 뭐야, 야.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3: 어, 안 돼.
0: 아니!
6: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0: 안 돼!
2: 통통아, 어떻게든 해봐!
6: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아, 그럼 론디. 붉은 숲으로 가.
3: 붉은 숲,
0: 크랑.
6: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0: 크랑크랑.
3: 거기가 어딘데?
6: 막춤 버섯이 알 거야.
0: 크랑. 크랑크랑.
3: 응, 친구들을 구하자.
5: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9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5: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4: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6: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7: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1: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2: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팬케이크.
1: 저게 우주선이야?
2: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피해!
0: 모두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4: 나도 괜찮아.
5: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0: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내 팬케이크!
6: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5: 그게 가능해?
6: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6: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1: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8: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6: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싹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짱은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어?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1: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4: 왜 착륙을 안 하지?
5: 어? 저게 뭐야?
6: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7: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0: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1: 후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0: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1: 말이 안 통한다니까.
2: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3: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2: 나한테 맡겨.
4: 이건 나!
1: 그만 약올려! 기가 들다 변신!
0: 어리석기. 과학의 맛이 어떠냐?
2: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5: 포키본 변신 완료. 마이티본 변신 완료. 레이본 변신 완료.
0: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3: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0: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계란을 반사시켜서 도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의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0: 르르, 받침대 던져. 바다 스피드.

0: 얘들아!
1: 어? 안 돼! 우주선이!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0: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밌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0: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 굉장히 네. 설레는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버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0: 네.
1: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0: 나왔다.
1: 이 지구 보니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0: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죠?
1: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0: 이야.
1: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0: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1: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0: 사막 같은데요?
1: 사막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
1: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도 한번 써볼 건데요.
0: 네.
1: 혹시 성범 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0: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1: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볼게요. 삿포로.
0: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1: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0: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 오르골당.
0: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각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졌습니다.
1: 와.
0: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1: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오르골당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1: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0: 네.
1: 제가 오른쪽 아래에 3D 버튼 누르면 바로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0: 네.
1: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0: 사람 모양
1: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1: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0: 슝.
1: 그러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1: 그런가요?
0: 겨울에 가면 이제 눈이 좀 많이 쌓여있긴 한데
1: 네.
0: 와, 기억이 납니다.
1: 아, 네. 너무 재밌죠?
0: 네.
1: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0: 네.
1: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라고 하죠.
0: 네네.
1: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0: 네네.
1: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출발해보시죠.
1: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0: 새 지도.
1: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0: 네.
1: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모 씨가 뭐 골라 주시겠어요?
0: 제가 고등학교 때
1: 네.
0: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네. 런던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 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선을 짜줘. 초등학생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이 각 장소에 숨겨진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알려줘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0: 과연 어떤 곳이 나올지.
1: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웰컴 투 런던이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코스는 런던 탑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여기는 천년 된 진짜 성이래요. 탑이라기보다는 성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코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포피스 피시앤칩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0: 필요했었다. 네,
1: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0: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네, 그러면
1: 맞아요. 이 눈물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0: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1: 그쵸.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 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0: 우와.
1: 그래서 천년 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0: 에?
1: 이게 무슨 소리죠?
0: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무대장 치열. 네. 이게 와 대박이다.
1: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미나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0: 물어보면 되죠.
1: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0: 이해가 안 가.
1: 쉽게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0: 그렇겠네요.
1: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0: 이야,
1: 합니다.
0: 신기하다. 네,
1: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네.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0: 네.
1: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0: 네네.
1: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온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0: 좋아요.
1: 와, 되게 아까 재미나이가 설명한 것처럼 네.

0: 합의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1: 생겨서,
0: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포피스 B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어, 좋아요.
0: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 설명.
0: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민아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BCN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포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1: 우와.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아, 놀러가면 저렇게 놀 거다.
0: 네, 놀 거다. 네,
1: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네.
0: 네,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1: 네.
0: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1: 꿈으로 가야죠.
0: 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수.
1: 와.
0: 또 구글 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1: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안녕.

0: 스티커.
1: 가자.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2: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1: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0: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3: 모르겠다.
0: 그래.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 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4: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0: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0: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1: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0: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1: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딨어?
2: 어리석은 버플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0: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0: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0: 걔만 어차피 탈락이야.
1: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2: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0: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3: 탈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1: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0: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1: 그린 왜 그래?
4: 공 좀 던져줄래?
1: 좋아! 간다!
4: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1: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0: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용이 찾아보자.
4: 위쪽이야.
1: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3: 버블 타임 스타.
1: 버블 스타. 체인지.
4: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1: 그린, 왜 변신 안 해?
4: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1: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4: 그게 아니라고. 멈춰.
1: 너 뭐해?
0: 우리가
4: 멈춰.
1: 뭐?
4: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1: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 맞췄다.
4: 내 캐쳐.
1: 그린 받아.
4: 버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1: 에이? 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4: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1: 다이아 체인지.
4: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1: 다이아.
4: 아니, 한 손씩.
1: 한 손씩?
4: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1: 알았어.
3: 버블

0: 가야 그린!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글로비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응,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1: 응!
0: 둘!

0: 레인보우 큰 버블! 얘들아!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1: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0: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2: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굴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줬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0: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응?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2: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0: 우와! 버블잼이야!
2: 다시 시작이군.
0: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2: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0: 좋지.
2: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1: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3: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4: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란 꼭!

오늘의 이야기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밭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수박. 줄무늬만 봐도 시원해지는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등장부터 위풍당당한 수박 한 통. 위에는 꼭지가 보이고 선명한 줄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모습이 검정 줄무늬가 있는 초록 애벌레와 닮았다. 수박이 꿈틀대는 것 같다. 초록색은 신호등 불빛에도 있지. 빨간색? 그래, 수박을 자르면 속은 겉과 다르게 빨간색이었다. 빨간 바탕에 검정 씨가 박힌 모습이 무당벌레를 생각나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매력 덩어리. 수박에도 과학이 있을까?

알쏭달쏭 커다란 수박 한 통. 어디서 왔을까? 수박은 넓은 밭에서 넝쿨로 자란다. 여기저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수박들. 넝쿨을 따라가다 보이는 이건 수박꽃? 꽃이 지면서 아래 보이는 동그란 열매가 점점 커지는데 작지만 줄무늬도 있는 어엿한 수박이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작은 수박을 잘라보면 아! 아직 익지 않았다. 익기 전이라 속이 하얀 수박. 그래도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붉어지려는 조짐이 보인다. 수박이 익을 때 하얗던 속이 빨갛게 변한다는 건데 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색을 가진 수박색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박 껍질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가 많아 수박 껍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속은 얘기가 다르다. 수박을 본격적으로 자르고 또 잘라서 속을 들여다보면 껍질과는 달리 선명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수박의 빨간색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때문.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든다. 심지어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의 반전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이 물들어 있었다.

수박을 먹을 때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씨. 군데군데 박힌 수박씨 때문에 수박 먹기가 힘들었던 적 참 많다. 씨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씨 없는 수박이 탄생한 것도 꽤 오래전의 일. 정말 씨 없는 수박밖에는 편하게 수박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 수박을 가로로 잘라 안을 보자. 뭔가 특이한 무늬가 보이나? 바로 여기, 이 모양. 왼쪽 아래를 보니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간 신기한 무늬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태좌였다. 수박의 중앙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태좌는 수박의 탯줄. 수박씨는 이 태좌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잘린 수박의 단면에 수박 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태자를 따라 배열된 씨를 피해서 잘랐기 때문인데 반대로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잘라보면 예상대로 수박 씨가 몰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났다. 씨를 발라내기 한결 수월하겠다. 태자를 알면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수박을 잘라 씨를 쉽게 바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 수박의 과학을 알면 먹기도 편해진다.

약 90%가량이 수분이어서 물이 가득 담긴 박이라는 뜻에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 여기에 참외, 토마토, 오이가 있다. 이 중 수박과 같은 박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수박의 형제들을 공개합니다. 박과가 아닌 것은 토마토. 토마토는 수박처럼 붉은색이지만 박과가 아닌 가지과에 속한다. 수박에 숨겨져 있던 신선한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였던 한 짝.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 짝.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어,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1: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0: 깍두기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1: 어, 잡았어. 어, 나는, 아, 나는 지파리.
0: 나는 금파리.
2: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3: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4: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3: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2: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 비행사님의 파리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3: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 비행사님이 누구야?
1: 파리 비행사님 기억 안 나?
0: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네. 오,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3: 차리고.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5: 당연하지!
4: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3: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5: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3: 허,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4: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2: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0: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3: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1: 야! 넌 왜 빼?
3: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1: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3: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5: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1: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지.
2: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타세요!
1: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 비행사!
6: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1: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2: 네! 우와!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1: 와, 맛있는 냄새.
2: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1: 어, 어, 파리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2: 아, 그러시지요.
1: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2: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3: 어? 똥파리 비행사님?
7: 아, 여행 가고 싶다.
8: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2: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8: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2: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0: 그렇게 난 박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유후! 축하해.
1: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0: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비단 내릴래요.
1: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0: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2: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3: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4: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3: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4: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5: 파리 비행사님 출발.
4: 어? 넌 누구야?
5: 카루.
2: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6: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5: 카루, 카루, 꽃가루 입니다만.
2: 어? 아이,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5: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1: 네.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0: 물론이지요.
5: 똥파리님! 가루, 가루,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1: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0: 물론이지요.
5: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7: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8: 불이란 덕에
4: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7: 그렇다니까!
4: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2: 어? 거거?
9: 누가?
6: 호떡이가?
3: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 가자!
4: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3: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10: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2: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오.
3: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6: 같이 갑시다. 갑시다.
10: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3: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예제.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보통을 선물할 거야.
7: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11: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2: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6: 나는 왜 빼?
12: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11: 그럼 설사할 텐데.
7: 야호! 물대포다!
3: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4: 헐!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0: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1: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0: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2: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3: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4: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3: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4: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그럼 될 거 아닌지. 지파리
3: 똥파리
4: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0: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5: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0: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2: 비로이

0: 부티엔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부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뿌리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뿌리를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4: 네!
1: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4: 야호!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5: 여기 좀 봐봐.
6: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7: 두근두근두근두근
6: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8: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비 애벌레.
9: 징그럽긴 얼마나 귀여운데.
10: 알았으니까 좀.
11: 이게 뭐야?
2: 토니! 토니 괜찮아?
11: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뽑아버리자.
2: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6: 으이그,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11: 뭐?
6: 주위 좀 봐봐!
12: 따이!
6: 여기야!
2: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11: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0: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1: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1: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1: 기대된다.
0: 야! 아니, 뭐야!
1: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움직여. 어?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치우겠어.

0: 또 누구 짓이야?
1: 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0: 저기 뭔가
1: 있었는데?
0: 조니, 무섭게 왜 그래?
1: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0: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3: 아이,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쾅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0: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2: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3: 가자, 빨리빨리 끝내.
0: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0: 나설 차례 잡히.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냄새가 난다, 핀! 저 위에 있다, 핀! 잘 안 보이는데.
1: 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0: 있는 거다, 핀!
2: 어떡하지?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바로 이거야!
2: 됐네!
0: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3: 장빈!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주피 주피 주피 추!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4: 어?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2: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4: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0: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1: 숙직이?
2: 숙직이가 뭐냐?
3: 숲을 지고 다니나?
0: 숲 지킴이! 에이구,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숙직이라고.
1: 네!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어,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어?
1: 딜리 딜리 딜리 띠띠띠띠 딜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딜리 달려
2: 달려!
1: 얘들아!
2: 딜리!
3: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막 딱 핀!
1: 정말?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아,
2: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0: 산 넘은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2: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3: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4: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5: 도저히 못 먹겠어.
6: 못 먹겠다, 빈.
5: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3: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 볼까요?
4: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라리라리라. 설탕과 딸기를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이면 달콤한 딸기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우와, 그림 딸기 덮인.
1: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2: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3: 계속 나와요.
4: 저도요.
1: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3: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1: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5: 마법 정화기요? 휴.
0: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1: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5: 네!
1: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2: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4: 로블리, 왜 그래요?
1: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0: 어둠의 기운? 그럼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1: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미.
0: 어서 찾아보자. 마법 스캐닝. 썩은 냄새 잡힌.
4: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2: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고기도 채소도 과자.

0: 승리할 거야.
1: 멈춰! 으아, 저게 뭐야?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2: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준이! 도니! 변신!
1: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0: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가자!
1: 이게 뭐야? 너무 지독한 냄새가.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3: 어서 저 녀석을 가둬.
1: 좋아. 주피추. 마법 비눗방울.
0: 아, 그럼. 기차.
1: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0: 나한테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다.
3: 피피.
0: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1: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2: 언제 잡힐? 먹을 게 없어진 잡힐.
1: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0: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2: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4: 아름다워.
1: 저 녀석이 갑자기 왜?
3: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4: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5: 네 잘못이 아니란다.
1: 로블리!
4: 그게 무슨...
5: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 보렴.
4: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5: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1: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2: 알겠어.
5: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4: 정말요?
2: 주피추! 가져라!
1: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6: 딸기야, 자야! 안녕!
5: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운이

0: 그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you take my yogurt? Did you or you?
1: 누가 가져갔지 진짜?
2: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Ah, energy. Don't worry. 우리가 숨은 단어들을 찾다 보면 에너지의 요거트도 같이 찾을 수 있을지 몰라.
3: 맞아 맞아.
0: Really?
1: No.
0: Oh, okay. I hope so. Why?
1: It's why.
3: 어? Why? 뭔가 수상한데?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0: 요거트 냄새?
1: Big why. Small why.
0: Why?
1: Why?
0: Why?
1: Why? They're both why.
0: 아, 친구들, today we're gonna find words that start with why.
1: 과연 이 why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궁금하다.
3: 맞아 맞아.
0: 빨리 찾아보자.
3: 그럴까?
0: 어.
1: Are you ready?
0: Yes, we are.
3: 그럼 가본다. Here we go.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0: 가자. Go, go, go!
2: Is this Y World?
4: Yes, I heard the Y sound over here.
5: Are you sure?
4: Mm-hmm. Listen!
6: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2: Can you hear the Y sound?
5: Yes, I can.
0: Oh, I can't hear it.
5: Oh, don't worry. I'll show you the sound.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6: Yeah, yeah, yeah, yeah.
2: Yeah, yeah, yeah, yeah.
4: They are Y. 내 말이 맞았지?
5: Yes!
0: Oh, look at that!
1: Oh, 요트다.
6: Yeah, yeah, yeah, yeah.
4: Yacht, yacht.
0: Wow!
5: I like yachts!
0: Me too! Hey! Give us a ride!
5: Wow!
3: Hurry! Hurry!
5: Bye-bye! Thank you!
1: Oh, that was amazing!
0: Yeah, I want to do it again next time!
5: Me too!
1: Huh? What's that?
0: Oh, this is a yogurt.
1: Yogurt?
0: Yes.
6: Yeah, yeah, yeah, yeah.
4: Yogurt. Yogurt.
0: Mmm, it looks so good. It's delicious.
7: 지금 뭐 하는 거야?
1: Oops.
4: Yeah, yeah, yeah, yeah. Yuck. Yuck.
7: 못 참아.
5: Oh my goodness!
7: Wow! 거기서!
1: 아이고, 아이고, 남의 걸 그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8: 그러게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네요. 아유, 이게 다 써 에너지 때문이에요.
1: 아유, 맞아요. 어? 아니 에너지가 숨겨놓은 요거트를 아니 써 에너지가 몰래 먹는 바람에.
9: What? 어. Why? 어?
8: 아유,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걸 그렇게 쏙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9: 어?
10: Because it's yummy. Oh, yum, yum, yum, yum, yum, yum, yum.
8: Sir Energy,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예요?
1: They're coming.
9: Oh, oh my gosh!
3: You didn't even ask to eat. 함부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잖아.
8: 어, 맞아. 야크가 화가 잔뜩 났던데.
3: 맞아.
0: I'm sorry.
8: 그러니까 우리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지 말자.
3: 맞아, 맞아.
0: Okay. Okay. I won't do it again. I promise.
8: Mm-hmm.
4: 어? Wait.
1: 어?
4: 얘들아.
9: 뭐?
4: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9: 어? 어? 어? 진짜?
4: 어! 어! Listen.
6: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 Whoa! I can hear it too.
4: Yeah. 그럼 let's go and find it.

0: 빨리 빨리.
1: 어? 얘들아.
0: 왜?
1: 저거.
0: 어.
1: 요요 아니야?
0: 요요?
1: 야,
2: 맞는 거 같은데.
0: 어디 보자.
1: 응.
0: 어? Hey, that's my yo-yo.
1: 어?
0: 진짜 내 거네, 내 거야.
1: 와.
3: 야. Yo-yo.
0: 오, 진짜네. 근데 why is my yo-yo here?
1: 아, 이상하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0: 어.
1: 지난번에 내 보물 상자도 이 근처에 있었어.
2: 맞아.
0: 뭐가 수상하다. But it's okay. I found my yo-yo and we found our word.
2: 야,
1: 맞아. 에너지 요요도 찾고 우리는 단어도 찾고.
0: 아, 이상이죠.
1: 맞아.
2: Joy, what are you doing?
1: All right. Okay, let me finish this. Super duper magic card.
2: Yeah!
0: Oh, we did it again.
2: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볼까?
1: Good idea. Yacht.
0: Yogurt.
1: Yeah.
3: Yo-yo.
1: Yacht.
0: Yeah. Yogurt.
3: Yacht.
4: Yo-yo.
0: Good job.
2: Yeah.
0: Did it again today.
1: I feel so happy.
2: 맞아. 이렇게 행복하면 뭐 해야지?
0: 까먹었다.
1: Sing a song.
2: 맞아. Are you ready?
1: Yeah.
0: Let's sing together.
3: Joy, 눈치챌 뻔했잖아요. 걸릴 뻔했잖아요.
1: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2: 응?
1: 지난번 Joy 그 상자도 그렇고 오늘 요요도 그렇고 말이에요.
3: 그러네요. 아니, Solar Energy.
5: 왜?
3: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5: Me? Me? No. Never. I would never, ever do that.
3: 아이고,
5: 하지 마세요.
1: 아니긴요. 맞는데.
5: Guys, what are you doing? Hello. We need to teach our friends how to write why.
3: 맞다. 친구들에게 why 쓰는 법 알려줘야죠.
2: Everyone. Write with us.
3: Big Y는 1, 2, 3. Y.
5: Small Y. 1, 2, Y.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본 때는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Okay, okay. 이제 말해야지. Why were you late, Joy?
1: 맞아. You're never late. 왜 늦었어?
0: 말해.
2: 사실 얘들아, 우리가 편지를 받았어.
3: A letter.
1: 어,
4: 그렇지?
1: 그럼 또 무지개 마법사님이 보내신 거야?
4: 아니.
0: 어? Then who sent it?
2: 바로 요정 할머니.
0: Fairy godmother?
2: 맞아. 신데렐라를 도와서 파티에 보내셔야 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셨대.
1: 그러네. 우리한테 도와달래.
0: Okay, okay. Then let's help.
1: Okay.
5: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2: 어?
1: 어? 너무 바쁜데? 신데렐라도 도와줘야 되고 알파벳 하나도 찾아야 되고.
0: 그러니까 this is too hard. 어떡하지?
2: 얘들아 이렇게 하자. 빨리 알파벳 단어들 찾고 나서 신데렐라 도와주면 되지.
1: 오, 오케이.
0: That's a good idea.
1: 좋아 좋아.
2: 그래.
5: Find Z.
1: 오,
2: Z.
0: 친구들 이건 big Z.
1: 이건 small 작은 Z.
0: Z.
1: Z.
0: Z.
1: Z.
4: They're both Z's.
1: Whoa! 그럼 이 Z가 들어.

0: 알파벳 단어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궁금하다.
1: 나도.
2: 우리 빨리 가보자.
0: 그럴까?
2: 어?
0: Are you ready?
1: Yay!
0: Well, here we go.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Wow!
3: Come on!
4: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5: Go, go, go!
6: Find Z.
7: Oh? 이게 무슨 소리지?
5: Oh, look at that!
0: Are you Cinderella?
7: 맞아, 내가 신데렐라야. 난 이제 파티에 못 갈 거야.
5: No, no, don't worry, Cinderella. We will help you.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7: 좋아, 그럼 우리 뭐부터 도와줘야 하지?
0: 일단 마차부터 만들자.
2: Okay, 저걸로 만들어야겠다.
7: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hange!
1: Yay!
0: 마차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힘센 말이 필요하네.
5: I'll do that.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hange!
1: Wow!
0: 어? 말은 말인데 얼룩말이네. Z, z, z. Zebra, zebra. 마차랑 말이 있으니까 마부도 필요하지?
7: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hange.
2: 멋지다.
5: Come on, Cinderella, get on.
2: 고마워 얘들아.
1: You're welcome.
0: Hee-haw! 우리도 따라가 보자.
1: Okay. Yay!
5: This is a zoo!
0: 정말! 동물원이네?
7: Zoo! Zoo!
5: Yay! I love the zoo!
0: 잠깐만! 어? 큰일 났다!
1: Why?
0: 신데렐라한테 밤 12시, 그러니까 0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
1: Oh my goodness!
0: 0시가 됐어!
7: Z, Z, Z. Zero.
2: Zero.

0: 아이고,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법에 걸렸네요.
1: 그러게요. 밤 12시. 즉 0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릴 텐데.
0: 맞아요. 모두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놀았나 봐요.
1: 그나저나 우리 위저드들 마법 많이 늘었죠?
0: 맞아요.
2: 늘긴 뭐 늘었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얼룩말 만들었잖아요. 홀, 사고, 지브라.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1: 아우, 그래도 뭐 크게 보면 얼룩말도 말이죠. 그 정도면 잘했죠, 뭐.
0: 자, 조용, 조용. 온다, 온다.
3: 온다?
0: 왜 모두들 동물로 변한 거지?
1: 그러게. 혹시 다른 마법사들도 이렇게 마법을 부린 걸까?
0: 메이비. 갑자기 동물들이 뛰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4: Me too.
3: Shocking.
0: 잠깐만.
1: 왜?
3: 왜? 왜?
0: 여기 메이비? 아마 진짜? No.
3: 왜?
0: Do I?
3: 해, 말해. Hurry
1: 왜
3: up.
1: 왜 그래?
0: 여기서

0: Let's find it.
1: Oh, 잠깐만. 어? 얘들아.
2: 어?
3: 왜? 왜?
2: 왜 그래?
1: 소리가
2: 어?
1: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3: 저기서?
2: 여기?
3: There?
2: 어?
1: 잠깐.
2: 어,
0: 들어보자.
2: 어? 찾았다.
3: 왜? 왜?
2: 어?
3: 왜?
2: 지퍼였어.
1: Zipper. Zipper.
3: 아! Zipper, zipper.
1: 네. Joy. Do your magic.
2: Oh, that's right.
3: Go.
2: Let me do my magic.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자자. 친구들,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았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
2: 야!
3: Z z z. Zebra. Zebra.
1: Z z z. Zoo. Zoo. Z z z. Zero. Zero. Z z z. Zipper. Zipper.
4: Good job!
2: Yay!
0: Hip, hip, hooray!
1: We did it again!
0: We are so good!
2: That's right! I feel so happy!
1: 맞아,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땐.
0: You know, you know, you know!
1: Right? It's time to
2: sing a song!
1: Let's go!
2: Okay!
1: Sing a song!
2: Oh, wonderful!
3: 진짜 wonderful, wonderful.
1: Good job, good job.
2: 아,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 26개를 다 찾다니.
3: 눈물 날 것 같아.
1: 맞아요. 아, 내가 다 찾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5: 아,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훨씬 잘했었잖아요.
2: 무슨 소리세요? 우리도 잘했지만 우리 슈퍼드퍼 위저드들이 훨씬 더 잘했죠?
5: 아니야, 우리가...
1: 자. 왜? 이런... 기쁜 날에, 감격스러운 날에 다투지 말고 우리 친구들에게 Z 쓰는 법 제대로 알려주죠.
5: 알았다, 알았다. 좋습니다. 마지막 알파벳 Z.
1: Big Z는 1, 2, 3, Z.
5: Small Z. 1, 2, 3, Z.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신나 몬스터 여러분, 딩딩의 슈퍼듀퍼 몬스터즈 선발전! 우주 최강의 몬스터를 가리겠습니다.
1: 아주 좋아.
0: 최종 3인에게는 먹음직스러운 지구 특선물 식사권이 주어집니다. Are you ready? 불타는 화산의 별 킬로니아에서 온 충돌 챔피언. 근육성 석질의 몸과 거대한 눈으로 적의 움직임을 꿰뚫는 전사. 머리뿔로 돌진하고 여덟 팔로 폭격한다. 한번 맞으면 끝. 킬로니아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화산의 괴력 퀵살릭스.
1: 저게 뭐야? 다야?
0: 두 번째 참가자 자그. 심해의 폭군이자 전설의 격투왕. 아쿠탁스의 깊은 소용돌이 경기장 5연패 챔피언. 전기로 번쩍 가시로 강타. 지루한 심해를 떠나 우주 최강을 노린다. 심해의 번개 자그.
1: 실력을 보여줘.
0: 다음 참가자! 두 번째 참가자 자그. 심해의 폭군이자 전설의 격투왕. 아쿠탁스의 깊은 소용돌이 경기장 5연패 챔피언. 심해의 번개

0: 제대로 된 몬스터 없어? 어허! 세 번째 참가자, 그룸! 얼음과 닝보라의 행성, 글라시온에서 온 서른 거인! 맨손으로 얼음산을 부수는 강한 주먹의 리더이자 빙벽의 영웅, 프리마스톰을 쓰러뜨린 전설의 전사! 차갑지만 뜨거운 괴력남! 눈사태 슬램과 얼음 주먹으로 한 방에 끝낸다! 글라시온의 분노, 그룸!
1: 드디어 나타났군!
2: 버드버드

번째 참가자 볼투나. 전류가 해류처럼 흐르는 행성 네오트리움에서 온 번개의 화신. 감정이 폭발하면 주변이 정전되고 전류를 노래처럼 다루는 존재. 그 이름 볼투나. 전기 채찍으로 번쩍, 플라즈마 쉴드로 반격. 우주 최고의 전류를 찾아 이 무대가 번개처럼 빛나.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숲속에서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2: 어서 타. 응.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0: 고쳐야 할 것 같아.
1: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0: 괜찮을까?
1: 걱정 마. 가자.
2: 해리, 이제 가자.
1: 알았어.
3: 괜찮아?
1: 괜찮아.
3: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4: 보비, 해리.
1: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0: 안녕.
1: 어서 와. 그럼 출발합니다. 멋지다.
5: 정말.
1: 우와.
3: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4: 좋아.
3: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1: 고비?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2: 추워.
0: 해리, 괜찮아?
2: 감기 맞나 봐.
3: 해리,
2: 왜 그래?
3: 기차가 고장 난 것 같아.
2: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3: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2: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2: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3: 고마워.
2: 맛있다.
3: 정말?
2: 해티, 나도 줘. 알았어.
3: 잘 먹겠습니다.
2: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2: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1: 날씨가 좋아졌어.
2: 정말
3: 아니다.
1: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2: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3: 다행이야.
1: 에디, 고칠 수 있겠어?
3: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1: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3: 그거야!
1: 자, 뭐 하는 거지?
2: 그러게.
3: 다 됐다.
1: 이게 뭔데?
3: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1: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3: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2: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4: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2: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3: 그럼 출발해볼까?
1: 저기 푸른 숲이다.
2: 곧 도착하겠네.
6: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0: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1: 크랑, 크랑.
2: 맞아. 나도 배고파.
3: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4: 좋아.
5: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6: 그러게.
3: 루피, 너도 먹어봐.
7: 알았어.
3: 어? 우와, 맛있어.
1: 나도 먹어볼까?
0: 나도.
1: 뭐야, 이야.
3: 잡아봐.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8: 안 돼.
3: 어머니!
0: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3: 안 돼!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0: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그럼 로디. 붉은 숲으로 가.
8: 붉은 숲.
3: 크랑.
0: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크랑크랑.
8: 거기가 어딘데?
0: 막춤버섯이 알 거야.

0: 맛있다.
1: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1: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1: 안 돼!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크랑캉은?
3: 붉은 숲으로 가.
1: 붉은 숲 크랑?
3: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4: 막춤버섯아!

0: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0: 알려줘. 에?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럼,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그럼 그럼 다 왔어.
1: 저기야.
0: 그럼 난 간다.
2: 잘 가.
0: 그럼 그럼.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러디.
2: 우릴 알아.
0: 그럼.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2: 뭐든지.
0: 그럼.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그럼.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야.
2: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2: 맞아.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2: 그럼 붉은 숲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2: 대단해.
0: 그럼.
3: 내가 좀 그렇지.
2: 고마워. 가자, 크롱.
0: 크롱, 크롱.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0: 크롱, 크롱.
2: 알았어.
3: 그럼 잘 가.
2: 안녕.
0: 크롱.
4: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2: 정말 다 붉은색이네.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2: 이거 꽃괴물 같아.
0: 크롱, 크롱.

0: 크랑크랑.
1: 응, 괜찮아.
0: 그럼.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크랑크랑.
1: 어떡하지?
0: 크랑크랑. 크랑크랑.
1: 자,
0: 크랑크랑.

0: 그럼
1: 뭐 하는 짓이야?
2: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3: 샘물이 필요해.
0: 그럼
1: 그렇다면
2: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3: 보물?
1: 뭐야?
2: 설마 없어? 에휴.
0: 그럼
3: 빨리 줘.
1: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2: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어떡하지?
1: 뭐야?
2: 이건 쿠키?
1: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0: 그럼
2: 가져가.

0: 돌아왔어. 하하.
1: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2: 역시 로디야.
3: 크롱도 대단한데?
4: 정말 고마워.
2: 크랑크랑.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3: 이제부터 하면 되지.
2: 뭐?
3: 맞아, 아직 안 늦었어.
5: 어서 하자.
2: 좋아.
1: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0: 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 손 씻기 귀찮아. 나중에 씻으면 되겠지 뭐.
1: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고요. 아, 역시 손을 안 씻고 세균이 잔뜩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깨끗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요. 세균, 바이러스, 꼼짝 마!
2: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와, 깨끗해!
1: 아하! 앞으로는 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났다고요? 갑작스런 배탈. 아, 급하다 급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뮤직 큐!

0: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건강한 음식만 먹기로 꼭 약속해요.
1: 효과는 내가 좀...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짝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짝.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인님을 모시겠습니다.
1: 기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어머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네. 보니까 좋네요.
2: 잘 오셨어요.
1: 네.
2: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아이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입원해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나왔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이 정도 또 밀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를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난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0: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plus mi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효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의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진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송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아,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4: 나야, 내가 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4: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4: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4: 어?
1: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4: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1: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4: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1: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5: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4: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5: 알았다, 조심하렴.
1: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4: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1: 어?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6: 네, 반장님.
1: 괜찮아, 지지?
4: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0: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1: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4: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1: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4: 알겠습니다, 반장님.
1: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4: 우리만 믿어.
1: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6: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4: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2: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1: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4: 야호, 동전을 찾았어.
1: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7: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1: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7: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4: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1: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7: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막 가라.
1: 아,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7: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봐.
4: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7: 알았어. 꽉 잡아치지.
3: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1: 멈춰.
4: 어?
1: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4: 동반장,
3: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7: 호기랑 아리까지. 이리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3: 아리!
7: 느림보 녀석들.
3: 느림보는 너지.

0: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 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1: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이거야 가자.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1: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0: 오늘의 승전 바로 나.
2: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1: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3: 포기!
1: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4: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1: 아하! 좋은 생각이야!
4: 행운을 빌어!

0: 어? 경찰 방패. 박대 직셔.
1: 최고의 장면인데?
0: 좋았어!
1: 동전 되찾기 작전
0: 성공!
2: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내가?
2: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봉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슈퍼곤충 구조대!
5: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

0: 바쁘잖아, 안 그래?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1: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2: 맥스, 버키가 보여?
3: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2: 뭐? 곤충들?
1: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의 잠자리까지?
3: 무슨 일이지?
2: 어서 피해!
3: 받아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2: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3: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2: 잡았다.
4: 세상에.
2: 엄마, 잡았어요.
4: 조심해야지.
2: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3: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2: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3: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2: 버키?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3: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2: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4: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3: 잘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2: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4: 그래, 이따 보자.
5: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2: 이 근처에 있을 텐데.
1: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3: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2: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5: 알았어? 알았어.
2: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가.
6: 거기 섀도우 스피드.
7: 야호!
6: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2: 나를? 정말이야?

0: 모두 잘 가.
1: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0: 어떻게 된 거지?
2: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1: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3: 안 돼!
0: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2: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0: 안 돼! 기다려!
2: 어디 보자.
4: 안 돼! 도와줘!
2: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 있어.
0: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5: 방법이 있어.
2: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1: 조심해! 이쪽으로!
0: 날 잡아봐라!
5: 너무 느리잖아.
2: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잡았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6: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0: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뭐죠?
6: 세상에.
7: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0: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0: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8: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7: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8: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7: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0: 설마 또 골든보이?
1: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7: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0: 조심해 얘들아.
1: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변신 작전. 이렇게 하면 돼.
1: 할 수 있어.
0: 성공이야. 잘했어.
1: 와. 보근이 물벼락 맞았네.
2: 윤호야, 물놀이 그만하고 자야지.
1: 네. 안녕히 주무세요.
3: 그래, 잘 자라.
0: 아라리오.
1: 배치 잘 자.
0: 너도.
1: 보근이도.
4: 밀리리요? 와, 윤호잖아?
5: 어땠? 똑같아?
4: 완전 똑같아요.
5: 목소리만 빼고. 또 보여줄게, 밀리리요. 와,
6: 공격! 똑바로 못하냥? 제대로 안 할래?
5: 와, 똑같다.
6: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응? 뭐지? 뭐야? 너 누구야? 보면 모르냥? 난 몽박사양.
7: 뭐?
6: 조용히 행? 왜 이렇게 시끄러워? 녀석들!
5: 장난인데 화를 내냥? 닐리리야?
6: 또 한 번만 그랬다간. 아, 이거 작전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5: 애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6: 괜찮아.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놓았걸라.
5: 특별한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그거 지난번에 본 거잖아.
4: 난 또 뭐라고.
6: 지난번 그거 아니고 완전 신제품이야. 위험하니까 오리랑 냥이들은 숨어 있어.
4: 난 저쪽에서 좀 쉬어야겠다.
5: 나도.
4: 어, 같이 가.
5: 이그 겁쟁이들.
6: 공격! 차! 차! 차! 그래, 봤자다. 야! 그렇지! 광선을 맞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못 움직이겠지? 네가 변신해서 하나씩 유인해. 그럼 내가 처리할게. 좋지? 그럼 출동!

0: 무슨 일이야?
1: 아니야, 난 나가볼게. 다녀올게. 자.
2: 윤호, 잘 잤니?
3: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4: 아빠가 엄마랑 외출해야 해서 빵 만들어놨어.
3: 네.
2: 다녀올게.
3: 다녀오세요.
5: 오예!
3: 조윤호!
0: 포근아, 다녀올게.
3: 안녕.
5: 안녕. 가자.
3: 응.
5: 마법 기운이? 미아야, 안 가고 뭐해?
6: 아니야, 가자.
5: 뭐 이상한 거 있어?
6: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5: 밀리야.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 밀리야. 포근아, 이리 와볼래?
6: 국어 숙제 같이 할래? 좋아.
3: 난 포근이 산책시켜야 해.
6: 그래?
7: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오리야, 너 잘 보고 있지? 졸면 안 돼.
8: 잘 보고 있다고. 아휴, 잔소리.
6: 산책 같이 가줄까?
3: 아니, 괜찮아.
6: 아이, 고맙긴 뭐.
8: 온다!
7: 작전 개시!
3: 어? 포근이 소린데?
6: 저기!
3: 포근아!
6: 잠깐! 마법 반응이 함정인 것 같아.
3: 함정?
5: 무슨 소리야?
8: 포근이 안 구해주냐? 너 어떡하냐?
3: 포근아!
6: 가면 안 돼!
7: 발사! 좋았어!
9: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야! 아라리오! 아자자!
5: 나타났어!
7: 가자!
5: 이 근처야!
8: 정확하네! 바로 알아차리면 숨어있는 보람이 없잖아!
7: 쓸데없는 소리 말고!
8: 잠깐! 어? 뭐가 그렇게 급하냐? 먼저 보여줄 게 있는데. 저기. 잘못하면 쟤들이 다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
7: 구해야 해. 얼레리오.
5: 골레리오.
6: 괜찮아?
5: 그쪽에 뭐가 있는데?
7: 응? 발사! 성공이다!
10: 오, 예!
8: 이제 해치만 남았다.
9: 이 근처 같았는데. 응? 어? 저쪽으로 이동했군?
8: 해치가 오는 것 같다. 숨어!
7: 이번엔 꼭 잡겠다!

0: 가면 찾았다.
1: 나타나기만 해봐.
0: 하라리요?
1: 해치 오는데 숨어있지 않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2: 어디서 마?
1: 어딘 어디야? 저쪽이지? 근데 그걸 왜? 너 혹시?
3: 아라리오?
2: 무슨 소리냐?
3: 아라리오?
4: 뻥 소리가 났는데.
5: 몽 박사가 방귀 꼈나?
6: 뭐냐? 어디 있어?
2: 응? 숨어있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
6: 거기 있었구나.
2: 응? 마법 반응이? 너! 해치구나!
3: 알아차렸군. 알아류!
2: 해치!
5: 우린 일단 후퇴!
2: 후퇴! 좋아! 상대의 주망! 일일이야!
3: 야! 알아류!
2: 니리리야!
3: 아라리요!
2: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3: 아라리요!
2: 니리리야!
3: 아라리요!
2: 해치!
5: 살았다. 어? 괜찮아요?
1: 시끄럽고 일단 출발! 발사!
2: 멜리비야! 이크!
1: 어? 잡았다!
5: 두목!
7: 두목이 맞았잖아!
5: 어떡해!

0: 라, 디오!
1: 뭐냐! 자야, 자야!
2: 나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0: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사람이 물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본 때는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원더의 꿈.
1: 제발 빠져라.
2: 안녕.
3: 안녕. 내가 좀 도와줄까?
1: 고마워.
3: 내가 앞에서 당길 테니까 넌 뒤에서 밀어줘.
1: 응.
3: 그럼 당길게. 야!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원더라고 해.
3: 만나서 반가워, 원더. 난 구름수탄 구조대 헨리야. 그나저나 바퀴가 고장난 것 같은데 비가 그치면 구조대 본부에 가서 수리를 하고 가는 게 어때?
1: 정말? 그래도 돼?
3: 물론이지.
2: 다 됐다. 이젠 문제 없을 거야.
1: 고마워, 진.
2: 천만에. 그나저나 수레가 참 멋지다.
4: 맞아.
3: 사실 나도 아까부터 그 수레가 정말 궁금했거든.
1: 아, 이건 이야기 극장이야.
4: 이야기 극장?
1: 응. 이 수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형극을 보여줄 수 있거든. 궁금하면 좀 보여줄까?
4: 응, 보여줘.
1: 좋아.
4: 우와, 멋지다.
1: 그럼 시작할게.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마침내 공주는 스피노와 함께 마녀를 쫓아내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4: 우와, 재밌다.
5: 난 이렇게 멋진 공연은 처음 봐.
2: 나도. 게다가 그 많은 걸 혼자 해내려면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

0: 연습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자동차가 되는 게 꿈이거든.
1: 정말 멋진 꿈이야.
2: 맞아.
0: 고마워.
3: 원덕, 그럼 우리 마을에선 언제 공연할 거야?
0: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4: 그래?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해보는 건 어때?
0: 여기서 공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5: 그럼 우리한테 보여준 대로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6: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0: 어쩌지? 솔직히 자신 없는데.
1: 원다, 용기 내봐. 이런 멋진 공연을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3: 맞아.
0: 알았어, 한번 해볼게.
2: 우와, 잘 생각했어, 원다.
3: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0: 응, 나도 열심히 해볼게.
7: 원더의 이야기 극장?
1: 그래, 멋진 수레가 순식간에 극장으로 변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신기한 공연은 처음 봤다니까.
2: 정말?
1: 응, 다들 보러 올 거지?
2: 물론이지.
7: 난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에서 볼래.
0: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스피노에게 칼이 이게 아닌데? 자꾸 틀리네. 친구들 앞에서도

0: 모두들 공연 소식은 빠짐없이 알린 거지?
1: 물론이지.
2: 관객들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3: 게다가 친구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해. 스푸키는 맨 앞에서 보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고.
4: 난 몰라. 모두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이대로 공연을 했다간 창피만 당할 거야.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

0: 내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1: 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정비실로 모여주세요.
2: 무슨 일이야, 진?
3: 얘들아, 원더가 사라졌어.
2: 뭐?
3: 원더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는데 보다시피 술에도 원더도 보이지 않아.
4: 본부의 다른 곳은 찾아본 거야?
3: 응, 본부 안엔 없는 것 같아.
5: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3: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밖으로 나가서 원더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6: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볼게.
7: 이야기 극장이라니 진짜 기대된다. 빨리 원더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원더잖아. 원더.
0: 누군데 날 부르는 거지?
8: 빨리 숨어야 돼.
7: 기다려, 원더. 원더, 왜 도망가는 거야?
8: 전 원더가 아닌데요.
7: 응, 분명히 맞는데.
8: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7: 원더, 어디 가?
8: 전 원더가 아니라니까요.
7: 안 돼! 원더! 어떡해!
8: 도와줘!
7: 원더!
6: 무슨 일이야, 진?
3: 얘들아, 큰일 났어!
1: 방금 스쿠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원더가 강물에 빠져서 튼튼자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대!
3: 모든 대원들은 지금 바로 출동해줘!
2: 알았어!

0: 걸어서 안전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0: 로이, 앰버, 난 다리를 건너가서 구조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준비해줘.
1: 알았어.
0: 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1: 원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건데? 그게 아까 낮에 공연 연습을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너희들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 마을 친구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연을 하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엄청 창피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겁이 났어.
2: 그랬구나.
1: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쳐서 미안해.
3: 아니야, 원더. 이런 공연은 처음인데 걱정되고 겁이 나는 건 당연해.
4: 맞아.
5: 원더, 나도 친구들한테 마술을 처음 보여줬을 때 엄청 떨렸거든. 실수도 엄청 했고 말이야.
1: 그때 창피하지 않았어?
5: 당연히 창피했지. 하지만 친구들이 다 이해해주던걸.
1: 정말?
5: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6: 그래,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0: 다시 한번 용기 내봐.
3: 우리가 응원할게.
1: 알았어. 다시 용기 내볼게.
5: 야호! 신난다!
7: 옛날 옛날에 무시무시한 부를 뽑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부를 뽑는 용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1: 끝이다!
5: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7: 아스말다 공주는 스피노에게 꽃을 건넸어요.
6: 원더가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
3: 게다가 정말 즐거워 보이고.
7: 아무래도 원더의 꿈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0: 원더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자동차가 될 거야.
7: 맞아. 원이 아주 착한 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0: 데이지 할머니의 친구.
8: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9: 앰버,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8: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보여서 잠시 들렀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9: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든.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는구나.
7: 정말? 데이지 할머니 댁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8: 응, 굉장히 오랜만에.

0: 만나시는지 무척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1: 그렇구나.
2: 그나저나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실까?
0: 할머니의 친구라면 아주아주 친절한 분이실 거야.
3: 할머니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실지도 모르고.
0: 우와, 어떤 분일지 진짜 궁금하다.
4: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5: 맞아.
6: 엄마, 울렁계곡은 아직 멀었어요?
7: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6: 좋아요. 야호! 드디어 무지개꽃을 찾으러 간다!
7: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잘 모르겠네.
8: 안녕하세요.
7: 어머, 안녕하세요.
9: 저희는 이곳을 지키는 사막구조대예요. 전 샌디라고 해요.
10: 전 드론이에요.
11: 전 키튼이에요.
7: 반가워요. 전 한나예요. 여긴 제 딸 마야고요.
6: 안녕하세요.
5: 반가워, 마야.
9: 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7: 네, 저흰 울렁 계곡을 찾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9: 그랬군요. 지도에서 보이는 뾰족 바위를 지나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울렁 계곡이 보일 거예요.
7: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6: 저흰 지금 무지개꽃을 찾으러 가요.
10: 무지개꽃?
11: 그 꽃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6: 저도 알아요. 무지개꽃은 평소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씨앗을 퍼뜨려야 할 때만 반짝반짝 빛을 내거든요. 지금이 씨앗을 퍼뜨릴 시기니까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 우와, 또 굉장한 식물 박사구나.
6: 네, 전 꽃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거든요.
5: 그렇구나.
7: 마야, 그럼 가볼까?
6: 네, 엄마.
5: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7: 네, 고맙습니다.
6: 우와, 울렁 계곡이다.
7: 잠깐, 마야. 혼자 가면 위험해.
6: 빨리요, 빨리. 무지개꽃 찾으러 가요.
7: 알았다니까.
6: 무지개꽃들아, 마야가 왔어. 어딨니?
9: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10: 좋아.
11: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을게.
10: 그나저나 그 마야라는 아이 무지개꽃을 찾을 수 있을까?
9: 글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 근처에서 무지개꽃을 찾았다는 여행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11: 혹시 모르지. 운이 좋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10: 그랬으면 좋겠다.
6: 여기도 없네. 여긴? 없네. 정말 어디에 숨은 거지?
7: 마야, 찾아볼 만큼 찾아본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 잘못하다간 배를 놓치겠어.
6: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내보자!
7: 마야! 거기서!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6: 죄송해요.

0: 마야, 괜찮니? 안 다쳤어?
1: 엄마, 무서워요.
0: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입구가 막혀버렸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0: 걱정 마, 누군가 반드시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도움을 요청해보자.
2: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씨씨! 승객들은 전부 다 나온 거니?
3: 네, 안에는 이제 짐들만 있어요.
2: 뭐? 그럴 리가 없는데.
0: 네? 할머니 친구분이 오늘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셨다고요?
2: 그래, 사막을 여행하고 온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 그쪽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4: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5: 네, 사막 구조대에 연락하면 여행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2: 정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6: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7: 네.
4: 마야와 한나 씨? 그 가족이라면 어제 본 적이 있어.
8: 어, 그래?
9: 어, 무지개꽃을 찾으러 울렁계곡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무슨 일이야?
8: 마야와 한나 씨는 우리 마을 데이지 할머니란 분의 손님인데 오늘 브름스타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배도 타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이야.
2: 뭐?
8: 그 사람을 좀 찾아봐 줄 수 있을까?
9: 걱정 마, 우리가 찾아볼게.
8: 그럼 부탁해.
10: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9: 응, 모두 지금 당장 출동하자.
10: 알았어.

0: 내가 모자를 주우러 오지만 않았어도.
1: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란다.
0: 엄마 무서워요.
1: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2: 거의 다 왔어. 모두 서둘러.

0: 세상에! 돌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모양인데! 얘들아, 저기 봐! 마야와 한나 씨의 바이크야!
1: 이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2: 드론이 계곡 주변을 수색해줘! 알았어!
3: 엄마,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4: 걱정 말래도 누군가 꼭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3: 빛이 나요.
4: 그러게.
3: 저기요.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엄마, 이것 봐요.

0: 얘들아, 마요와 한나 씨를 찾았어.
1: 정말? 정말?
0: 무너진 동굴 안에 있어.
1: 가보자.
2: 예쁘다.
3: 마요, 한나 씨. 어?
1: 마야,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
2: 네.
3: 마야, 한나 씨, 거기 계세요?
1: 네, 저희 여기 있어요.
4: 다행이다.
1: 곧 구조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2: 네.

0: 아저씨, 이제 나오셔도 돼요.
1: 야호, 살았다.
2: 마야, 동굴 안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지개꽃도 우리 지켜줬거든요.
2: 무지개꽃을 찾았구나.
1: 네, 동굴 안에 엄청 많아요.
3: 축하해 마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4: 사막구조대를 만난 것도 저희에겐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0: 그건 저희가 드린 행운이 아니에요. 두 분을 찾게 된 건 구름스타운의 데이지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1: 데이지 할머니요?

0: 두 분이 브룸스타운에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1: 할머니의 신고 덕분에 두 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2: 엄마, 데이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3: 그래, 얼른 만나러 가자.
4: 마야!
2: 할머니!
4: 마야, 내 소중한 친구야. 정말 보고 싶었단다.
2: 저도요.
5: 할머니의 손님들이 브룸스타운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6: 할머니도 무척 행복해 보이셔.
0: 그런데 할머니의 친구가 저렇게 어린아이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3: 친구 사이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7: 맞아.

0: 북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아니, 우리 또 날씨도 좋은데.
1: 그러니까.
0: 한번 또 놀아줘야죠.
1: 그러니까. 우리 네, 놀러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일단 이 젊음 즐기지 뭐.
0: 그래, 구경 한번 해보자.
1: 갑시다.
2: 서로 이제 원하는 코디를 막.
0: 그니까,
3: 괜찮은데?
0: 야, 야, 소리 들린다, 노래 소리.
1: 오.
0: 랩한다.
2: 랩하네.
1: 와우.
3: 아, 나 보시오, 여기. 댄스, 댄스.
2: 언니, 절로 갈래, 그냥?
0: 야, 너무 좋다.
3: 누나, 내가 저 사람 옆에 세워줄까?
2: 그러니까, 옆에 세우래.
4: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세 사람 비지컬. 가자!
1: 가을은 음악과 낭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음악과 낭만 어딥니까? 홍대 아닙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홍대를. 오, 마포 순환 열차 버스를.
0: 학교버스처럼 생겼어?
2: 어, 맞아, 맞아.
0: 아, 진짜?
1: 와, 여기는 네. 그림 그려주는데, 나 되게 귀엽다.
2: 아니, 이거 캐리커처 아니야?
1: 아.
0: 야, 이런 거 좋다.
5: 이거 엔지니어링 많이 하는 건데.
1: 아, 그래? 이런 거 해? 네.
0: 가자.
1: 해볼까?
2: 가자. 아, 간다, 가자. 간다.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그러면 두 분 먼저 이쪽에 아, 그럴까요? 앉아주시고 두 분 저랑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빠.
0: 그럼 기다렸다가
6: 뒤로 앉아있죠.
7: 네, 어이. 앉아주시고 여성분.
2: 아, 네.
7: 가겠습니다.
2: 웃어요? 어떡해요?
1: 근데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이라서 그냥 안 네, 웃는 게 낫겠죠?
2: 원래 미소가 장착되어 있는
1: 아니, 아니, 마음에 미소가 없어요.
0: 약간 동물로 그려주면 안 돼요, 이제?
1: 아, 사람 말고?
0: 아니, 그러니까 약간 담비, 고양이, 토끼 이런 식으로.
1: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셔, 누나.
2: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나. 나 끝났어.
0: 끝났어요?
5: 어딨어?
2: 어, 나 끝났어.
5: 이 정도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1: 어, 저 말하는 거 봐라.
0: 실력. 아,
1: 실력. 저 남자애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콧날 높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7: 네, 이미 그렸어요.
2: 그냥 사실 그대로 그려주세요. 막 실사로.
1: 저희 됐어요? 아, 누나. 저 됐어? 너무 빠른 거 아니었어요?
2: 어, 됐어.
1: 아, 저는 너무 빨리 그리셔가지고 너무 하세요.
0: 아, 이제 너 그린대.
8: 벗어보지.
0: 아, 웃어줘.
2: 그러네.
7: 쉬어줘.
0: 아니, 홍민아, 너도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있었어?
7: 지금 제일 모자란
2: 거 약간 딱딱하게 웃었어.
1: 내가?
2: 어.
1: 웃게 보이네.
0: 아. 웃음소녀.
8: 아, 내가 힘든 게 많아.
0: 우리 막내. 아,
7: 안녕하세요.
0: 네, 막내요. 이제 머리만 칠하면 끝난대.
1: 진짜?
7: 게임 다 됐습니다.

0: 것처럼 근데 이게 특징이 잘 살렸어?
1: 네. 어, 완전 잘 사는 것 같은데?
2: 왜 이렇게 생겼어?
3: 근데 너 그렇게 생겼어.
2: 약간 이렇게 생겼어.
4: 생각보다는 홍유하고 저한테는 좀 아닌 것 같고 누나들이 이게 만족한다면 저희도 만족합니다.
2: 근데 확실히 여기 사람들 보니까 혜수연이 옷차림이 자체가 벌써부터 다
5: 달라. 좀 달라?
4: 아 그래?
5: 오빠! 어 뭐야 나 이거 사줘.
3: 국민 여러분 이런 친구 꼭 사귀지 마세요. 다른 친구 사귀세요.
2: 아 여기 가방에다가
6: 와 홍윤아 이런 거 하나 사서 우리 자주 놀러 다니니까 아 이런 우리 패비
5: 파우치 파우치 아, 어 이런 와펜들도 있네.
2: 아 진짜 여기 많다.
6: 야 우리 하자 그러면 세비고
5: 우와 만들자
6: 그러면은 가방에 낫지 않을까?
5: 사실 가방에 낫지.
3: 우리 그럼 누나 말대로 진짜 그거나 할까? 돈가방?
5: 저만한 사이즈 어때?
3: 야 에코백은 돈이 안 들어가. 그 아래 거가 돈 들어가겠다. 야
6: 그러면 크로스 되는 거 없냐? 크로스 할 수 있네.
3: 그럼 누나가 아까 처음 고른 거 저게 딱이야. 아까 누나 뭔지 알지? 그거
5: 바꿔.
2: 이런 거?
5: 어 거기는 왔고
3: 이거 아까 정인 누나가 잡았던 건데 이게 딱이야. 여기에
6: 여기
5: 하자.
3: 좋아.
5: 각자 약간
6: 하나씩 고를까?
5: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걸 하나씩
3: 그래. 좋아.
6: 아 좀 더 힙한 거 하면 안 돼?
3: 야 뭘 거? 아 그래 너 거니까 뭐
5: 아니야
2: 이거 어때?
3: 슬프니까
2: 이거 네. 약간 세밀고
5: 아 네. 나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내가 고른 거 놨어.
3: 네.
6: 나는 내 사람을 골라봤어.
5: 내 사람? 오케이.
3: 아 우리 넷을?
5: 귀엽다
3: 누가 뭐예요?
6: 제일 잘 보이는
2: 거. 사람은 생각하는 거 다르다.
3: 좋아요.
2: 아름답다라는 게
6: 그래. 이거는 홍윤이 이건 재웅이야. 약간 귀여우니까 탐탁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고르지 않았나요? 나름?
5: 아니 근데 우리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3: 아 우리 찍히니까.
5: 찍히니까. 내가 비행기 하나 넣었어.
6: 어 비행기 좋아.
5: 어 비행기 하나 넣고 그리고 홍윤이 오빠가 프렌즈라는.
6: 아 프렌즈.
5: 어 그리고 재웅이가 태극기를 그냥.
6: 아 태극기.
7: 제가 그래도 항상 세비고의 리더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올라와. 그렇다면 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2: 아 근데 벌써 기대가 된다.
6: 어.
2: 생각했을 때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6: 바로 끝난다니까.
5: 2분밖에 안 걸린대.
6: 2분?
2: 응. 근데 숨 막힌다.
5: 아 프레스 누르네.
6: 우와 우와 우와 우와.
5: 3,
8: 2,
5: 2,
8: 2,
3: 2,
8: 1,
5: 1.
3: 와우! 됐나요?
5: 완성! 와우!
3: 감사합니다. 와
2: 카메라 한번 볼까요?
3: 네네네. 누나 들어봐.
6: 아, 우와, 짜잔! 예쁘지, 얘들아?
7: 짜잔!
2: 근데 여기 모델 한 명 좀 필요한데.
3: 모델?
6: 모델 한번 매봐, 그러면.
5: 매봐가 매봐. 어.
6: 따다다다다다다
3: 세비고의 모든 용돈들아 내게 오라.
6: 우리 용돈 가봐.
2: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3: 이것도 아. 돈 많이 넣게 생겼네. 두인조 세트 할 게 진짜 많이 있구나. 작은 샵 하나에도 몇백 개가 그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5: 아니 아직까지 신나?
3: 아니 홍대가 이 재미지. 아.
6: 사람이
3: 아 너무 재밌네. 사람이 아 진짜 재밌네. 어
9: 이번에는 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3: 뭐가 있어요?
6: 네이드 카페.
9: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3: 오락실?
9: 방탈출입니다.
5: 진짜로?
3: 미쳤다 진짜로?
6: 저는 그 지령을 못 읽잖아요.
10: 아 완전 처음이었죠.
8: 하늘과 열다 하나 둘 셋.
3: 오 야.
5: 야.
3: 천재가 만났다. 맞아.
2: 아, 어차피 누나
5: 어디? 아, 저기. 아, 근데 내가 처음이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3: 많이
5: 모르겠다.
3: 보자.
2: 이겨야 돼.
6: 우리 박씨 남매 힘을 보여주자.
2: 남매.
5: 오빠, 갈 수 있어?
3: 자, 시작부터 이게 탈출이 안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가자.
2: 예, 계단이 좀 높고.
6: 아, 계단.
2: 괜찮겠어?
6: 어, 저기 잡고 갈게, 핸들에.
5: 오, 핸들을 잡고 간다고 했는데 팔을 내어주는 우리 재용이.
2: 오, 엄청 높다.
3: 4층이래, 비밀의 숲.
11: 이렇게 열어가지고 땡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3: 오, 베리어 프리.
2: 어, 네.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제 게임 종료가.
11: 어, 아, 예. 맞아요. 찾아가세요. 네. 지금 하시는 테마는 드림레일이랑 어비스 테마예요. 아,
3: 잠깐만, 네. 하나는 공포네. 어비스가 공포네요. 네.
11: 어비스가 공포고 하나는 감성입니다.
6: 어, 우리 감성할래.
5: 우리
6: 여기가 공포.
5: 가위가위보 하자. 아니 나는 나 공포 나 좀 싫어해.
3: 안 내면 진 거.

0: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우리.
1: 근데 혹시 만약에 저희 둘 팀 다 못 나오면
2: 다 못 나오면
3: 그러니까 진행률이 있으니까 진행률 뭐 10% 진행률 했다 뭐
2: 30% 진행률
1: 아, 다 보자.
0: 거북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4: 그래도 가벼운 거 하나 이겨서 다행이다.
5: 우와. 어, 그럼 이제 눈치면 되잖아.
6: 이게 여기서 없어.
0: 오, 재밌어! 오. 야, 빨리 해. 1번 여기 있다.
7: 이곳에 처음 온 날. 이곳 우유권에 온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다.
0: 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오늘 날짜를 적는 거야. 봐봐. 투데이가.
1: 투데이가. 이게 뭐야?
0: 나 책 뒤져봐. 책 뒤져보고.
1: 그럼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
0: 뭐가 거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
1: 날짜에 대한.
0: 날짜에 내용. 대한 힌트가 뭔가 있는 거야.
1: 약간 홍윤이 오빠랑 저랑 또 새로운 캠이었잖아요. 근데 약간 우승 조합을 노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어떤 날짜를 우리가 찾고 거기서 일주일을 더하는 게 왠지 그 느낌이 들어. 얘를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게 100% 투데이가 이거잖아. 봐봐, 투데이에다가 여기에 7을 더해야 되는 느낌인데 책 별거 없지?
1: 일단 책에는 뭐 없어.
0: 저걸 해야 돼? 야, 어디 가냐? 우리 못 나가는 거 알죠?
1: 아니 오빠, 이거 어렵네.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렵구나.
0: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2: 1번 번호를 한번 찾아봐.
6: 번호를? 여기 뭐 알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영어로 적혀있고 여기 어떤 베리가 있는데
8: 아니,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어? 뭐래? 초인종을 언제?
8: 아니,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야 된다는데.
6: 아, 그러면 저기 초인종 저기 있거
2: 같이 누르자.
6: 잠깐만, 여기 있거든?
2: 자, 하나, 둘, 셋! 아닌가 봐!
6: 아, 밑에 있다, 누나.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또 있거든?
2: 버튼!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막 벽을 막 더듬어 가면서 덩굴들은 있어가지고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6: 아, 다시 하자. 잠깐. 여기, 여기 위에 있어.
2: 이거랑? 너 뭐 눌렀어? 이거랑?
6: 어, 일단 다 눌러봐, 일단.
2: 하나, 둘, 셋! 아니래!
8: 누구신데?
2: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야, 처음부터!
9: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우리 힌트 쓰자! 힌트 쓰자!
6: 힌트 쓰자.
2: 1번하고?
10: 회전 조각이 윗줄이 그대로 따라서.
2: 그래, 이거를 똑같이 하래. 첫 번째.
6: 맞아, 그대로 가면 돼.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생겼어. 내려야 돼, 누나. 더. 스톱.
2: 이거야?
6: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속 돌리면 돼. 스톱. 맞다, 이거 맞다. 느낌 왔어. 풀었어.
0: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답답한데?
1: 이거 해봤다면서.
0: 그거 안 열려.
1: 안 되네?
0: 얘도 뭐가 아니야, 그지? 나연아, 힌트 쓰자.
1: 아, 그래. 힌트 쓰자. 너무 시간을. 아니 너무 시간을 너무 지겨우면서 안 되니까
11: 감소히 동그란 부분을 움직여보면 각자 정해진 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1: 안돼
7: 오 내가 빨리 들어볼게.
1: 와 이게 자물쇠잖아요. 한손 자물쇠 좀 쉽지 않더라고요. 홍윤이 오빠랑 손이 합쳐서 세 개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2: 내가 잡고 있을게. 오빠 돌려봐.
7: 알았어. 오! 됐다! 왔어!
6: 풀었어.
2: 그렇게 하고?
6: 벨 누르래.
2: 벨 누르래.
6: 앞에 벨 있거든. 눌러본다?
8: 동시에 눌러야지.
2: 아, 동시에 누르래. 하나, 둘, 셋. 아닌데.
6: 아마 아닌가 봐.
2: 그럼 이거 눌러보자.
6: 하나, 둘, 셋.
2: 잠깐만. 헷갈려. 야,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닌가 봐. 안 눌리는데, 어떡해.
6: 미쳐버렸어.
2: 그거야? 하나, 둘, 셋.
6: 아, 열났다.
2: 아, 그거 맞긴 맞았네. 잠깐만.
0: 이거 봐. 빼다.
1: 와. 비가 오냐.
0: 8초 성공.
2: 방탈출 하니까. 해도 지고.
6: 그러니까. 시간 냈어?
0: 아니, 날씨가 바뀌었어.
1: 맞아.
0: 비가 오고.
12: 방탈출을 해봤는데, 어떻게?

0: 저희는
1: 뭔가 이 승리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 저희 누가 이긴 거예요?
2: 오늘의 승자는 아비.
3: 도동을 귓가에 가져다 대보세요.
4: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들어볼래?
5: 나 안 들리는데 어떻게?
6: 뭐 설마. 아, 시간 종료.
4: 진짜로? 이렇게 끝난다고?
0: 야, 이게 뭐야.
7: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험을 시작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니까 아주 아수라장인 거예요.
8: 저는 귀가 안 좋고 눈도 안 보여요. 내 팀이 애초부터 잘못 땄어요.
2: 오!
0: 어, 뭐야?
2: 야, 됐어! 어.
0: 대박! 깜짝이야!
2: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오, 열렸다!
0: 열렸다! 대박!
2: 야!
0: 어머!
2: 와!
1: 우리 지금 10개 있어? 그때 한 방을 4개인가 갔죠? 해서 이만큼 들었으면은 박남매는 무조건 잡는다. 약간 이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9: 아까 전에 베네핏이 있다고 했잖아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9: 오늘.
0: 베네핏은?
9: 밤페스타의 오프닝 공연.
1: 아, 진짜?

0: 진짜?
1: 아, 너무 부럽다.
2: 화이팅!
0: 무슨 공연이야?
2: 화이팅! 미스.
3: 오. 아니, 그때 홍대 거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백 명만 뽑아서 갈 수 있다? 아, 이건 엄청 큰 베네핏이죠.
4: 전혀. 딱 듣고 나서, 아, 지는 건 잘했다. 그때 사실 너무 많이 배고팠고.
5: 솔직히 좀 배가 고프고 그래서 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 먹고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긴 게 나을 수도 있겠다.
2: 안녕!
0: 안녕!
1: 네. 우리 반대로 갑시다.
2: 그래, 우리 가자.
0: 어떤 가수들이 나올까?
3: 근데 나 골목에 오니까 느낌이 와.
0: 어떤?
3: 약간 센티멘탈한.
0: 인디밴드?
3: 이랜드 헤비메탈.
0: 여긴가?
3: 여긴가 봐.
0: 우와.
3: 와, 뭐야?

0: 약간 이렇게 힙한 느낌에다가 우리나라 악기 더하니까.
1: 그러니까.
0: 느낌이 좀 다르네. 옆에 악기가
1: 아재?
0: 아재.
1: 와우! 야, 대박이다. 텐딩 공연은 제가 이다리로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었고 한 번도 갈 생각을 못 해봤고 이게 뭔가 뭘 클럽 같기도 하고
2: 안 뜨거워?
3: 뜨겁긴 한데. 와, 미쳤는데? 나 공연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미쳤어.
2: 스키 하는 곳 있잖아. 쭉 한번 가보고
3: 그럴까? 진짜 할 것 같은데.
2: 근데 음악 소리 같은 거는 안 들리지? 어때? 여기 있어? 없지? 안 계시지? 없네, 버스킹 팀이.
4: 홍대는 무조건 버스킹이에요. 그러고 정희 누나도 많이 기대했어요.
2: 공연장에서 못 보더라도 그래도 길거리 공연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 와서 좀 아쉬웠죠.
4: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3: 비 오는 것도 매력이지. 아까 옆에 어떤 외우 사람이 우리 사진 찍는 거야.
2: 아, 진짜로?
3: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인사를 했거든. 하이 하니까 웃으면서.
2: 가셨어? 그럼 우리 재용이를 또 세비고를 많이 알아봐줘야 될 텐데.
3: 유명히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그분이 왔는데. 하이. 컴온. 오케이. 에스.
2: 하이. 버스킹 다시 할 수도 있잖아.
3: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2: France. I'm
5: from
3: France. 프랑스? 본주르?
2: 본주르.
3: 오케이. Come on. Thank you.
2: We taking video.
5: Happy to meet you.
3: Yes, we are the happy. Okay, we are the picture. That's okay. Okay, come on.

0: 멋있어요.
1: 이제 홍윤희 오빠가 과연 어떻게 즐길까를 제 시야에서 봤었는데 처음에는 홍윤희 오빠가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뭐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빠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리듬도 타고 막 호응도 막 하고 내가 데리고 간것 마냥 조금 약간 뿌듯했어요.

0: 가져갈 거야?
1: 아니 아니.
0: 아니 내가 뽑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1: 아 조용히. 그런 게 어디 있어?
0: 아 알았어. 현우야 내가 한번
1: 아,
0: 뽑아볼게.
1: 아 몰라. 일단은 1,000원.
0: 5,000원 진짜로? 이거 1,000원 아니야?
1: 봐봐. 아 이게 잠깐만. 아 이게 1,000원이네. 야 5,000원을 뻔했다.
0: 어 깜짝이야.
1: 어딘가요 이거 넣는 거?
0: 야 누나 도전. 누나 혼자 한번 해봐. 어딘지. 도구도구도구로. 어디실까요?
2: 아 여기다.
0: 제가 뽑으면 누나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어 들어갔어.
0: 자 옛날 시킬 대로.
3: 아 싫었어.
1: 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0: 아니 너무 일단 안 돼. 너무 열받는다.
1: 아 열받는다.
0: 아 됐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제발 자존심.
1: 화이팅!
0: 화이팅!
1: 아 제발.
0: 제발 제발.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떨어졌어. 꺼내줄게. 어 여기 있어.
1: 나는 그런 거 못하지? 라는 생각인데 안 보이는데 몸으로 다 느껴져요. 막 뭔가 손으로 장기술을 부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다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저한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 성취감? 그게 너무 좋았어요.
2: 아이스크림은 추가상 같이 안 먹어봤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0: 이런 느낌.
2: 크로사님 먹어봐.
0: 아 그래?
2: 크로사님 먹어. 비도 오고 그러니까.
0: 우와.
2: 맛있어?
1: 나도
0: 괜찮아.
1: 아까워. 우리의 하트가 깨졌다.
0: 괜찮아. 우리 어차피 남매야. 괜찮아.
2: 인형 뽑고 아까 달달한 거 먹고.
0: 맞아. 아까 그 오랜만에 그 느껴보니 그 아까 설레는.
2: 아 진짜요?
4: 저기 있다.
5: 우리 왔다고.
0: 헤이.
2: 야 재밌었어.
5: 어땠어?
2: 우리는 너무 즐거운 남매 데이트 시간이었어.
5: 남매 데이트. 아니 뭐 했어? 버스킹?
2: 버스킹은 못 봤고 비가 와서 지금은 괜찮는데 맛있는 걸 먹었어.
0: 먹었어?
5: 뭐 먹었어? 뭐 먹었어?
2: 먹은 이 배를 봐.
5: 아니 이거 악인데? 야 악인데?
4: 야 꺼내봐.
5: 아 뭐야?
0: 아, 꺼내보라니.
2: 야 보여줘 이제.
0: 간다.
5: 아, 뭐, 복귀 또. 복귀했네 복귀.
0: 자 우리 사세요. 오
4: 귀엽다.
2: 재용이가 뽑아줬어. 아 너네들 공연 어땠어?
4: 아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공연들을 봤어.
5: 너무 좋았어. 원래 더 있다 올라고 했거든? 나 언니 생각났잖아.
4: 맞아.
5: 언니
2: 춤췄어?
5: 왔었으면
2: 진짜로?
5: 진짜 신나게 쳤을 것 같아.
4: 누나 진짜 전 세계 다양한 팀들이 와서 그 나라 언어로 노래를 다 하셨어.
5: 나는 좀 언니랑 오빠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아 홍대? 망했다. 우리가 아는 막 이제 이렇게 배경
2: 피아노
5: 노래는 아니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2: 맞아.
5: 나 지금 완전 100% 만족.
4: 근데 길 진짜 좋았어. 걷기 편한 거리.
2: 사실 같이 있어가지고 좀 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
4: 맞아.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홍대에 하루 보냈습니다.
5: 우리 다음에 또 놀자. 어때? 잘 어울리나? 미니 같아.
2: 이런 곳이 좋아.
0: 와, 이거 뭐야?
5: 진짜 지하철처럼 한번 가보자. 카메라를 보지 마. 시계, 우리 시계였잖아, 시계.
2: 뭐로 하자고?
5: 아이돌, 저 렌즈 가운데 봐.
4: 됐다. 재밌었다.

0: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0: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똑 닮은 비주얼과 몸짓. 그런데 성격만큼은 극과 극. 완전히 딴판이라는데요.
1: 엄마, 유치원 보내줘야지. 뭐해, 빨랑빨랑.
2: 이거 왜 자꾸 갖고 와?
0: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내내 파이팅 넘치는 보름. 사고뭉치의 낌새가 느껴지죠. 반면에 우리 다름이는요. 한 손으로 방울토마토를 집는 척 하는 줄도 모르고.
1: 어? 왜 아무것도 없지? 없는 거야.
0: 짓궂은 장난도 바로 속아 넘어가는 순둥이랍니다. 청소기가 옆에서 시끄럽게 소리내도 평온 그 자체. 일단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면 모드 들어갑니다.
2: 엄마. 엄마.
0: 기절한 거 아니고요. 네, 자는 중입니다.
1: 엄마, 쟤 좀 깨워봐.
0: 굳이 또 소파 등받이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는 다름이. 프로 잠꾸러기에겐 장수 따윈 중요치 않은 거겠죠?
2: 그러고 자. 근데 충전기인데 다름아?
1: 왜 뭔 일 있어? 불 꺼.
0: 다름아, 그렇게 자고 또 잠이 와.
1: 냉수 같기 안 자는데.
2: 다름아, 양치하자.
1: 어, 너무 졸려.
2: 다름아, 양치하자, 양치.
1: 눈이 저절로 감기네. 아, 오늘은 양치 패스.
2: 양치하자. 양치하자.
0: 어디서든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건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또 한 친구가 단잠 모드에 빠져들고 있다는데요. 아, 조는 거야, 저게? 어머어머. 꾸벅꾸벅.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떻게 그냥 누워 자지? 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분명 슝슝이의 하루는 이렇게 산뜻한 느낌으로 출발했는데요. 손님 신발 냄새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호기심쟁이 슝슝. 집사도 못 말리는 천방지축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2: 가. 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일로.
0: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슝슝.
2: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고, 왜 올라갔어?
0: 냉장고 위까지 슝슝 올라가는 무한 체력. 집순이답지 않게 운동량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여기를.
1: 아, 근데 내려가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3: 왜 저렇게 뛰는 거야?
0: 어? 이건 마치 말처럼 뛰는 것 같은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그닥 다그닥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슝슝.
1: 아, 피곤해. 이 정도면 널만큼 놀았지. 다들 잘 자영.
0: 심쿵 비주얼로 고운이 잠들어 있는 아기 강아지 율무.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축축해질 때까지 입에 꼭 물고 졸음을 쫓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눈이 자꾸 감긴다 감겨. 괜히 인형을 오물오물거리며 정신을 집중해보지만 졸음이 쏟아져 내린다 내려.
1: 안 잘 거야. 아, 잘 거야.
2: 유무야.
1: 왜?
2: 밥 먹자.
1: 어?
2: 밥 먹자.
1: 밥 좋아, 좋아.
2: 밥 먹을까?
1: 밥도 돼요.
4: 에리 밍밍 꼬밀. 에리 밍밍 꼬밀.
0: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귀여운 말티즈 삼형제입니다.
5: 좀 나가고 싶어? 그게 나가는 게 좋아? 엄마 까까가 좋아?
0: 엉뚱발랄한 매력을 가진 막내 꼬물이에게 아주 특별한 개인기가 있다는데요.
6: 꼬물아, 너 왜 그러고자?
0: 이불을 덮고 자는 꼬물이가 그저 신기한 보호자. 그렇다는 건 보호자가 이불을 덮어준 적이 없었다는 건데요. 설마 혼자서? 에이...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혼자서도 이불 잘 덮고 자는 강아지, 그게 바로 꼬물이랍니다.
1: 혼자서도 잘할 거야.
0: 자, 또 한번 이불 덮기 도전! 반동으로 높게 튕겨주고 그대로 등 위에 안착! 아주 능수능란하죠? 이 정도면 이불이 알아서 꼬물이한테 붙어있는 수준인데요. 데리고 다니네.
3: 아니, 런웨이 하냐고.
1: 혼자서 이불도 잘 덮고 저 잘했쥬?
0: 다음은 말티즈 삼형제 중 둘째 밍밍이. 막내 꼬물이보다 한 살 많은 형이라는데 안 믿기죠? 쪼꼬미 형아 밍밍이도 꼬물이처럼 특별한 필살기가 있다는데요.
7: 밍밍이 뿌이.
0: 귀엽고 상큼하게 브이 발사.
7: 밍밍이 뿌이.
0: 밍밍이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었던 마음도 사르르르. 이보다 강력한 해피 바이러스는 없죠?
1: 랜선이모 삼촌들 경고했어요. 다들 심쿵 조심하슈.
0: 말티즈 삼형제 중 맏형 에리가 가져온 그릇은 다름 아닌 간식용 그릇.
1: 이거지 이거지. 간식 좋아. 좋았어. 집사 좀만 더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더 내려봐. 컴온. 헤이 더 내리라니까. 조금만. 다운 다운.
8: 에리야,
9: 이불을 덮어주면서 먹으래.
8: 에리야, 소고기 먹을 거야?
1: 아니, 당연하지. 소고기 에이, 좋아. 소고기 컴온.
8: 엄마 애줌마 소고기 먹을 거래.
1: 헤헤헤, 간식 잊었어? 간식 컴온. 집사야, 놀아줘.
0: 두 앞발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고품격 소통 스킬. 아주 똑똑한걸. 다채로운 개성으로 똘똘 뭉친 매력 만점 삼형제. 에리, 밍밍, 꼬물이었답니다.
10: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지구의 생물들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탄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시간엔 자연에 숨겨진 능력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강펀치를 날리는 조그만 가재를 만나보고
1: 아주 강력한 타격으로 뭐든 날려버리죠.
0: 해달이 체온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보고
2: 털이 아주 두껍다고는 해도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요.
0: 그리고 바다 거북만의 모래 활용법도 살펴봅니다.
3: 이게 맨 위에 있는 알이고 그 아래로 100개쯤 더 있을 거예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닌 곳에서도 생물은 살아갑니다. 한겨울 온통 눈밭으로 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건 호주 오지의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이건 극단적인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 기능인데요. 차가운 물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포유류에겐 두터운 지방층이 냉기를 막는 방패가 되어주죠. 하지만 모든 해양 포유류가 지방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10도의 물에서 하루 종일 헤엄을 치는 건 그리 즐거운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에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온도죠. 그런데 해달은 몸을 늘 따뜻하게 지켜주는 독특한 보온법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시애틀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연구원 숀 라스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중 하나와 하루를 보내죠.
2: 세 마리는 야생에서 구조해 재활 과정을 거쳤어요.
0: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외모 외에도 해달에겐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더 있다고 합니다.
2: 지금은 두 번째 식사 시간이에요. 먹이는 하루에 9번씩 나가게 돼 있죠.
0: 꼭 호빗 같네요.
2: 네, 맞아요.
0: 두 번째 아침을 먹고 11시에 또 먹고 그 다음 점심에 또 두 번째 점심에 해달은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또 먹습니다. 그 이유는 왕성한 식욕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2: 해달은 해양 포유류 중 몸집이 가장 작은데 또 해양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보온용 지방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안녕? 12도 정도의 물이요. 아주 두꺼운 털이 몸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차갑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물에 열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보충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0: 먹이가 연료로군요. 먹이로 연료를 공급해줘야만 에너지를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2: 네, 그냥 숨만 쉬어도 하루에 체중의 25%를 먹어야 해요.
0: 엄청난 양의 먹이가 체온을 유지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38도인데 약 10도가량의 물속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한다면 먹이 외에 또 다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2: 저 털 보이시죠?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조밀한 털이에요.
0: 네, 6제곱센티미터당

0: 100만 가닥이나 된다죠?
1: 일부는 그래요.
0: 우린 머리카락이 10만에서 20만쯤 되던가요?
1: 운이 좋으면요. 해달은 털이 너무 빽빽해서 살갗이 물에 젖지 않아요. 빽빽한 털틈으로 살갗 바로 위에 공기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공기가 훌륭한 보온재잖아요.
0: 차가운 물에 잠수할 때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 셈이네요. 우리로선 매일 체중의 25%씩 먹어치운다는 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해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해달이 먹이를 먹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 해달은 해양 포유류 중에서도 먹이를 사냥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죠.
1: 지금 먹이로 커다란 조개를 줬는데 한번 보세요. 가끔은 딱딱한 표면에 조개를 세게 쳐서 깨먹기도 해요. 미식하는 잘 먹고 있는데 루터는 좀 어렵나 보네요.
0: 보셨어요?
1: 네. 재밌죠?
0: 도구를 쓰는군요.
1: 네, 도구를 써요. 야생에서라면 껍데기가 두껍고 딱딱한 커다란 조개를 먹을 때는 납작한 돌을 주워다가 배 위에 올려놓고 콩콩 쳐서 깨먹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 같은 데를 활용하죠.
0: 영리하네요.
1: 네, 영리해요.
0: 이곳 해달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이를 받습니다. 곧이어 워싱턴주의 해안으로 나가 야생 환경에선 해달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호주로 자리를 옮겨 총알과 맞먹는 힘으로 강펀치를 날리는 가지를 만나봅니다. 해달 얘기를 계속해보죠. 우린 시애틀 아쿠아리움 소속 해양생물학자 숀을 만나 해달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몇 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1: 빽빽한 털이 몸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차갑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물에 열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보충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0: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곳 해달에게 공급되는 식사 시간은 하루 9번. 하지만 서쪽으로 약 160km 거리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해안에선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숀과 또 다른 연구원 에이미 올슨이 종종 해변으로 나가 야생 해달의 먹이 활동 습성을 관찰하는 이유죠.
1: 해달이 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잠수하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뭘 하는지도 관찰하고요. 이번엔 꽤 길었네요. 38초? 뭘 먹는지 잘 봅니다. 어떤 종류의 먹이를 사냥하는지, 발 크기에 비해 먹이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물 밖에선 뭘 하는지.
2: 새끼가 있어요.
1: 이렇게 관찰하면 해달들이 먹이를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잠수 시간을 기록해서 분석하면 먹이를 찾는데 얼마나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지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잠수해서 갑각류 따위를 건져 올린다는 건 열량이 높은 괜찮은 먹이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니까 해달에겐 좋은 일이죠.
0: 육지에서 관찰하면 해달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포착하기에 유리합니다.
1: 해달은 약 30m에서 60m 사이로 잠수합니다. 해안의 얕은 바다에 주로 머물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관찰하기 어렵지 않아요. 먼 바다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해달은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몇백 미터는 충분히 떨어져 있거든요. 덕분에 해달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고 먹는지 관찰할 수 있고 개체 간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죠. 그냥 망원경하고 쌍안경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하는지 보고 기록하는 게 전부예요.
0: 해달 한 마리가 보이면 반드시 부근에 더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1: 해달은 대단히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먹이를 먹거나 멀리 원정을 갈 때를 제외하면 물 위로 모여서 표면에 몸을 둥둥 띄워 일종의 뗏목을 만들고 잠을 자곤 해요. 보통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사는데 무리를 떠날 때는 사냥을 하거나 번식을 하거나 새끼를 낳거나 할 때 정도죠. 어쨌든 해달이 한 마리 보이면 부근에 몇 마리가 더 있다고 보면 돼요.
0: 해달을 관찰할 때 평소 좋아하고 즐겨 먹는 개나 조개류가 자주 보인다면 이곳 바다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달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먹이를 먹고 있다면 해달이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돼가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 해달은 다 괜찮은가요?
1: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한 바로는 워싱턴주의 해달은 전 세계의 해달 중에서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군요. 녀석들의 생태를 이해해야만 해안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크잖아요.
1: 맞아요.

0: 감사합니다.
1: 뭘요?
0: 오늘 즐거웠어요. 설명도 잘 들었고요. 배달 좋아하거든요.
1: 저도 좋아해요.
0: 보기에도 귀엽고 중요한 녀석들이죠.
1: 네.
0: 곧이어 호주로 가서 바다에서 가장 멋진 생물 중 하나를 만나봅니다. 개가재가 굉장하다던데요?
2: 한 손가락 하거든요, 이 녀석이.
0: 그리고 플로리다로 가서 바다 거북의 산란 현장을 추적해봅니다.
3: 모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면 알을 낳은 자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0: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이번 시간엔 숨겨진 능력자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멀리 호주까지 간 이유는 작지만 야무진 강펀치의 대가를 만나기 위해서죠. 호주 퀸즐랜드 제임스 쿡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제이미 시머 박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동물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베테랑이죠. 우리가 오늘 해양 독서 연구소로 제이미를 찾아온 건 바다에서 가장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생물 중 하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갯가재죠. 갯가재가 굉장한 녀석이라던데요?
2: 성격이 제각각이거든요. 정말이에요. 10마리, 15마리가 있으면 각각 성격이 다 달라요.
0: 그래요? 약 10cm에서 크게는 30cm까지 자라는 갯가재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언뜻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대단한 생물이라는데요. 일단 비범한 눈부터가 남다릅니다.
2: 눈의 구조가 거의 삼중 초점이죠. 위쪽의 눈이 중간 눈과 다르고 아래 눈은 또 달라요. 각기 따로 움직이고요.
0: 갯가재의 눈은 동물의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기동성이 좋죠. 녀석들은 이 눈을 10분 활용, 주변을 경계하고 먹이를 탐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냥감이 보이면 가차없이 덤벼들죠.
2: 가장 멋진 건 맨 앞에 장착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바로 쏴서 쓰러뜨려요.
0: 갯가재가 강펀치를 한 방 날리면 그 속도가 날아가는 총알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사마귀하고 꼭 닮았네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 곤충계의 무법자예요. 사마귀 앞발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2: 네, 무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뻗어나가서 깨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움켜잡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여기 이게 집게발인데 잘 보세요. 이 집게발은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있다가 이런 식으로 발사됩니다. 여기 이걸로 지나가던 개 같은 걸 쳐서 껍데기를 부수죠.
0: 제이미의 연구 과제 중 하나가 갯가재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 그 강력하고 치명적인 펀치를 분석하는 것. 60분의 1초로 속도를 줄이면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가해지는 막강한 타격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충격까지 더해지면 개나 달팽이 따위의 먹잇감은 뼈도 못 추린다고 보면 맞죠. 연구실에서도 갯가재가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2: 녀석은 아주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쳐요. 전에는 그 소음이 먹잇감에 몸을 때릴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녀석의 펀치가 너무 빨라서 집게발 뒤로 일종의 진공 버블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펀치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한지 광자, 즉 빛까지도 발생한다니까요. 정말로 대단하죠.
0: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갯가재를 가까이에서 다룰 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연구소를 방문했던 이들도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펀치를 제 손가락에 맞는다면요?
2: 다치겠죠. 네.
0: 아, 정말요?
2: 한 번은 작은 수조에서 갯가재를 촬영했는데 손님들이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행동이 갯가재의 화를 돋았는지 결국 수조를 깨버렸죠.
0: 아, 그럼 이 수조는 왜 괜찮죠?
2: 이 수조는 유리가 꽤 네. 두껍거든요.
0: 자연에 숨은 능력자와 은둔의 고수가 많다지만 아마 갯가재처럼 독특한 녀석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좋아하는 생물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갯가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진짜 멋지잖아요.
2: 각 개체마다 성격도 다르고 탁월한 시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펀치 한 방에 모든 걸 부숴버릴 수 있는 생물이니까요. 정말로 굉장한 녀석이에요.
0: 곧이어 바다 거북의 힘겨운 산란 현장을 찾아갑니다.
3: 암컷 붉은 바다 거북이 이쪽으로 올라왔죠.

0: 남자가 알을 낳고는 다시 바다로 돌아간 흔적이에요.
1: 이제 막 해가 떠오를 무렵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생물학자인 멜리사 버나드가 푸른 해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광욕이나 해수욕을 즐기러 나온 건 아니죠.
0: 이건 아마도 지난주쯤 만든 둥우리 같은데요.
1: 멜리사는 모트 해양연구소 및 아쿠아리움에서 바다 거북 보존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거북이 알을 낳는 시기. 이 해변의 모래 밑에는 수천 개의 알이 묻혀있죠.
0: 이건 새로 생긴 흔적이에요. 아마도 암컷 붉은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이리로 기어와서 여기 방조제 앞에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알이 묻혀있는 장소를 찾아내서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1: 붉은 바다 거북은 대형 바다 거북에 속합니다. 녀석들은 산란기가 되면 세 번에서 여섯 번까지 알을 낳는데 이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으면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죠.
0: 일단 알을 낳고 나면 다시 모래를 채워놓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북이 건드린 부분의 모래가 좀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대충 어딘지 짐작할 수 있어요.
1: 멜리사의 목표는 해변을 돌아다니며 알을 낳은 자리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죠. 나중에 새끼 거북이 부화하면 편하게 나와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0: 지금 수집하는 자료 대부분은 알 낳은 자리에 위치해요. 위성 추적 장치도 있죠. 방조제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북이 바다에서 얼마나 기어 나왔는지도 재서 알을 보호해야 해요.
1: 멜리사가 찾아야 하는 건 바다 거북이 무트로 올라와 기어가며 모래에 남긴 흔적. 하지만 흔적이 곧 알은 아니죠. 알을 확인하려면 직접 모래를 파봐야 합니다.
0: 이건 맨 위에 있는 알이고 그 아래로 100개쯤 더 있어요. 지금은 알의 수를 세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부화할 때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알의 위치를 아는 걸로 충분해요. 이제 몇 가지 자료만 더 수집하고 다시 덮어놓으려고요.
1: 이렇게 모래를 파도 알이 깨질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알 껍데기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죠.
0: 달걀처럼 타원형도 아니고 껍데기가 딱딱하지도 않아요. 살짝 눌러도 될 정도로 부드러운데 새끼가 자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셈이죠.
1: 바다 거북이 알은 부화하기까지 평균 45일에서 80일이 걸립니다. 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알 껍데기를 세워야 하겠지만 지금은 다시 모래로 포근하게 덮어둘 때죠.
0: 어미가 한 대로 똑같이 해두려고 해요. 되도록이요. 됐어요. 자, 재빨리 간단한 그림을 남기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긴 됐고 다음 걸 찾아야 해요.
1: 모래 위에 커다란 가위표는 이 둥우리는 조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올해 멜리사는 35km의 해변을 돌며 4,500개 이상의 둥우리를 찾아내고 기록할 예정이죠. 각 둥우리마다 고유 번호도 매깁니다. 이번 산란기엔 이 해변이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0: 아마도 이 해변이 어둑어둑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독신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바다거북 산란철엔 주민 대부분이 북쪽에서 지내서 여기 집들이 어둡고 조용해요.
1: 붉은 바다거북은 플로리다에선 위기종이 아니죠. 지난 10년간 거북의 둥우리 수가 1,200개에서 약 5,0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북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요. 멜리사가 하는 작업이 바다 거북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 어린 수리 부엉이인데요. 킬로나에서 발견했죠.
1: 이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위치한 새끼 야생동물 구조센터. 롭 호프가 구조된 수리 부엉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2: 12주 정도 됐으니까 아마 독립하는 법을 배우던 중이었을 거예요. 먼저 몸무게부터 잴게요. 오늘로 6일이 됐는데 여기에 처음 왔을 때보다 170g이 늘었네요. 좋아요. 잘 먹고 있나 봐요.
1: 수리 부엉이의 몸무게를 잴 때는 놀라지 않도록 눈을 가려야

0: 하죠. 눈을 건드리자 감춰져 있던 방어막이 드러납니다.
1: 이건 순막입니다. 제3의 눈꺼풀이죠. 녀석이 사냥을 할 때나 적과 싸울 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어처럼 순막이 내려와서 눈을 보호하죠. 훌륭한 방어막이에요.
0: 미국 수리부엉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역에 살죠. 날카로운 팔뚝과 강한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대형 맹금 중 하나입니다.
1: 미국 수리부엉이는 노란 눈이 아주 큽니다. 눈썹 같은 깃털도 특징적이고요. 가끔 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던데 그냥 깃털이고 위장막의 일부입니다.
0: 다른 부엉이처럼 미국 수리부엉이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거의 사방을 둘러봅니다.
1: 머리가 280도까지 돌아가요. 360도는 안 되죠. 부엉이의 눈은 쌍안경과 같아서 안타깝게도 주변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돌리고 봐야 해요.
0: 수리부엉이가 센터로 들어오는 이유는 다치거나 어미를 잃거나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죠. 롭의 목표는 되도록 많은 새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 센터에선 야생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와 막 센터로 들어온 새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1: 저건 캐스퍼고 왼쪽에 있는 새끼는 골프코스에서 발견해 구조한 녀석이에요. 눈을 다쳤는데 다행히 캐스퍼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정말 든든합니다.
0: 캐스퍼가 센터에 들어온 건 8년 전. 당시 이미 부상이 심각해서 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길이 들지 않아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 새들 입장에선 배울 점이 많습니다.
1: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넌 거기, 난 여기. 그 정도로 하자. 더 가까이 가면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방어에 들어갑니다. 캐스퍼는 저런 행동을 하면서 새끼를 가르쳐요. 위협이 느껴지면 경고를 하라는 거죠. 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린 새가 나이 든 새에게 값진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0: 캐스퍼는 센터를 통해 다시금 새 삶을 얻었죠. 야생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어린 새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된 새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제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 센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1: 다친 새들을 잘 돌봐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우리의 꿈이죠.
0: 우리 지구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온갖 생물로 가득합니다.
2: 보세요.
3: 멋져요.
2: 대단하죠?
3: 영리하네요.
2: 정말 영리해요.
0: 그저 놀라울 뿐이죠.
4: 그냥 펀치 한 방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사한 녀석이에요.
0: 생존을 확보하려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는 신중하고도 대범합니다.
2: 해변으로 얼마나 기어 올랐는지 재보려고요. 8.5m.
0: 지구 곳곳을 둘러보는 즐거움 중 하나가 미처 알지 못하던 자연의 비밀과 조우하고 숨어있던 야생과 맞닥뜨리는 건데요. 탐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우리의 자연을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돌봐야 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나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1: 솔직히 좀 긴장되네요.
0: 1.5km 지하로 내려가고
1: 귀에서 소리가 나요.
0: 기상천외한 실험들을 하기도 하죠. 폐광을 활용한 실험실에서 10km 공중까지 극한의 실험실로 가볼까요?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 곳곳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 극한의 환경을 흉내낸 실험실이죠.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 이 환경들이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한테는 적응 훈련이죠. 오늘은 극한의 실험실 중 하나로 잠수를 할 겁니다. 이름은 아쿠아리스. 이런 해저 실험실은 하나뿐이죠.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14km 떨어진 망망대해. 수면에서 19m를 내려가면 해저 실험실 아쿠아리스가 나옵니다. 연구시설 겸 우주비행사 훈련시설이죠. 20여 차례 우주탐사에서 이 해저 실험실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 내려와 보통 열흘을 연속으로 머뭅니다. 이런 우주비행사 훈련을 니모라고 부르는데 나사 극한환경 임무수행 프로그램의 약자죠.
2: 스페이스 헬멧을 사용한 훈련 같은 게 가능합니다. 생명줄 혹은 공기 공급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덕분에 숨도 쉬고 생명 유지 장치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어요. 우주복을 입었을 때처럼요. 다시 말해 우주 탐사와 비슷한 상황이죠.
0: 아쿠아리스의 주인 겸 운영 주체는 플로리다 국제대학입니다. 아쿠아리스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땐 생명 유지 장치를 이 건물에서 모니터링하죠.
2: 저희는 여기를 워치 데스크라고 불러요.
0: 네, 이 통신실은 아쿠아리스의 승무원들과 통신을 주고받을 때 아쿠아리스 내부의 산소 농도와 압력을 확인할 때 사용하죠.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네요. 임무통제센터와 통신을 주고받는 것부터요.
2: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에 사람을 보낼 때도 임무통제센터는 지상에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죠. 연구자들은 해저에 내려가 있지만 임무통제는 바로 이곳 지상에서 담당하니까요.
0: 아쿠아리스 내부 압력은 외부의 수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해치가 열려 있어도 바닷물이 밀려들지 않죠. 해저 실험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훈련은 우주비행사들의 미션 수행을 도와줍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곳은 화성, 달, 소행성일 수도 있죠. 로저는 물건 내려보내는 방법도 설명해줬습니다. 가압용기에 담는 거죠.
2: 원래는 페인트통이었는데 수리를 했어요. 밸브를 달고 구멍을 막아서 가압용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다 물건을 넣어요.
0: 음식, 각종 물품,
2: 컴퓨터, 생필품.
0: 컴퓨터도요?
2: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밀폐합니다. 이렇게 아쿠아리스와 물건을 주고받아요. 전혀 젖지 않죠.
0: 해저 실험실의 제일 소중한 장비는 19m 위 수면에 떠 있습니다. 생명 유지 부위 덕분에 승무원들은 해저에서 몇 주나 생존할 수 있죠. 부위는 케이블로 아쿠아리스에 산소와 전기를 공급합니다.

0: 여기 있는 연결관으로는 전기가 공급되죠.
1: 네?
0: 이걸 타고 V에서 아쿠아리스로 전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쪽엔 공기 호스 두 개가 있죠. 이런 호스 덕분에 밑에서도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걸 타고 V에서 공기가 내려가죠.
1: 네. 지금 저희는 아쿠아리스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보트로 1시간을 달려야 하죠. 아쿠아리스가 자리 잡은 콘치 산호초 지역은 당국의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V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V에 도착하면 아쿠아리스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잠수를 시작할 거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요. 다이빙에 들어가서 아쿠아리스를 직접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죠. 모험을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시만요. 다음 이야기. 드디어 아쿠아리스를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포증을 먼저 극복해야 하죠.
0: 긴장 푸세요. 심호흡하고 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요.
1: 극한의 실험실들을 둘러보는 오늘 이야기.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 왜 대서양으로 촬영을 나갔냐고요? 이것도 우주 탐사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죠. 네, V입니다. 여기서 19m를 내려가면 우주 비행사들이 미션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 실험실, 아쿠아리스가 나오죠. 지금 실험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서 보고 와야겠죠?
0: 입수한 다음에 제 지시를 따르세요. 간단해요. 마스크를 잡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몸을 숙여요.
1: 네.
0: 앞구르기처럼요.
1: 이쯤에서 고백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수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점이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있지만 전 꽤 오래 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였죠. 코로 숨을 쉴 수 없다는 점도 겁나고요.
0: 긴장 풀고 심호흡 몇 번 하세요.
1: 온몸이 공포심에 굳어있는 동안 저는 이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용감하다는 건 무서운 게 없다는 것하고 달라. 용감하다는 건 겁이 나더라도 목표했던 일을 해낸다는 뜻이야.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께 아쿠아리스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0: 준비 완료!
1: 케이블을 길잡이 삼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했죠. 아쿠아리스의 꼭대기는 평평합니다. 내려서기 편하더군요. 저도 이곳에서 주위를 둘러봤죠.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버려진 잠수함 표면을 생명체들이 뒤덮은 것 같죠? 주위에서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오고 가더군요. 사납고 공격적인 걸로 유명한 어류인 바라쿠다, 즉 꼬치고기도 만났죠. 해저 실험실 한쪽 끝 창문은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우주비행사들과 과학자들이 여기서 잠을 자죠. 매일 바다 밑 방에서 잠이 들고 깨어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나사가 아쿠아리스를 우주 탐사 미션에 활용하기 시작한 건 2001년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중에서는 3주나 이곳에서 생활한 이들도 있죠. 2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꿈 같았던 모험을 끝내고 수면으로 올라갈 시간이죠. 아, 맙소사,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와, 처음엔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놓였죠.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멋진 모험이었어요.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며 전 생각했죠. 두려움을 이겨낸 덕분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요. 내려갔더니 연단 같은 게 있더군요. 거기 서서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0: 거였죠. 해낸 거야? 성공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랬어요. 좋아, 내가 해냈어. 힘든 일은 끝났다고.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 그때 바라쿠다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는 게 보였죠. 그쪽은 보지 말자.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아쿠아리스 주변은 멋졌어요. 사방으로 물고기들이 헤엄쳤죠. 그런데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군요. 뚝 떨어진 곳, 은둔자의 바다에 홀로 버려진 잠수함 같았어요. 연구를 위해 그런 것까지 감수하는 과학자들도 대단했고요. 다음 이야기,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곳엔 거대한 망원경이 실려있죠. 그냥 평범한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이런 비행기는 전 세계에 한 대뿐이죠. 은하수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는 초강력 망원경이 실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천문대죠. 오늘은 이 특별한 비행기를 자세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2: 어서 오세요, 카리나예요.
0: 카리날 레픽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대형 천체 망원경의 미션을 지휘합니다.
1: 전부 안내해드릴게요. 가보시죠.
0: 좋죠. 소피아를 소개합니다. 소피아, SOFIA는 성층권 적외선 천문 관측소의 줄임말이죠. 소피아는 적외선으로 외계 물체들을 포착합니다. 고도 12,000m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성층권에 진입할 수 있죠. 망원경에 빛이 모이는 걸 방해하는 수증기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And coming up on 5 minutes, pilot's gonna be a left-hand turn to 253. 소피아 내부, 천체 망원경이 피사체를 정확히 포착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과학자들입니다. 하는 일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천문대 같아요. 다른 점을 꼽자면 조종사가 있고 하늘을 나는 정도죠.
1: 맞아요. 잘 보셨어요. 천문대인데 어쩌다 보니 비행기에 실린 거죠. 비행기이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망원경은 흔들리지 않죠. 자이로스코프가 평형을 잡아주고 진동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비행기 진동에서 망원경을 분리시켜주거든요. 그 장치는 비행기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검은 타이어같이 생긴 거예요.
0: 우주엔 가시광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천체, 적외선 파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가 많습니다. 소피아는 지구상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니며 베일에 쌓인 우주 구석구석을 관찰하죠.
3: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이륙해요.
0: 에릭 베클리는 소피아 미션의 수석 과학 고문입니다. 벌써 20년째 이 프로젝트에 참가 중이죠. 소피아의 기종은 보잉 747SP. SP는 스페셜 퍼포먼스의 약자입니다. 1970년대에 생산된 보잉 747SP는 원래 초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여객기로 설계됐죠.
3: 관측소로 쓰기 위해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거쳤어요. 커다란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자리에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경이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항공기와 천문학을 결합시킨 아이디어였으니까요.
0: 소피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관측을 하죠?
3: 적외선 영역대를 관측합니다. 적외선으로 우주를 보죠.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체를 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천문 현상들도 관찰하는데 대표적인 게 엄폐예요.
0: 엄폐는 행성이 항성 바로 앞을 지나가며 항성에서 나오는 빛 대부분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소피아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이륙했죠. 외소 행성인 명왕성이 먼 항성 앞을 지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남태평양에 드리워질 걸로 예측됐죠. 소피아는 그림자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주 드문 기회였죠. 성공하면 명왕성의 대기를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륙 7시간 후, 소피아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에 도착했죠.
4: Oh, yeah, I see it.
3: 멋진 결과물이 나왔죠.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명왕성을 둘러싼 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먼지의 양을 계산.

0: 알 수 있죠. 적외선은 먼지 넘어도 보여주거든요.
1: 보잉 747SP는 1970년대에 49대만 생산됐습니다. 남은 건 몇 대뿐이죠. 그중 한 대는 지금도 밤하늘을 누비며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는 깊은 땅속에 있는 실험실을 찾아갑니다. 엘리베이터로 10분을 내려가야 하는 실험실이죠. 아,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샌포드 지하 연구시설입니다. 과거 금광이었던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아주 까다로운 천체 물리학 수수께끼들을 푸는 중이죠. 그런데 지하 1.5km에 실험실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이곳 블랙힐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학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2: 샌포드의 과학자들은 이론들을 검토해 우주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암흑물질 중성미자의 성질은 어떤지 연구하죠.
1: 오늘은 저도 과학자들을 따라 실험실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진짜 광부처럼 보호복도 차려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은 콘스턴스 월터 씨, 샌포드 연구시설의 홍보 책임자죠. 먼저 출입자 명부부터 작성합니다.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름을 적으면 이름표 두 개를 받죠. 하나는 자기 몸에 지니고 하나는 이 보드에 겁니다.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네. 나와야 할 경우에 아, 네.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름표로 맞춰보는 거죠.
1: 자, 이제 저리로 가서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지하 실험시설로 내려갈 거예요. 무려 1.5km를 땅 밑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10분, 11분이 걸리죠. 엘리베이터로요.
4: 케이지.
1: 아, 케이지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 좀 긴장되는데요. 저희가 탈 케이지예요. 멋있어서 좀 무서워 보이네요.

0: 페이지에서 나가 갱도를 볼까요? 제일 깊은 갱도까지 내려간 뒤에도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빵빵! 이번엔 광차를 탔죠. 7,800m를 더 가면 실험실들이 나옵니다. 갱도를 지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 같아요. 우후! 드디어 선로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네요. 첫 번째로 지켜볼 실험은 카스파라는 이름의 지하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죠. 여기선 어떤 실험을 하죠? 프랭크 스트라이더의 전문 분야는 핵 천체 물리학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엄청난 속도로 입자를 쏘아주죠. 미니 원자로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1: 입자 가속기 안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성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핵 반응과 동일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분자들도 그렇게 생성됐습니다.
0: 이 실험이 왜 중요할까요? 항성 내의 핵 반응을 왜 모방하시죠?
1: 항성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우리 주위의 분자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도요.
0: 하지만 입자 가속기가 전부 지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스파는 왜 지하에 있나요?
1: 항성들, 은하들에서 오는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들어내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실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로 내려오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죠.
0: 깊숙한 땅 밑에서 실험을 한 덕분에 과학자

0: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간섭을 대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주의 또 다른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또 다른 실험실도 가보죠.
1: 이 실험의 목적은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예요.
0: 사우스 다코타주 블랙힐스의 샌포드 지하 연구시설에 와 있습니다. 지하 1.5km. 이제 또 다른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죠. 이 실험실도 우주의 수수께끼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우주가 생겨난 빅뱅 때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게 존재했어야 해요. 지금은 물질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물질은 남아있고 우린 이유를 몰라요.
0: 이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호복을 몇 겹이나 껴입어야 합니다.
1: 준비됐죠?
2: 준비됐어요.
1: 갑시다.
0: 저희는 마요라나 실험기라는 걸 보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실험은 작은 방에서 이루어지는데 과학자들은 농축 저마늄을 사용해 중성미자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하죠.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입니다.
1: 저희가 진행 중인 실험의 목표는 중성미자의 성질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어째서 스스로의 입자이자 반입자일까요? 그걸 알면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많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0: 마요라나 실험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복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실험을 하는 방은 순수한 구리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이 실험시설 안에서 만들어낸 방이죠. 실험 공간을 둘러싸는 물질들의 복사의 흔적이 전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아는 지식은 놀랍도록 적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샌포드 지하 연구시설은 과학자들이 그 질문에 해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최적의 실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지상으로 돌아가야겠네요.
2: 정말 대단한 과학자들이죠. 솔직히 말해 전 매일 지하 1.5km로 내려가는 제 자신이 상상도 안 되거든요. 진짜 놀랍죠.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고요. 상상하기도 힘든 곳들을 둘러보고 오느라 하루 종일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피곤하네요. 이제 저도 집으로 가서 쉬어야겠어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결혼식장 컨셉이라 저도 약간 결혼하는 컨셉으로
1: 마녀처럼 하고 왔습니다.
2: 웨스턴적인 모드랄까요?
3: 좀 신사인데 조금 타락한 신사를 바라봅니다.

필로로키를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소문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으로 나 있는 뮤지션들이 이번 달에 많이 모여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단.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하고 제가 장기하 씨 회식 갔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는 마임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모든 노래마다 이거를 계속해요. 이 느낌 그대로였어요. 만났을 때 굉장히 밝은 청년들이었습니다.

0: 땡키님 가보겠습니다.
1: 전자가방 뮤지션 기나이직이 추천을 해줬었고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20대 시절이 담긴 음악이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셨나 봐요. 마음이 가득했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예. 아, 저는 이제 약간 100%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이연 형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전자음악이 약간 이제 MBTI로 치면 굳이 한 T의 성향을 가진 음악인데 거기에 F의 정서를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주변 뮤지션들이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럽대요.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지금 눈과 귀가 부럽대요, 저한테. 여기 파이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아이리시 그 파이프. 그분 SNS 들어가면 그 파이프로 온갖 노래를 다 커버를 하세요.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려주실 노래 제가 한번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봤어요, 노래도.

0: 테일러드 퀸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호저 군단 뺏겠습니다.
1: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솔직히 루키라고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방송 고등학교 뭐 32회 뭐 동창회 뭐 이제 친구들아 오랜만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루키죠. 미안합니다. 키워드로는 멋, 사랑, 돈, 키드밀리 같은 소리죠. 하지만 포저 군단이 하니까 멋있네요.

0: 아, 뜨겁네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2: 안녕하세요. 2026년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장르의 멋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 번호 하세요?
3: 네, 사랑한다 내 친구들.

0: 너무 심심했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네.
0: 몇 등 할 것 같아요?
2: 저쪽으로.
0: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이준님, 안녕하세요.
2: 평화잖아요.
3: 안녕하세요, 녹화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고 일 잘하는 밴드 호재훈단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뭔가 헬로 루키잖아. 루키야, 누군지 보여주자. 멋진 게 좋아서 밴드를 했고, 멋진 게 좋아서 옷을 입고, 멋진 게 좋아서 머리를 감고, 멋진 게 좋아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저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멋이거든요. 사실 21세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VS 공감 안에서 조회수 제일만 나와야겠다. 제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좋은데. 오늘 컨셉이 신사라고.
6: 어떻게 제일 어리지만 제일 신사다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5: 약간 신사의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6: 신사, 품격. 짜세.
5: 짜세? 네. 아, 짜세 좋다.
6: 멋진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3개. 심장을 관통하는 멜로디랑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그 다음에 배꼽이 빠지는 재치.

0: 약간 창피하신 것 같은데.
1: 아니, 진심으로 한 거야, 진심.
2: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음악을 만든 지는 10년이 넘었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 지는 8, 9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 이제는 막장 불입이다. 이제는 정말 노래하는 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0: 더 좋은 공연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고 싶고
1: 잘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된다.
0: 앨범을 내면서는 저랑 약속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남이랑 나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만 잘하자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 정우입니다.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둘 다 깁 기타라서 깁자 돌림이 됐어요. 저의 소중한 동료들. 오, 네. 그때 조그만한 식당 거기 테라스에서 기타 메고 솔방울 달린 모자 쓰고 열심히 노래 불렀거든요.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봤죠. 그래서 차가 오면은 노래 부르다 말고 차 조심하세요 이랬던. 야생의 시즌이었답니다. 당시에 앨범 없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앨범 내달라는 말을 딱 100번 들으면 앨범을 내야지

포크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는 음악이라고 전 생각해요. 명확하게 잘 찌르는 송곳 같은 장르가 포크이지 않나.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때도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서기에 내가 너무 한없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이 끝나면 오늘 공연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겠죠? 내 순간이다.

0: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쟁을 뚫고 이곳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반가운 마음은 또 노래로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이 뭘까요? 어? 어떻게 알지?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1: 저의 고클라우드 푸프랜드는 자신이 힘세고 강한 줄 알고 있었던 화자가 실제로 그러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싸우며 중얼중얼하는 노래거든요. 흔히 너 영혼이 꽃밭에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영어로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표현을 쓴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자기 전마다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고민 고민하던 끝에 그게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과거의 나를 위한 앨범을 만들어 보자.

하드는 장돌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휘둘러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소리를 이렇게 박아두는. 아우, 저의 도파민이죠. 도전하지 않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날 만취해서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데 변기를 붙잡고 막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윗집의 소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제 환상 속에 무언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더 강해지라고 누군가 날 두드리고 있다. 그곳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마음이 되게 잠잠해졌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 마음을 전부 다 쏟아내듯이 만들었을 때에 철의 삶이라는 노래가 완성됐어요.

떼창 파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이 나의 기쁨을 계속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해보세요.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자, 젊은 나와 춤을 춰요. 해보겠습니다. 절망과 함께 춤을 춰요.

되셨나요? 전화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이 나에게.

반갑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해파입니다.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22년에 4년 전에 여기 헬로루키 참가자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감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그게 올라온 날에 어떤 팬분이 채팅방에 이걸 올려주셔서 그걸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에이? 제가 좀 입으로 말을 못하지만 막 주위에서 아, 해파는 100대 명반이잖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참 기뻤어요. 저는 음악과 상관이 없는 전공을 한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러 곳을 좀 전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서 밖에 꺼내지조차 못했는데, 나 사실 음악을 좀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혼자

이라는 노래로 참여를 했고, 그래, 노래를 만드는 이 전문가들도 그럼 내 노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럼 내가 노래를 계속 만들어봐도 되겠네? 그 대회가 조금 더 확신을 심어준 거죠.

대학 졸업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막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갈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있을까? 어떻게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라고 호달달 떨고 있는? 작년 말 올해 초쯤에 공연을 너무너무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연 전날에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난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는 자가복제밖에 못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의 돌파구가 되어준 게제 앨범을 같이 프로듀스해준 조월님. 막 데모를 이렇게 모아서 들려드렸을 때 별로인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원님이 오, 이 노래 좋은데요? 제가 이 노래 한번 만져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막 등줄기 짜르르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로 되돌아왔을 때그 짜릿함? 근데 정말 뜻밖의 많은 분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다 합쳐져서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곰이 그렇게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는 것의 힘들음에 관해서 약간 농담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앨범 커버에서 제가 자세히 보시면 대파가 아기가 하는 그런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걸 넣어서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안고 찍어보면 어떨까? 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이 이집 건강한 사회 이론입니다.

다음 곡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란 노래 부를 거예요. 제가 뭐 하자고 할것 같아요? 맞았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목

20대 후반쯤에 불안장애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생활에 만족하는지, 제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하나의 부품이 될수 있도록 내가 빨리 기름칠을 해서 이 불쌍한 청년 돌려보내자.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문득 그 병원 나오면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품고, 20을 만들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뭔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수증기가 여기 안에 가득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았을 때 그때 음악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쉬익 하고 뭔가 구멍을 내어주는 기분? 막 시원한 저를 보는 분들도 좀 그런 좀 같이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다.

0: 고맙습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lejandro, it is my turn. Let me see.

Kill him.

Peckerwood?

Yeah.

This will make it more difficult. Señorita.

Let's go.

응?

There were flowers. Romagna. Raphael. She knows.

Back him up!

Fuses are burning. Hurry it up.

Secure the wagon. Stay alert.

0: M. For Murrieta.
1: Two men. One dead!

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사시사철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1: 사랑해 왔어.
0: 출근과 동시에 시선 집중.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는 기본. 극진한 대접을 받는 회사의 마스코트 사랑해.
2: 되게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3: 저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구나. 대팔자가 장팔자다.
0: 하지만 막내 사원의 돌발 행동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사무실.
1: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4: 이리 줘.
0: 매일 벌어지는 추격전까지.
4: 공포라는 뭐야.
0: 수산물 회사 막내 사원의 좌충우돌 근무 일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확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4: 그렇지. 사랑해.
1: 온다. 사랑해 잡아라.
4: 사랑해 잡으러 왔다.
5: 갈매기야.
4: 우와. 갈매기 같지?
6: 지금 이제 아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른 살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갔어요. 딸 둘이었거든요. 이제 혼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사랑해가 이제 딸들보다 더 좋아요.

0: 사랑의 매력에 푹 빠진 정미 씨. 아침 산책을 마치고 사랑이와 함께 향한 곳은 한 회사. 사랑이는 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라는데요.
1: 사랑이 가자, 올라가자.
2: 좋은 아침입니다.
1: 가자,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0: 매일 아침 1층 수족관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랑의 사원.
1: 낙태가 왔어요.
0: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 삐대고 전번에 저기 들어 누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다 예뻐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니까.
0: 마치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3: 아, 저희는 이제 횟집에 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까지 어종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수백 톤에 달하는 생선을 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데요.
4: 물고기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사랑해 보면은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5: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직원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 맡은 업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2: 오늘 새우 싱싱하네. 문어 또 합격입니다.
1: 문어 신기하지? 나중에 삶아서 먹자.
0: 수족반 상태를 확인한 후 사무실로 향하는 사랑해.
1: 앉아, 앉아, 앉아. 옳지.
0: 70명이 넘는 직원 명단에 녀석도 담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1: 애교 담당이에요. 애교 부서라고 해야 되나? 간식 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랑해, 내려, 3층이야.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
0: 사랑해는 3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해를 챙기던 이분,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네요.
6: 주책이 부장님.
7: 네. 지금 23년 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현장에서부터 수족관에서 고기 뜨고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격리 업무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교육,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배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회사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부사장님의 몫인데요.
1: 직원들하고 고객님들 아침에 이제 계란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삶고 있어요.
6: 회계도 매일 하시는 거예요?
1: 네, 매일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뎅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남다른 식욕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원. 먹는 것에 대한 열정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1: 하우스. 옳지. 앉아야지.
2: 저는 사고의 사자도 모르는 모범 사원이라 예.
1: 응. 그거만 먹어. 나중에 또 먹자.
0: 직원들의 간식은 물론 매일 사랑해의 밥까지 손수 챙기는 부사장.

0: 사장님.
1: 사라 이제 밥 먹자. 사랑이 토마토. 토마토 아뜨거하지? 토마토 아뜨거하지? 아뜨거하지? 아뜨거 만지면 안 되지? 입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다려. 아직 뜨겁네. 사랑이 뜨거워 아직. 아뜨거. 다행히 섞었어. 아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먹고 싶으면 말을 해봐. 사랑이 먹고 싶어. 옳지. 안아. 옳지.
2: 사랑이는 어떻게 데려온 아이인가?
1: 일단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리트리버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과연 회사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워낙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3: 입사 후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녀석.
4: 아니 요렇게 약간 발을 들긴 했는데
5: 차라리 이게 낫겠다.
4: 사랑해 타이씨
5: 뜨거워 뜨거워 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키 몇인데?
4: 120이야
3: 이름도 직원들이 함께 지었답니다.
1: 어느 날 강아지가 빨간 풍선을 물고 자더라고요. 꼬리 쪽에다가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물고기 회사니까 물고기 이름으로도 지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랑해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사랑해가 된 거예요.
3: 한천 근무 중인 사무실을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랑해. 잠시 후 한 직원 옆으로 다가오더니 뚫어져라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귀신같이 간식 냄새를 맡은 녀석.
6: 옆에 있어요, 보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먹으려고 옆에 있어요. 저 몰래 먹어요. 조용히 몰래 먹어야 돼.
3: 오늘도 한 입 얻어먹기 성공!
6: 맛있어?
7: 맛은 있는데 아직도 좀 출출한데.
3: 밥을 먹은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 사랑해. 직원이 많다 보니 녀석의 간절한 눈빛에 속아 여러 번 밥을 주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해가 밥을 먹는 사이 자리로 돌아온 직원. 녀석에게 들킬세라 눈치를 보며 간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분명 밥을 주고 왔는데 어느새 또 옆에 와 앉아 있습니다.
6: 사랑이 왜 왔어? 먹고 싶어.
3: 사랑해, 너 밥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
6: 나 이건 왜 먹어야 되는데?
3: 간식을 먹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6: 없어. 없어, 다 먹었어. 그러면 이제 재주 없는 거 확인하면 다른 데로 또 가거든요.
3: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 앞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녀석. 집요한 수색 끝에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사랑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1: 뭐야? 사랑해, 또 뭐야? 이리 줘! 종이야! 종이컵 안에 뭐야? 수빈 잡아라! 여기.
3: 아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1: 안에 뭐야? 줘. 이리 줘. 이 진짜. 사랑이 안 돼. 계란. 나중에 입에 알레도 있나?

0: 휴지통을 왜 이리 또 다 내려놨어? 퇴근할 때 다 비우고 가랬는데.
1: 일을 하면서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0: 사랑해. 이리 와. 이리 와.
2: 일하시면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계신가?
0: 근데 무슨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 치고 있다 싶으니까 계속 체크는 해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1: 사랑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 시간인데요.
0: 오늘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3: 열 부자 직원은 10명이죠.
1: 종종 직원들끼리 함께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네요.
0: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1: 사랑의 점심도 따로 준비합니다.
0: 단호박, 당근, 고구마.
1: 녀석도 엄청 기대하는 눈치죠. 수산물 회사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직원식은 연어 풀코스에 새콤달콤 시원한 물회까지.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저쪽에 안 닿는 대로.
1: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녀석의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 사랑이만을 위한 영양 가득 밥상 완성입니다.
0: 사랑해, 올라가. 앉아. 올라가. 옳지. 좁지. 뒤로 당겨서.
4: 밥 먹자, 올라가.
1: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해.
0: 앉아.
1: 어휴, 상석을 딱 차지하고 앉았네요.
0: 다섯 하면 먹어요.
4: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0: 잘 먹겠습니다.
1: 얼마나 맛있는지 코를 박고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0: 사랑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1: 사랑이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5: 사랑이도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 것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6: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1: 직원들은 이제 막 한술 뜨기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친 사랑이. 그런데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사랑이 이건 안 돼.
1: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탐.
5: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7: 보통 리트리버들이 그 식탐 좀 있다곤 하는데, 사랑에는 유별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겠다고 올려놨다. 뒤돌았으면 없어요. 내가 토마토로 먹겠다 하고 딱 씻고 났는데 뒤돌았으면 없어요.
1: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사랑해. 사람들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8: 달달한 게 땡기네. 후식은 필수 아닙니까?
1: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꽈배기.
9: 네,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1: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데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1: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먹기만 한 사랑해. 실컷 먹었으니 이제 운동도 좀 해야겠죠. 이야, 애견 놀이터 부럽지 않은 멋진 공간. 사랑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겠다.
0: 여기는 텃밭인데 사랑의 놀이 공간으로.

0: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추하고 그냥 나무하고 막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해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랑해의 맞춤 형식의 놀이터화 되고 있어요.
1: 이 맛은 회사 다닌다 아닙니까?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식 공간에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까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0: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련했는데 사랑이가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불편하겠다 저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수업하자 이제. 사랑이 앉아.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2: 이번엔 사랑의 놀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부사장님.
0: 앉아야지. 앉아. 앉아. 기다려.
2: 잠시를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0: 야! 그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2: 시작부터 쉽지 않은 놀이 수업.
0: 공 어디 있어? 아, 잘했어, 잘했어. 공 넣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와! 사랑해, 가져와. 옳지. 앉아. 다시 앉아. 앉아. 그래, 빨리 넣어.
2: 이러다 장난감 고장나겠어요.
0: 사랑이 앉아. 기다려. 너. 옳지. 이런. 그렇게 하니까 고장.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안 돼. 사랑해. 하나, 수동.
2: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랑이를 위한 다음 수업 시작.
0: 앉아. 사랑이 앉아. 엄마가 앉아 소리를 하루에 몇 번 하니. 앉아. 이거는 서랍에 넣고. 아니야, 기다려. 이건 당겨서 하고 이건 듣기고. 서랍 밀고. 옳지, 잘했네. 그거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3: 사랑이 뭐 사랑이 업무보다 사랑이 뒷바라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 직원들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
2: 부사장님 때문에 사랑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0: 천천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3: 같이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8층에서 어릴 때는 잤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데리고 다닌 지는.
2: 퇴근 후에는 부사장님의 사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해.
0: 해야지. 발 씻자.
4: Nope.
0: 사랑해. 사랑해. 발 씻자. 발 씻자. 옳지. 들어가.
2: 씻을 준비를 하는 사이.
0: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2: 잠깐이 못 참고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0: 아이고 나왔어. 사랑해. 발 씻자. 야. 발 씻어야지. 가자. 발 씻자.
2: 1분 1초도 얌전히 있질 않는 녀석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
0: 누우면 안 돼. 오, 누우면 안 돼. 말만 씻을 건데. 사랑해. 안 돼, 안 돼. 됐다. 닦자, 닦자.
2: 퇴근에서도 사랑해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0: 공놀이 하는 거예요. 너와 공놀이 하자. 발사! 출발, 출발, 출발. 해보자.

0: 오늘 발사 발사 발사 빨리 앉아 앉아 이제 영차 영차 안 그러면 잠을 안 재워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와서 팔 끌고 야
1: 회사에서 실컷 놀았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는 녀석. 아유 부사장님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0: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1: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2: 새로운 장난감 억수로 재밌네.
1: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녀석.

0: 이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작된 놀이 시간.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산물 회사의 하루는 동이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랑해에게 시달려 몸이 천근 만근인 부사장님. 녀석은 마냥 해맑아 보이네요.
1: 5시에서 6시 정도. 전어철에는 조금 더 빨리 와요. 곧 전어철이 되니까 그때는 한 3시 이 정도 출근해요.
0: 새벽 출근은 직장인에게도 힘든 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랑의 사원. 출근하자마자 또 사고칠 궁리를 하는데요.
2: 모닝커피 한잔 하이소. 컵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3: 사랑해. 아! 야, 나 종이 또 떠버렸다. 하지 말라 했잖아.
0: 모든 걸 씹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때문에 사무실은 멀쩡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찔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4: 선을 다 뜯어요. 선. 우리 업무관, 우리 업무관에서. 한 번씩 가야가 먹고 있어. 혼자서. 비상이 무슨 비상. 우리는 요거 없으면 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비상, 막 전원 차단 내리고. 술이 다 막아주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 수술을 하는데도 또 그래요. 또 긁어먹고 있어.
5: 이거 뭔데 이거? 뭘 또 뜯은 거고?
6: 스폰지인데.
5: 안녕하세요. 이 뭐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나.
6: 뭔데, 이거?
7: 어? 수영씨야. 응. 오, 지금 이거 얼마짜리 놨다 봐봐라. 이 또 이래 놨다. 이 뭐고, 이게?
0: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의 파괴 본능.
6: 내놔. 다 내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1: 신발 지금 몇 개째야? 이리 주세요. 이리 줘.
8: 신발 여기 한 여덟 칼레 정도 와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 돈으로 샀어요. 살아야 가지고 회사 돈으로 샀어요.
0: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부사장님이 나섭니다.
1: 산책 갔다 올게요.
0: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사장님을 끌고 가는 사랑해.
1: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스톱.
0: 혹시 산책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1: 옳지. 옳지.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산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0: 매일 두 시간씩 산책을 해도 힘이 남아 돈다는 녀석.
1: 가자.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이 밥 아니야.
0: 힘은 또 어찌나 센지. 간신히 줄을 붙잡고 버텨보는데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네요.
1: 이리 와.
9: 부장님, 이렇게 산책하면 집 빠지시겠어. 많이 드세요?
1: 그게 팔이 이제 지금 아파요. 안 돼. 사랑해, 가자. 다른 강아지들 보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풀 냄새 맡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야야.
0: 말을 듣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면서도 늘 사랑이를 살뜰히 챙기는 부사장님. 녀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1: 여기 회사에 두면 아무래도 딱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직원 저 직원 사랑은 다 주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선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싶어요. 내 자식처럼 챙기고 있는 편이에요.
0: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그야말로 녹초가 된 부사장님. 산책 내내 녀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칠 만도 하죠.
1: 얼음 한 개 띄우고. 됐다. 앉아.
10: 기다려. 먹어.
0: 이젠 사랑에도 얌전히 쉬겠죠.
1: 저 들고 어디 갔는데?
0: 먹으라는 물은 안 먹고 그릇을 입에 물고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1: 사랑이네 주세요. 주세요.
9: 주세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1: 물을 이제 자기 간식 끌려고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직원 옆에 신발 있는 데 가서 굽기도 하고 관심 가지려고 장난치자 계속 찝쩍거려요.
0: 무시무시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녀석.
2: 안 놀아주면 확 도마치 사고 치뿐다.
1: 사랑해. 사랑해 또 뭐 먹어? 사랑해 뭐 먹어?
10: 보자. 뭔데? 뭔데?
1: 아이 봐. 이거 뭐야?
10: 어 진짜. 뭐야? 지지지지 배 아야다 배 아야.
1: 사랑해.
0: 사랑해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또다시 투입된 부사장님.
1: 영차 이제 됐어. 또 해. 사랑해. 나 잡아봐라. 빨리 안 와.
2: 다음 사람만 푸득푸득 오이소.
1: 상금부장아. 이제 상금부장 좀 해라.
0: 사랑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0: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은 과연 모범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1: 회사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강아지가 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0: 사고뭉치 막내 사원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설쌤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2: 우와! 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귀여워. 야, 너 완전 애기구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뻐라. 안녕. 어, 몸매도 좋고.
1: 비만은 아닙니까?
2: 아니,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질리티 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1: 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넣었어요.
2: 이런 데서 이렇게 긴 공간에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직원분들 분위기를 보니 평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너무 이뻐하시면서 맞아요. 키우시는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2: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응?
3: 막내가 예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1: 다 같이 돌보고 있어요, 사랑을.
2: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걱정도 제일 많이 되실 거고 네. 고민도 또 제일 많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고 조금 모자란 점이나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막내 사원 사랑해.
4: 야! 너 왜? 왜?
0: 사랑해가 지나간 자리는 늘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요.
2: 야, 얘 여기가 놀이터야. 우리는 일하는 공간인데 얘한테는 그냥 놀이터야, 놀이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5: 종이컵 한 박스를 아마 저도 누가 먹었을 거예요.
2: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게 지나가면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함이 낮아지는 거죠.
1: 네. 많이 해 이래야 되겠네. 많이 해.
2: 비싸거나 막 이런 거 아니고 해도 되는 것들은
1: 그냥 둬요.
2: 네, 오히려 두는 게 얘한테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미 없어진단 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0: 한 번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말도 들은 채 만치 않은 녀석.
1: 주세요. 사랑해. 이리 주세요. 주세요. 사랑해, 줘.
2: 제가 사랑이면 내가 좀만 고집부리면 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좀 딱 이거는 막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5: 단호하게 한 방에
2: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1: 그럼 톤은 어떻게? 안 돼! 이 정도?
2: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0: 넘치는 식탐도 문제였는데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생선이며 고기며 부족함 없이 먹고 간식까지 쉴 틈 없이 먹는데 사랑이는 왜 늘 배가 고픈 걸까요?
2: 예, 리트리버 애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1: 많이 먹어요.
2: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둔감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먹는 양을 우리 직원분들끼리 간식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으세요? 근데 얘가 왜 몸매가 너무 괜찮지? 원래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은 네. 살이 엄청 쪄요.
1: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활동을 많이 해서.
2: 네.
0: 평일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랑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
1: 안 돼.
0: 반면 부사장님과의 산책은요.
1: 이리 와. 아웅이 밥이야. 사랑이 밥 아니야.
0: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산책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1: 그 선생님이랑 이제 사랑이가 산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잡으면 또 대번에 저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소원이 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말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1: 네.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엄마는 편하고
2: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동일시되면 말 잘 안 들어요. 안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
1: 만만해 보이는 건가?
2: 아니, 만만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 선생님 말, 우리 훈련사 선생님 말 잘 듣냐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면 그 기준이 막 깨져요. 이쁘니까 우리가 막 그냥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 더 잘 듣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1: 네.
0: 가장 시급한 건 올바른 산책 교육. 사랑이는 물론 함께 걷는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2: 지금 이렇게 하기엔 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좌절감만 더 생기고 조금 더 산책의 문제점을 높일 수 있어서 길게 해서 산책을 해볼게요.
0: 긴 줄로 바꾼 후 매듭을 만드는 설셉.
1: 그거는 왜 묶어요?
2: 나중에 여기 오른손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잡혀요. 산책줄을 잡을 때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으로 줄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겁니다. 이게 제일 긴 상태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상태, 이렇게 하면 더 짧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뭐 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일 짧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안 맞게 해주셨었어요?
1: 제가 가자는 의도대로 가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2: 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0: 평소 산책 습관부터 확인하는데요.
1: 이렇게 가면 땡겨요. 사랑해.
0: 지금.
1: 사랑해.
0: 부사장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녀석.
2: 지금 보호자랑 산책이 그동안 조금 소통하면서 한 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1: 사랑해도
2: 일방적으로 하는 산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당기세요. 줄다리기 하죠. 이래야지 따라와요.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연습만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1: 사랑해.
2: 제 팔을 잘 보세요. 사랑해. 가자. 옳지.
0: 편안하게 성공.
2: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방향으로 쫓아오는 순간 줄이 땅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옳지하고 고상. 팔은 거의 안 씁니다. 내가 위치를 움직여야지. 사랑해, 가자. 옳지. 이때 줄. 이게 반복만 되면 살짝만 끌어도 얘가 우리 쪽으로 와요.
1: 사랑해. 사랑해.
2: 옳지.
1: 사랑해, 옳지.
2: 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1: 네. 사랑해.
2: 옳지. 이거 연습이 제일 잘 돼야 돼요.
1: 아주 잘하네. 아주 네. 잘했어.
2: 좋아요.
1: 너무 잘하네. 사랑해.
0: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1: 사랑해.
0: 같죠?
2: 더 가보세요. 쭉쭉쭉쭉쭉.
1: 옳지.
2: 옳지.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1: 옳지,
2: 그 느낌.
1: 잘했어.
2: 네.
0: 교육은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사랑해. 옳지, 옳지. 가자. 뛰어가자. 네, 조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6: 웃으면서.
1: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사랑해, 가자.
0: 회사의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는 파괴왕 사랑해. 사무실의 평화를 되찾아줄 두 번째 솔루션도 함께 배워볼까요?
2: 사무실에서 막 뭔가 자꾸 꺼내서 놀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 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네.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하나 없어 보여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좀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무한정이에요. 뭘 넣어도,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되고, 사랑해가 좋아하는 것 중에.
0: 사랑해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2: 속으로 한 5초에서 10초 세세요. 2, 3, 4, 5. 옳지 하고 주세요. 네. 어디 가서 혼자서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 자기 자리 가져간다. 오래 먹을 장난감들은 애들이 항상 편한 데서 먹고 싶어요. 저렇게 씹어야 돼요. 예, 저렇게 씹어야 돼요. 저렇게. 예, 이 장난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저 간식도 안 먹고 저거 입에 물고 있어가지고 간식을 못 먹고 있어. 어떡해.
1: 두 가지 다 하려고 해요.
2: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0: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씹는 것까지 좋아하는 녀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까지 꼭 감고 즐기는 녀석. 이제 부사장님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1: 잘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하는 방법 배워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
0: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회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길 응원할게요. 사랑해.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착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대한민국 당뇨병 위험인구 2천만 시대. 국민 10명 중 4명.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
1: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그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2: 링고를 맞으러 그냥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3: 심해지면 눈도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0: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눈과 팔, 신장 등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최근 당뇨병 치료법이 달라졌다. 주사 없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공 췌장으로 혈당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4: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인공 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0: 현대인이 섭취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190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160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5: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0: 당신의 몸을 당뇨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신 치료법. 내분비내과 김재형 교수와 알아본다.

0: 경기도의 한 골판지 제조회사. 올해 50세인 전태진 씨가 일하는 곳이다. 당뇨병과 함께한 지 언 21년. 가족력 때문인지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됐다.
1: 화장실 갔더니 이제 그 좀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소금

0: 식물처럼 찐득찐득하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한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거의 2주? 뭐 2, 3주 동안 갑자기 싹 빠져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안 가족 내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검사했더니 예, 병이 나왔죠, 그때.
1: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병원에서 준 약과 주사 외에는 특별히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0: 젊었을 때는 병이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상이었으니까 40대 중반쯤 돼서야 이제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병원 가서 그냥 혼나는 게 항상 일상이었고.
1: 이젠 혈당이 높아지면 아무리 바빠도 사무실 한쪽에서 운동을 한다. 식후에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
0: 운동할 여건이 되면 진짜 앉아가지고 이 종아리 운동만 해도 혈당이 한 2, 30은 떨어져요. 그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스쿼트 같은 걸 하면 한 4, 50까지 떨어지고 그한 10분만 여유가 있으면 하다못해 계단 10층 한두번 오르면 한 5, 60이 확,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1: 당뇨병은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 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다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이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돼 일을 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세 가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 부하 검사 2시간 뒤 혈당이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전태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합병증이 생겼다.
2: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맥폐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껴있는 느낌? 예. 뭐 눈곱 끼는 느낌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그런 증상 있잖아요. 이게 뿌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눈이라서 이제 눈이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나이를 많이 먹어야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눈이란 것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좌절했었죠.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눈에다가 주사 맞는 게 있거든요. 유지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병은 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전태진 씨 같은 망막 질환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3: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 이제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미세혈관이나 신경 이런 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미세혈관이 제일 발달한 데가 눈의 망막하고 신장이거든요. 신장에 이제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망막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투석하게 되는 신장병증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동맥경화가 오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이런 게 오는 거죠.
2: 한 20, 30 차이가 나가지고
1: 김재형 교수의 권유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기 시작했다.
2: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1점 몇까지 나왔었으니까
4: 지금 6.0 나왔어.
2: 조금 올라간. 아 떨어졌구나. 아.

0: 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고.
1: 팔에 붙인 작은 패치 하나. 연속 혈당 측정기란 말 그대로 혈당을 끊임없이 재는 장치다. 체혈로 혈당을 재지 않아도 혈당을 알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바늘을 피부 아래 조직에게 꽂아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수치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준다. 지금 내 혈당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그 변동 추이도 알 수 있고 수면 중에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파악할 수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2: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패치를 붙이고 난 이전과 이후가 가장 그 많이 바뀌었는데요. 패치 붙이고 난다면 이제 5분 정도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혈당이 높낮이 보이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인슐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조절이 좀 지금 많이 돼서 늦게 한 게 되게 좀 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과 후의 관리는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고.
1: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 후 고혈당 빈도는 29%에서 5%로 줄고 정상 혈당 빈도는 93%로 늘어났다.
0: 연속 혈당 측정기는 말 그대로 연속이잖아요. 약간 동영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손끝에 재는 거는 스냅사진 같은 거죠. 한 포인트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는 연속으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속도까지도 지금 상황의 변화까지도 추정해 주긴 합니다.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아드리고 교육을 인슐린만 잘 맞게 해드리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당황할 수도 있고 0.5% 이상 추가로 더 떨어졌고요. 타이밍 레인지라고 목표 혈당에 들어오는 것도 15%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3: 이게 지금 본인이 다 내신
1: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고혈당이 개선되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다.
0: 체중은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2: 그래도 이번에 조금 빼갖고 왔습니다. 3, 4개월 만에 10kg 쪄버렸어요, 몸무게가.
0: 옛날에 이제 당이 높을 때는 먹은 게 소변으로 빠지셔가지고 먹는 것만큼 살로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를 다 맞으시니까 먹는 대로 가는 거죠. 여유만 있으시면 요즘 뭐 이런 것까지 맞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연단기를 쌀고 계시면 내가 이제 이거는 올라간 음식인지 보이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연단기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 끊을 때도 여유가 좀 덜 오고 그래요. 덜 먹게 되거든요. 연단기만 써도 확실히.
2: 그건 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0: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약간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먹는 게 주로 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주사 용량이 적게 맞게 될 거예요. 밤에 이제 약간 떨어지시면 안투수 줄이세요.
2: 예, 예,
0: 하고 알겠습니다. 계신 동안에는 연단기 꼭 쓰시고.
2: 예, 예, 알겠습니다.
1: 최근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주사제는 사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한다.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 흡수를 돕는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은 억제한다. 또 소화 속도를 늦춰 음식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한다. 지방을 분해해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기존 약보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크다.
0: 비만 약으로 두 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당뇨약으로 원래는 개발이 됐고 GLP-1과 GIP라는 거는 몸에서 나오는 이제 장에서 나온 호르몬을 두 가지를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월등하고 체중을 빼주는 효과도 월등하고 훨씬 더 뛰어나요.
1: 주사제 사용 일주일 뒤 전태진 씨를 다시 만났다.
2: 하나는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 세 개 남아 있는 거고.
1: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 아, 일단은 지금 이거 한 번 맞았는데 식욕이 이틀째부터인가? 식욕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햇반 하나, 작은 거 200g짜리 햇반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 반 개를 더 먹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은 햇반 한 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3kg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일주일만.
1: 그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스마트 인슐린 펜을 쓴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해서 펜에 입력해준다. 그러면 스마트 인슐린 펜이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몸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준다.
2: 이제 이 펜으로 하면은 병원이랑 연동이 되죠. 제 펜 자료가 다 뜨거든요, 병원에. 혈당이 얼마였구나, 그걸 다 아시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진 거죠. 네.
1: 주사제를 사용한 뒤 혈당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 90일 동안 쌓인 데이터고 89%예요. 네, 일주일 전께 94%. 같이 시작한 다음부터 엄청 좋아졌죠. 3일 전 거는 100%예요. 혈당이 정상인이랑 똑같은 거죠.
1: 목표 혈당 안에 머문 시간이 90일간 89%. 최근 사흘은 100%. 21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성적이다.
4: 근데 저한테 연락 오셨...
1: 올해 29세인 김미연 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년 전 젊은 나이에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됐다.
5: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거, 하루에 막 2리터씩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그래도 50분 동안에는 계속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시간도 못 채우고 화장실로 갈 때가 되게 많았고 잘 때도 한 3, 4번씩 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피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1: 처음엔 젊은 나이에 왜 나한테 당뇨가 찾아왔는지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날 때면 수업하다 너무 곤혹스러웠다.
5: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는데 저혈당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식은땀도 나고 사실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급하게 사탕 갖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던 거를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섭취를 한다든지.
1: 당뇨병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동네 병원에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았다.
5: 3개월이 지나도 사실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당뇨 카페 이런 데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혈당이 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2형일 수가 없다. 다른 병원을 찾아봐라.
1: 김재영 교수에게 1형으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했다.
6: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2형인 줄 알고 약 먹고 계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11.6이었고.
5: 내일 시작하면 또 이제 피곤해지고.
1: 대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었던 걸까?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베타세포가 사라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병이 오게 된다. 그에 비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다. 둘 다 가족력의 영향이 있지만 일형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데 비해

0: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인슐린도 나오고.
1: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다.
2: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놓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네 번을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일단 주사가 너무 무서웠고 밖에서 주사를 놓을 수가 좀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됐죠.
1: 인슐린 펌프는 피부에 부착된 패치 아래 가느다란 관을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작은 기기다. 펌프에서 주입되는 인슐린은 두 종류다. 첫째, 24시간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저 인슐린. 인슐린 펌프를 통해 조금씩 일정하게 주입된다. 둘째, 식사 후 치솟는 혈당을 잡아주는 속효성 인슐린. 식사할 때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입력해주면 그에 맞는 인슐린을 주입해서 혈당을 잡아준다. 주사에 비해 최대 100배까지 더 정밀하게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 또 최근엔 연속 혈당계와 연동해 저혈당이 생길 경우 즉시 인슐린 주입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졌다.
3: 펌프 다시고는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지셔가지고 6.8, 6.5, 6.4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세대고로는 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본인도 뭐 펜 만질 때보다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너무 편합니다.
1: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난 뒤 고혈당 구간이 42%에서 27%로 줄고 정상 구간이 54%에서 70%로 좋아졌다. 식사 전 탄수화물 양만 입력하면 주사를 따로 맞지 않아도 된다.
4: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되는 거죠?
2: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4: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2: 탄수화물 한 30 정도로 계산을 하고서 넣고 있습니다. 펌프는 근데 사실 한번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그 조작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사였던 시절에는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를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는 훨씬 더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펌프는 되게 그 0. 몇 단위까지 주사가 가능한데, 주사는 그 1단위로밖에 못해서 되게 미세한 조절이 좀 일단 힘들고, 그 막 2, 1 이렇게 넣기 위해서 또 바늘을 막 갈고 또 찌르고 이러는 게 되게 좀 힘든데, 펌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핸드폰을 볼 수만 있으면 고혈당은 대처가 가능해요.
1: 혈당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다. 밤을 새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이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 있다. 인슐린 펌프로 혈당 관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다.
2: 일단 그냥 흰쌀밥은 못 먹고 이제 다 현미밥으로 교체를 했고요. 집에 이제 밥솥이 없고 저는 즉석밥만 먹는데, 즉석밥도 다 이제 현미밥.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실 많이 먹을수록 안 좋아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더라도 밥은 좀 적은 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1: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확인해 볼 시간. 고혈당이면 추가로 인슐린을 더 넣어줘야 한다.
2: 지금 아직 다 내려가기 전이어서
4: 지금 얼마 넣었어요?
2: 150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입니다. 아주 잘 넣었어요. 중국집, 짬뽕, 짜장, 탕수육 이런 걸 먹으면 그 당장 좀 누를 수 있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중간에 낮잠이라도 자면 그냥 바로 막 300몇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1: 우리 몸의 혈당을 끌어올리는 뜻밖의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5: 건조된 것들 있잖아요. 말린 거. 아, 그다음에 구웠다든지. 고구마 굳는 순간 이게 당분 확 올라가요. 꽃감 말리면 뭐 가마나 당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가 작아 보이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달고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달고 짜거나, 그래서 고추장에 양념되는 거는 고기를 먹어도 설탕을 엄청 넣은 거예요, 이게.
1: 매콤, 달콤, 짭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로 된 면류. 건강할 것만 같은 죽도.

0: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먹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1: 당화의 색소가 5.6, 5.5, 5.6 이렇게. 당뇨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전 단계, 직전 수치.
2: 당뇨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당화혈 색소가 5.8 그리고 경구약 복용 중입니다. 혈당을 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올라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0: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100, 담당 PD 114, 둘 다 정상이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제육볶음. 먼저 평소처럼 밥과 함께 반찬을 같이 먹어봤다. 식사 1시간 뒤 혈당을 확인해봤다. 김영옥 씨의 혈당은 191. 담당 PD의 혈당은 190. 두 사람 모두 정상 범위인 140을 훌쩍 넘겼다.
1: 저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놀래갖고 어머 세상에 막 부들부들 떨리네. 저 지금 되게 무서운데요?
2: 평소에도 사실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0: 2차 식사. 이번엔 제육볶음에 샐러드와 달걀을 추가했다.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98, 담당 PD 110, 정상 범위다. 이번엔 먹는 순서를 다르게 했다. 먼저 샐러드를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했다.
1: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밥을 좀 덜 먹게 되죠. 샐러드랑 계란을 먹었더니 좀 든든해서 밥을 아무래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0: 식사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 과연 달라졌을까? 김영옥 씨 166, 담당 PD는 125. 식후 혈당이 확연히 떨어졌다.
1: 전혀 전에는 뭐 그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뭐 혈당 수치가 이렇게 좌우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솔직히 전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2: 아무래도 최단탄 식단을 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채소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낮은 걸 확인하니까 앞으로 좀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경우 고혈당 없이 혈당 곡선이 완만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치솟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췌장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 혈당을 낮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갑작스런 혈당 저하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손떨림,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반응성 저혈당 또는 슈가 크래시라고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뱃속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된다. 그리고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비만과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3: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빨리 드시면서 밥부터 드시기 때문에 워낙 탄수화물도 많은 데다가 식사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식사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탄지여도 순서를 바꾸면 섬유질이 놓쳐드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GLP-1을 몸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GLP-1 주사 맞은 것처럼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래프가 완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밥이랑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짜게 나오는 거죠. 반찬용으로 단백질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애초에 한 번에 다 차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먹고 야채와 단백질로 된 요리를 먹고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조금 소량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되면 훨씬 좋아지겠죠.
1: 점심시간. 김재영 교수는 식사 전 음식 사진을 찍어 앱으로 탄수화물 양과 칼로리를 파악한다.
2: 안쪽이 제일 안 눌려요. 해보면.
1: 당뇨병은 없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2: 살아봐야지 아는 거죠.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고. 사용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써서 봐야죠.
1: 김재영 교수의 바람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0: 2형의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보호마가 되기 시작한 게 1형부터 되고 이제 인슐린을 맞는 2형까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공단 입장에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 그리고 합병증을 줄여서 줄어드는 비용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한 20년까지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한 다음에 보호마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명 시대. 당뇨병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0: 선진국은 다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몇 년째 지금 고민만 하고 시행을 못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온 자리입니다.
3: 3년 전에부터 거의 이런 국회 공청회를 제가 진짜 여러 차례 하고 실제로 달고 나서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고 나서 당황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3개월 만에 8.7%가 7.4%까지 떨어지고 2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2형의 7, 8% 정도가 인슐린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1형 당뇨에 못지않게 거의 똑같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에다가 교육을 해주면 당화횟수가 2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만 해주면
4: 환자의 진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보건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하고 노력을 하신 열정적인 선생님이십니다.
1: 12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정다현 씨. 지금 임신 26주 차다. 이젠 혈당 관리를 뱃속 아기와 함께하고 있다.
5: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결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주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 생각도 들었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펌프가 연동이 돼서 남편도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전화 바로 와서 이제 주사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같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그냥 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다현 씨에게 찾아온 선물.
6: 연변 주때
5: 12주 처음 팔다리 봤을 때.
1: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로 임신과 출산은 그저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다.
5: 대명 슈가예요.
6: 일부러 슈가라고 지은 거예요.
5: 네.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해서.
1: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7: 제일 피크가 32주부터예요. 32주부터는 혈당 관리 진짜 안 될 거예요.
1: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수시로 달라져서 혈당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더라도 산모에게 맞는 혈당 관리 교육을 다시 받는 게 좋다.

0: 1형 당뇨병 산모의 경우 인슐린 필요량이 임신 중기부터 급격히 늘고 출산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 제일 큰 게 우선 목표 값이 달라가지고 보통은 70에서 180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는 뭐 63에서 140 뭐 이렇게 얘기되고 엄청 어려워요. 140 만든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비유로 좀 드리면 좀 넓은 길 달리다가 이제 완전히 좁은 길로 운전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좁은 길, 차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변수들이 또 평평하게 임신 내내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막 용량이 바뀌어요. 똑같은 주사 반응이 아니고. 엄마나 돼야지 할 수 있죠. 대개는 엄마 안 되고는 하기 힘들 만큼 힘든 건데. 지금은 당화에서 5.3 나와서 많이 당은 뭐 제가 보기에 문제 없어요. 저혈당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혹시 뚱뚱할까 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낮춰서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죠. 저혈당이 가서.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고 이렇게 가면.
2: 나중에 아기도 췌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러고 당뇨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뱃속에서 고혈당으로 많이 노출되면
1: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위험,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위험한데 아래쪽이 한 다섯 배 더 위험해요. 아니 진짜 가서 자랑해도 돼요.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가서 86%라고 자랑해도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대단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70% 만들어 오시면 잘했다고 얘기해요. 사실 진짜로 되게 하기 어렵거든. 저 이거보다 더
0: 아기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왔다.
1: 70% 돼갖고 와요.
2: 제 20년 당뇨 생활 중에 가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시기긴 해요.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 혼자의 몸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최대한 잘 관리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1형 당뇨 산모들한테는.
3: 주가한테 더 가고 한마디.
2: 그냥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줬으면 좋겠어요.
0: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1: 임신 초기에 혈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선 유산이 많이 돼요. 초창기 1기 때 혈당이 높았던 분들은 확실히 출산했을 때 기형아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임신해야 하는 게 1형이든 2형이든 다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분도 다른 분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 경험하고 난 게 자기 인생에 남아서 한번 받았던 교육이 남거든요.
0: 대학생 이준혁 씨. 중학생 때 1형 당뇨병 진단 후 9년째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며 꼼꼼히 기록해왔다.
4: 뭐 식전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 주사가 그때 얼마 맞았는지 식사 시간 몇인지 매일 하죠. 책이 몇 권 쌓여있고 막 그래서
0: 성실하게 혈당 관리를 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4: 처음에는 이제 좀 밤에 화장실을 좀 많이 들락날락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 문제인 줄 알고 비뇨기과에 갔었는데 지금 당장 대형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한 12%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0: 하루에 한 번 맞는 기저 인슐린 주사와 식사 때마다 맞는 속효성 인슐린 주사 3번. 하루 총 4번 이상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등을 누르면 알아서 설정 용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들어간 주사를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주사로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해갖고 좀 시험 성적이 좀 내려가는 일도 좀 생기고
0: 이준혁 씨가 인공 췌장을 장착하기 위해 입원했다. 인공 췌장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주사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당 관리도 더 잘 관리된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4: 펌프를 나중에 착용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혈당이 정상인이나 일반 수준으로 이제 맞춰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인공췌장을 장착하기 위해선 4일간 입원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네. 아까 그 아침 먹고 혈당 어떻게 나오던가요?
4: 아까 아침 먹고 혈당이 좀 높게 나와서.
1: 점심 전까지 안 내려갔어요?
5: 네, 계속 쭉.
1: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평상 식사량보다
0: 혈당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췌장을 사용하려면 영양교육, 생활습관교육, 기기에 대한 교육,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혈당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1: 오늘 같으면 낮춰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 인슐린 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게 자동 모드라고 해서 인공췌장 모드가 켜지는 게 아니어서 그때까지는 수동 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6: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할 건데요.
4: 네.
6: 그거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4: 네.
6: 여기를 이렇게 꽂으시고
7: 직각으로 콕 세게 치르세요. 세게 콕. 네. 그리고 종료 시간 24시까지 네.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 네.
6: 그걸 먹을 때 먹기 5분에서 15분 전에 본인이 식사 인슐린만 넣으시면
4: 그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았어.
6: 맞아요. 야간이든 식후든. 그래서 이 정도 다 혈당 조절하는 거는 되게 잘 되고 편하실 거예요.
7: 이렇게 방패 모양 보이죠?
4: 네.
7: 네, 이렇게 방패 모양이 보이면 이제부터 자동 모드가 지금 활성화 중입니다.
4: 네.
7: 라는 의미예요.
0: 인공췌장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그리고 둘을 잇는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으로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 양을 기기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필요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입해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준다.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해 고혈당이 발생한 경우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추가 인슐린을 주입해 고혈당을 자동 조절해주는 게 일반 인슐린 펌프와 다른 점이다. 또 저혈당이 예상될 경우 스스로 인슐린을 멈춰 저혈당을 막아준다.
1: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그 풍닭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고단백을 저녁 식사로 먹어버리면 밤에 나중에 단백질 지방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러면 혈당이 이제 저녁에 때가 먹을 때 주사 맞았지만 잘 때쯤은 괜찮았는데 밤 사이에 올라가 버려요. 그거를 조절할 방법이 없거든요. 펜으로는. 내가 중간에 깨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주사 맞고 이러고 있는 혈당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죠. 약간 걸어다니다가 자가용을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자가용을 타는 느낌.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자동인슐린 주입기라고 하는 인공췌장은 남이 모셔다주는 차를 타는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0: 조사 결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당화혈색소는 평균 8.5%, 인공췌장을 쓸 경우 7%까지 떨어졌다. 인공췌장을 단 뒤 첫 식사. 알코올 소음도 주사기도 없다. 버튼 하나면 끝이다.
4: 너무 고요. 제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0: 이제 체혈을 위해 손끝을 찌를 일도 주사를 놓을 일도 없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8: 점심 지나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좀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펌프를 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이제 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확실히 혈당 관리가 훨씬 잘 조절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중학교 때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매일 주사기와 씨름해야 했다. 이젠 시험 기간이면 찾아오던 저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이준혁 씨 혈당 정상 범위가 늘어나

0: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47인 직장인 조은우 씨. 5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벌써 43년째 당뇨병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 스테이크와 두부로 차린 한 끼 식사. 먹기 전 습관처럼 음식 사진을 찍는다.
1: 뭘 찍으신 거예요?
2: AI한테 탄수계수 물어보려고 찍어보고 있어요.
0: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탄수화물 양을 물어본다. 김치나 가지조림 등 생각지 못한 곳에도 탄수화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조은우 씨는 2년 전부터 인공췌장을 사용해서 탄수화물 숫자만 입력하면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2: 펌프 없이 잤을 때는 그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막 해가지고 주사를 맞던지 자다가 주스를 마시던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이게 주입 세트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맨날 아침에 기저를 맞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나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그냥 조금 더 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0: 인공췌장을 사용하면서 꿈만 같았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당뇨병과 동행해 오고 있을까?
2: 남보다 조금 시선을 더 넓게 다른 사람들과 당뇨가 없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그냥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당뇨병,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3: 한 분이 집에서 습관을 바꾸고 받아들이면 가족 전체도 바뀌거든요. 자기 건강을 생각할 때 뭔가를 먹어서 뭐 좋은 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하는 거 뭘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거의 그런 건 없어요. 탄수화물 많은 거 좀 줄이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내 근육에 투자할까. 그럼 뭐 오늘 조금 혈당이 높았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 하루하루에 너무 실패했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4: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5: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6: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7: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6: 일반적으로는 파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7: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6: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8: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9: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중년이잖아요. 네. 시야가 아,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와. 라이트 노안이죠.
1: 노안 이슈.
2: 동지요.
1: 얼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0: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1: 근데 이 느낌을 알았어요. 이 느낌을 알았어요.
3: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아직 30대고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40대에 다 오시더라고요.
0: 아니, 100% 와요. 그러니까
3: 안 오신 분을 100%. 못 보니까 약간 두근두근 번지점프 기다리는 사람처럼
0: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어? 이런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 언니 이제 시력 교정을 했잖아요.
0: 당근 선님 빼고는 다 안경 썼네. 그러니까. 네,
4: 그때 시력 교정해서 검사 받을 때도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아. 그래서 할 때 그걸 보정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됐죠. 노안이 왔구나.
0: 그래서 이 시야, 네, 이 눈, 이 눈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진화생물학자한테 묻습니다. 인간에게 눈이란?
3: 인간에게 눈이란 네. 모든 것이다.
0: 왜 이 말이 맞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네. 우리의 정말 이 중요한 시각, 이 시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나와주시죠!

0: 아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자리해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각을 얘기했으면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뇌인지과학이요?
2: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1: 아니, 저는... 실망한 건 아닙니다. 네. 실망한 건 아닌데,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2: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 라고 그리고 어떤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뇌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커밍아웃 드릴 거는 제가 초파리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왜 우리 시각 연구를 초파리로 하세요?
2: 저희 할머니가
1: 할머니? 네. 지금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소원인데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해야지.
2: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코멘트를
1: 아 그러세요? 아, 그렇죠.
2: 초파리가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원리는 초파리와 사람이 유사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연구의 의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 미적분 하기 전에 쉬운 방정식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2: 네.
1: 그래도 이제 인간보다는 초파리 뇌가 작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시각도 알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초파리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눈부터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혼눈으로 렌즈 하나가 있는 형태로 네, 각각의 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네. 초파리는 겹눈 구조로 800개씩의 렌즈가 양쪽에
1: 800개요?
2: 네네, 800개 정도가
1: 다 달려있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근데 이제 SF영화 같은 데 보면 곤충 시점으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각져가지고 약간 폴리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그 시야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2: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파리의 시각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800개의 렌즈가 각각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 조그만 화소에다가 하나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숫자는 화소 수를 결정해주는 거고
1: 화소수. 그럼 화소가 800화소, 800개니까.
2: 네. 지금 여기 하늘과 숲과 땅이 있는데 이 정도 해상도로 초파리가 평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 초파리의 시야가.
3: 격자처럼 그냥 하나의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보고 오해 풀 것 같은데요.
1: 아, 풀죠.
3: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네. 저도라니요? 지금 초파리 전문가분이?
3: 네? 전 초파리 냄새를 쫓게 좀.
1: 아, 시각은 이쪽이고 냄새가.
4: 그 조그만 초파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 아, 대단하네. 네.
2: 초파리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3: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이 몇백 개 있어도 결국은 하나의 파노라믹한 뷰를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2: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겹눈 하나가 5도 정도를 바라보고 겹눈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공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봅니다. 그래서 330도 정도 뒤에 목 쪽에 30도 정도 빼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330도면 다 보는 거네요.
3: 그래서 잡기가 힘들구나.
1: 근데 시야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3: 픽셀 수가.
1: 네.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채가 빨리 다가오는지 알고 기가 막히게 피하는지.
2: 브레인을 열고, 초파리 시각 뉴런들이 어떤 모양에 반응하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파리채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피하는 뉴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속도, 그것도 엄청납니다. 예, 우리 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4: 그러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훨씬 많나요? 어때요?
2: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초파리 60%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초파리가 그만큼 시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초파리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보면 세포가 한 15만 개 좀 안 되게 뭐 보통 한 13만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2가 실은 눈이랑 뇌 중간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1: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다 쏠려있는
3: 네, 시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 3분의 2요?
2: 네 맞습니다. 눈에서부터 날개까지 눈에서부터 다리까지
1: 전달이 그, 빨리빨리 돼요.
2: 예, 예, 그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데프콘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하면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한 6, 7단계 이 정도면 진행되고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 네, 이 초파리 뇌는 오로지 시각 전용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3: 그게 우리 같은 다른 생물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2: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 많은 편이겠죠.
2: 네.
1: 그럼 이 먹이 같은 것도 봐서 가는 걸까요? 뭘 잘 보는 걸까요?
2: 저희가 연구한 유런 중에 세포 중에 하나는 막대가 까만 막대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1: 까만 막대요?
2: 네, 까만 막대. 까만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초파리를 앞에 두고 나는 초파리 앞에다가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초파리 그걸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무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무를 따라간다?
2: 네, 네. 인동적으로.
1: 아,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내? 아. 뭐가? 그죠?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게 이게 나무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1: 게임하면 같네요. 약간 팔백 게임 이런 느낌이에요.
2: 네,
1: 옛날
2: 맞습니다.
1: 레트로 게임. 예.
2: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어두운 막대, 수직 막대를 찾아가면은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1: 뭐가 먹을 게 있다.
2: 그죠, 그죠. 과일. 과일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알도 나서 번식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초파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이 수직 막대에 이끌린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세포가 브레인을 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고요.
3: 저희가 잘 못 보는 것들을 초파리가 또 잘 보는 게 있나요?
2: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1: 아~ 네, 짝짓기 상대를 인식할 세포가
0: 시각으로 보고 암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2: 암컷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고만한 사이즈의 자기 동력 같은 종의 초파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려면은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못 보는 빛을 보기도 하고 보는 빛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잘 못 보고요.
1: 아. 네, 네. 우리 보는 파장이 옮겨가 있네요.
3: 저희보다 또
1: 짧은 쪽으로 옮겨가 있네요.
2: 네네.
1: 그러면은 파리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0: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3: 그래서 맞는데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1: 이거 이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3: 이거 맞는 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1: 그래서 그런 거예요?
2: 파리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서 반사되는 빨간색을 못 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1: 아 형체는 보이고
3: 색깔을 네.
1: 그래서 형체는 보인다. 뭐가 다가오는 걸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4: 저는 자외선처럼 아예 못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네.
2: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녀석들이 이끌린 반응이 있고 자외선은 빛이 있으면은 아주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이 곤충들 잡는 트랩 있잖아요.
3: 네, 푸른색 막 보라색 네. 푸른색 빛나는.
2: 맞아 맞아요. 그게 파란색인데 거기에 자외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꽃이 적외선을 다 많이 반사해서 섭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자외선으로 오기 때문에
3: 꽃의 자외선을 많이 반사한다고요?
2: 네네. 그래서 곤충들이 전체적으로 자외선을 잘 보는 그런 본다. 시각을 발달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초파리는 800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고 시각세포도 엄청 많고
2: 네.
1: 그리고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도 본다. 그죠?
2: 그렇죠.
1: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떤지 이제 인간의 눈을 좀
2: 우리 시각은 이제 그 눈에서 뇌로 가는 이제 화소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100만 화소 정도
1: 아, 100만 화소 엄청 깨끗한 거죠.
2: 예,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개 이 정도 되니까 초파리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더 높은 고해상도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인간의 눈은 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을까요?
2: 우리 뇌도 시각 뇌도 아까 30%니까 네. 사실은 초파리의 60%에 비하면은 사람의 3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프로세서가 말하자면 있는 거거든요. 네. 눈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아, 네.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 눈은 제일 끝에 눈꺼풀이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홍채가 빛이 밝냐 어두냐에 따라

0: 나와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져서 동공의 뒤에 있는 망막으로 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막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해상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근데 진짜 센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카메라 안에는
2: 다 있죠.
1: 빛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바꾸잖아요.
2: 그 조리개도 있고 다 있지.
1: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뇌에서 이 말하자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건 혹은 끊임없는 라이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 장소가 결국 이 광수용체.
2: 광수용체?
1: 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 그래서 아, 광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1: 네.
2: 처음 들어봐요.
1: 그래서 광수용체란 말 자체가 빛을 수용하는 곳이잖아요.
2: 아, 빛을 수용하는 곳.
1: 네.
2: 그럼 광수용체가 제일 뒤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앞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0: 망막에 있습니다.
2: 망막에 광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 이 광수용체 세포가 우리 크게 보통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원추세포.
3: 들어봤어요. 원추세포.
2: 네. 원추세포.
1: 네, 그 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할 수 있는 막대세포 혹은 간상세포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있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에서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뇌로 전달이, 전기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4: 간상세포도 이게 학교에서는 보통 명암이라 배우는데 실제로는 색을 보거든요, 얘가. 초록색을 봐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어두울 때 비상 탈출구 조명이 초록색인 이유가 인간이 그걸 어두울 때 제일 잘 봐요. 다른 색이 눈에 안 들어.
2: 근데 그러면 반대로 뭐 약간 그 특정 색깔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특이하게.
5: 생맥이나 색.
0: 그 광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원추세포에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성염색체에 있거든요. 그런 생명이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X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2: 광수용체 이상이다.
5: 제가 알고 있는 세계학 생명분이 8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2: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게 됐네요. 와. 광수용체를 알다 보니까 이제 광수용체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또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도 있다.
1: 막대 세포들이 조금 더 그 센스티비티 민감도가 높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간상 세포고요. 간상 세포들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녀석들이 듬성듬성 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밀집되어서 2 마이크론, 머리카락의 50분의 1의 조밀도로 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영역을 바로 중심화합니다.
2: 예. 예, 일단 종합해보면 초파리보다는 어쨌든 사람 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의 눈 대신 좀 안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들 다 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2: 맞아.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0: 네네.
2: 이쪽 우리 장 교수님 쪽은 형체만 보여요.
0: 그냥. 네네.
2: 덩어리만 보여. 덩어리.
0: 아 저보다 더
2: 덩어리가. 그러잖아요.
0: 네.
2: 그런 것처럼.
0: 네, 그래서 네. 중심화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아, 영상 자료가 있어요.
2: 아, 그렇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0: 네, 쉽지 않습니다.
2: 네, 쉽지 않긴 한번 진짜. 헷갈리지.
0: 카운팅 한번 해보시죠.
4: 잘 못 쓰겠는데.
1: 16번 인 것 같은데?
2: 16번. 네가 100% 16번.
3: 16번.
2: 16번.
3: 16번이야. 16번.
0: 네. 정확하시네요. 네. 네.
2: 맞죠?
0: 네. 16번. 네. 16번 맞습니다.
2: 예. 근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흰색 옷이 3명이고 네. 검정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1명 지나가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0: 있습니다.
1: 아, 50%요?
0: 네네네.
2: 저는 못 봤어요.
3: 예. 듣고 알았어요. 네.
1: 야, 못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찰 이거 해가지고 더 이거를 내가 많이 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찍어온 거를 한순간이라도 붙이,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난. 이게 고리를 난 바꾼 거잖아요.
4: 중심화가 좀 더 커진 거 아닐까요? 네?
5: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난 안 보였는데.
1: 아, 보이지.
0: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1: 그러니까 두 명, 검은색이 두 명밖에 없어요.
0: 아, 그거 말고 뒤에 네. 커튼 색깔을 보시면은
1: 빨간색.
0: 아, 빨간색이었는데 네. 뒤에 어떤 색깔로 색깔이 검정색. 바뀌었어요. 아, 커튼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5: 그랬나? 몰랐어요, 이것도.
1: 오렌지는 몰랐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0: 상위 1% 될 것 같습니다.
1: 상위, 아, 상위 1% 될 수 있었는데.
0: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농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면
5: 갑자기 바뀌었어.
1: 바뀌었어. 나는 고릴라까지만 봤어. 하지만 고릴라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전 인류의 50%밖에 안 된다. 아,
2: 탑 50K 되셨습니다.
1: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확실히 좀 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그렇죠?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걸 보여요.
1: 그래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면 초파리라면은 안 놓쳤을까요?
0: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동일하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충돌물체나 나무나 점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멀티네.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뒤에서 반응하든 앞에서 반응하든 다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초파리였다면은 이 영상을 봤으면 얘는 싹 다 구별을 했겠네. 사람의 눈 구조랑 비슷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2: 침팬지,
3: 보노보.
1: 네. 아, 그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외의 동물이요, 의외의 동물.
0: 네네. 네. 척추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혼눈 네.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각막, 렌 수정체, 그다음에 망막이 있는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1: 우리 척사기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2: 척삭 동물 먼저.
0: 아, 척삭 동물이요? 예, 예. 척삭 동물
1: 보시죠.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0: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예.
1: 소리를 내는 두 개의 문과가 있어요. 문파가 있어요. 하나는 척삭. 척추가 싹 하고 서 있는. 예. 예. 이 척추가 서 있는 척삭 동물이 있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절취 동물. 절취 동물. 곤충류.
0: 곤충류.
1: 예, 매미가 쓰르쓰르 하듯이.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보기 보시면 돼요. 네,
4: 네. 예. 척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0: 혼년이고, 우리랑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고.
1: 다 갖고 있고, 척추는 다 갖고 있고.
0: 네, 척추 동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예. 연체 동물.
1: 연체 동물이요?
0: 예, 문어 같은 동물들이.
1: 그러네.
0: 우리랑 비슷한 카메라 형태의.
5: 진짜로.
0: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4: 소위 두 종류라고 말하는 오징어,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의외의 제3의 우리처럼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해파리예요.
1: 해파리가 눈이 있어요? 해파리가 눈이 있다고?
4: 해파리 중에서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 해파리가
1: 상자 해파리 네모나크네요?
4: 몸이 진짜 박스 젤리피쉬라고 불러요. 근데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형의 그 카메라 눈을 진화시킨 그 제3의 생물이거든요.
0: 아, 근데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4: 네, 독립적으로요. 네. 우리 눈처럼 생긴 게 4개가 있어요. 누가 해파리에다가 인형 눈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0: 네, 그리고 재밌는 눈 구조 중에 하나가 망막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고양이 눈.
1: 고양이요?
0: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네, 네.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길고양이들 지나갈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고양이의 망막 뒤에 뭐가 있냐면은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니까 빛의 양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망막을 한번 반대로 통과를 시키는
1: 거예요. 때리는구나.
0: 또 한 번 더 흡수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어디서 위험한 동물들이 오는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교수님,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시각을 초파리 연구로 하시는지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굳이?
0: 유전자 자체를 처음 동물에서 확인한 게 그게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전자 연구를 포함해서 발생, 면역, 후각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초파리에서 심도 있게 되면서 노벨상이 6개 나왔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거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이 리스 눈이 없어 없는 아.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초파리 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리스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리스랑 상동 유전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
1: 비슷한 게 있다가
0: 있는데 아. 그게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가
1: 팍스6?
0: 네. 네. 근데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생쥐에서 망가지면 계속 눈이 제대로 발달 안 해요.
2: 팍스6.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발달을 제대로 못 하니까 눈이
3: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0: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팍스6가 있고 그다음 초파리에서 아이리스가 발견했는데 결국 뿌리가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전에 우리 인간, 초파리, 꼬마선충 모두 포함한 그 옛날 조상이 이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의 그 조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파리의 다리에다가 생쥐의 팍스6 유전자를 넣어줘서 초파리 다리에서 켜준 거예요.
3: 어때?
0: 눈이 생겨요. 아~ 다리에.
3: 초파리 쪽이랑 인간이랑 약간 상통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0: 무슨 눈이 달렸을까요?
4: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생쥐 눈인데 사람 눈은 아닐 거 아니에요?
3: 혼눈.
0: 혼눈이었을 거예요? 겹눈이었을 거예요?
3: 혼눈이죠, 혼눈.
0: 근데 초파리 눈이 달려요. 아~ 팍스6나 아이리스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눈을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지시자로서의 감독관 같은 역할이고
3: 눈이 만들어졌네.
0: 거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들 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유전자들은 초파리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아. 초파리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3: 그러니까 이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1: 신기하다.
3: 신이 났네. 신이 났어.
0: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유전자가 공동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시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시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조상 계통은 이런 카메라형의 눈을 진화시켰고 초파리 같은 절지동물들은 겹눈을 발달시킨 거지만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초파리 눈을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3: 그러면은 그 시각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좀 있는지. 예.
5: 미국의 후벨렌 위저리라는 두 분 교수님이 팀을 이뤄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고양이 시각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는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눈 구조는
3: 한쪽 가렸는데
5: 네네 눈 구조는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중간에 시상을 거쳐서 이 뇌로 요 뒤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보니까 왼쪽 눈을 가려줬더니 가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른 눈을 튀어줘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찾아서 특정한 시기, 이제 저희 뭐 크리티컬 피리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발달되고 그 뇌가 발달되는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필수적이다.
3: 그래야 발달할 수 있다.
2: 그게 어린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양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눈이 안 보이게 가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도?
5: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3: 같습니다. 어떤 동물은 다 그렇겠죠?
5: 네네. 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수정체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양이 실험처럼 눈이 신경 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쪽 눈으로 잘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시죠.
3: 약시.
5: 예, 예. 그래서 담당하는 시각 신경 회로도 퇴화가 돼서 아예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 정상적인 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시를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시가 있는 눈으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균등하게 보게 되고 약시가 치료법이네. 보완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 본다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나 이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눈이 인간을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5: 사람은 어떤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6: 색 아닐까요? 아니,
3: 사람은 역시나 사람을 보는
0: 그러니까,
3: 시각.
0: 저도 네. 사회성과 관련된 네. 걸 것 같은데.
5: 네, 맞습니다.
3: 내 스타일.
5: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얼굴 패치라고 하는데.
3: 얼굴 패치요?
5: 예. 그게 하나가 아니라.

0: 사람한테는 거의 1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한테서 더 특별하게 발달한 그런 시각 구조가 얼굴 패치
1: 얼굴
0: 유형인 것
1: 패치.
0: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읽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건 사실은 5000년 전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화가 따라갈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뇌에 글자를 읽는 영역은 진화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 맞네요.
0: 그래서 페이스 패치 중에 한 영역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사람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글자를 읽는 기능으로 뇌 기능을 빌려주게 됩니다.
2: 뇌도 기능끼리 서로 비슷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 서로 이용을 하네요.
3: 아니, 문자랑 얼굴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0: 얼굴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개체 수도 다양하고 우리 시각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돼서 다양한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얼굴 세포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4: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빛이. 네, 뇌로는 못 갑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로 가는지.
5: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이 붙으면 자극을 줬고, 후각은 또 후각의 그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그걸 인식했고, 미각도 그렇고, 똑같이 빛이 들어오면 이 광수용체라는 곳에 빛이 닿는 순간, 레티날이라고 부르는 꺾여져 있는 구조의 분자가 있는데 얘가 휙 펴져요, 반듯하게. 펴지면서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단백질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전기자극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도 진짜 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이 펴졌다가 또 에너지 소모해서 다시 복구됐다가 화학 반응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이거죠.
4: 어쨌든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수용체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뇌 안으로 전달을 하면은 저희 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4: 그러니까
0: 겁니다.
4: 이게 일단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게다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간다
0: 네,
4: 라는 그런
0: 맞습니다.
4: 얘기죠. 그럼 눈으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뇌에다 전달을 했어.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0: 100만 개 정도의
4: 케이블.
0: 케이블이 이 조그만 점들을 감지를 해서 뇌에다 전달을 하고요. 제일 1단계로 하는 거는 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2: 선이요?
0: 예. 각각의 화소마다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세포들이 저희 뇌의 시각 구조의 1단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모양이 삼각형, 동그라미, 움푹 들어간 것과 뾰족 나온 그런 곡면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패치 세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 움직임에 반응하는
0: 네, 공이라면 공,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독특한 움직임 방식에 각각 반응하는 세포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움직임과 조합돼서 점에 반응하는데 그 정보들이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이 윤곽이 이렇게
4: 보이고.
0: 빨리 커지는 거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빠른 행동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움직임과 운동세포까지.
2: 우리 보통 운동시력이라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들 이게 공 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훈련하면서 키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훈련이 필요하고 얼굴을 감지하는 요뇌 영역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4: 오래
0: 걸리기
4: 걸리고.
0: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해상도도 낮게 재빠르게 아주 짧은 단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 그렇죠. 움직임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3: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보면 눈으로는 그냥 빛 광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자들이 쫙 깔려 있는 그 광수용체 타타타닥 때리면서 어떤 거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윤곽을 통해서 윤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마 더 상위 레벨에서 얼굴 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 얼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홍재 교수님이 끄덕거리는 걸 본다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시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면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하는 게 저희 스마트폰 사용하면 얼굴 인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실제 얼굴 인식도 하고 외부 사물을 특히나 영상을 분석할 때는 이 합성곡 식명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4: 점선면. 근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다 조파리 연구로 나온 건가요?
0: 1958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눈을 못 보게 해서 실험을 하신
4: 고양이 실험으로.
0: 네네. 후벌렌 위젤이 점선면에 반응하는 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4: 결국 중요한 건 고양이로 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초파리 연구는 초파리 연구로는 시각에 대한 어떤 걸 알아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화가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을 움직입니다.
3: 아, 스캐닝하는 거예요?
0: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눈을 계속 스캐닝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각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4: 아, 눈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2: 또 가만히
4: 안 보는 것 같은데.
0: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4: 하지만
0: 근데
4: 평소에는
0: 평소에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횟수를 측정해 보면은 1초에 두 번, 세 번꼴로 계속해서 그렇게요? 움직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요. 충분히 가까이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4: 가까이 놓으면 얼굴 다 안 들어가요.
0: 네,
2: 부담스럽고
0: 고개는 그대로 전방을 응시하시고요. 눈만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 거울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2: 안
0: 보이죠.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항성님이 하시고 항성님이 하시고
4: 장원재
0: 교수님이
4: 해봐요. 움직였어. 오,
1: 많이 움직여.
4: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1: 해봐.
6: 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전 살짝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4: 눈동자가 이만큼씩 움직이네요?
0: 근데 이거를 움직여요. 우리 눈이 움직일 때 우리 눈에 투사되는 배경이 전체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1초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4: 뇌가요?
0: 네.
4: 편집을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지금 한 실험이 우리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삭제가 된 겁니다.
4: 뇌가 진짜로요?
0: 네.
4: 아, 그러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했어요.
0: 네.
4: 아니, 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0: 네,
4: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했는데 이거 그럼 내가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안심해라고 편집을 한다고요?
0: 네.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거 밀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요걸 열 번만 하시면은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4: 어지러워? 벌써?
0: 눈알을 살짝 잡고 이렇게 미시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4: 잡으면 빨리 오겠네.
1: 뭐 흔들려, 전체.
4: 아, 그래요?
0: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뇌가 다 삭제를 하는데.
4: 이거 우리 인체가 컴퓨터네 영상 편집같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가 편집한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단소화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20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빠르네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각 정보를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4: 계속 이러고 있는 거를 삭제를 시키고
0: 네.
4: 본다 이런 식으로.
0: 네, 정확합니다.
4: 어지럽지 않게.
0: 네네.
4: 그죠?
0: 네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초파리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찾아냈어요.
4: 아, 그래요?
0: 이 녀석들이 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확 틀거든요.
4: 네.
0: 그때 초파리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0: 그때 제가 날아다니는 초파리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를 찍어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초파리가 회전하는 20분의 1초 그 시간 동안 그 뉴로 세포가 억제가 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2: 이 교수님이 최초로 발견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3: 약간 손 떨림 보정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4: 네, 손 떨림 보정이죠. 진짜네. 눈떨방.
3: 눈떨방.
4: 어?
2: 그러니까 눈떨방이네.
4: 눈떨방이네. 아,
5: 신기하네.
4: 야, 이게 뇌가 매 순간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점 실험인데요.
2: 맹점.
0: 예. 네, 여기 왼쪽에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리시고 더하기 표시에다가 눈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4: 했어요.
0: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0: 당겼다가 하시면 어느 순간에
1: 아, 뭐예요? 사라졌어.
0: 오른쪽에 있는 점이 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2: 어, 딱
3: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려요.
4: 잘못된 것 같은데요?
3: 아니 아니야, 이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예요.
2: 어, 진짜 딱 그런 지점도.
3: 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어, 어 사라졌다.
1: 아, 뭐,
3: 어,
1: 그래요, 예. 네.
3: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4: 교수님,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없어져요.
2: 맹점이 없는 거 아니야?
5: 저 지구인 맞아요? 다른 우주에서 왔죠.
4: 깐따삐아라고.
5: 깐따삐아.
0: 재밌는 거는 네.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네. 배경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5: 오. 네. 아 진짜요?
0: 그래서 포토샵을 아주 현란하게 잘 하고 있는 게 우리 뇌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맹점이 있잖아요.
5: 맹점.
0: 저희 망막에 간상세포 원추세포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녀석들이 케이블을 밖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멍. 거기에는 원추세포나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2: 인간이랑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 맹점이.
0: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4: 교수님, 저 다발이 뚫려 있나 봐요.
1: 문어야. 문어예요.
3: 어, 난 지금 어? 지금
1: 문어예요?
3: 두 종류.
1: 문어는 뒤집혀 있어서 없어요.
3: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2: 문어.
5: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1: 오징어나 꼴뚜기나.
5: 아니, 왜 교수님이 초파리로 시각을 연구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초파리 뇌를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뭔가도 있습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사물을 볼 때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어, 가만히 있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래도 음식 사진이 더 맞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1: 계속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뇌한테 공급해주면 뇌는 계속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영장류 원숭이의 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5: 그렇죠.
0: 근데 초파리 같은 그런 작은 모델 동물들은 그걸 훨씬 더 심도 깊게 세포 한땀 한땀 거쳐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초파리 같은 모델 동물의 장점이죠.
5: 같은 사진이나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다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잖아요.
4: 그렇죠.
5: 그런 것도 각자의 뇌의 어떤 개성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
0: 네.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5: 학습의 결과.
0: 예,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심화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영역은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뇌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명동 같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만 보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5: 아니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진 겁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0: 초파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5: 초파리에 밝혀졌는데.
0: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 아니면은 조금 더 쳐주면은 이제 생쥐까지 비슷하다고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까지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면은 어떻게 그 독특한 공면이나 공률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는지
5: 아직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둬야 되는군요.
0: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5: 아직은 좀 밝혀지진 네. 않았다. 아까 20년간 초파리 뇌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 연구의 목표,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0: 저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하면은 뇌를 기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초파리처럼 보고 걷고 냄새 맡고 먹이 찾고 날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1: 똑똑한 기계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
0: 네,
1: 거죠?
0: 네네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만드는
5: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0: 네네. 네.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초파리의 뇌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뇌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녀석한테 몸을 주고 그 녀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초파리처럼 보고 듣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5: 인공지능 초파리

0: 이렇게 약간 그럼 드론인데 초파리 네. 뇌를 담은 드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1: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파리는 14만 개의 노드로 해내니까 사실은
2: 효율적이고
1: 에너지 효율적이거든요.
2: 그러니까.
1: 그런 면에서 이 초파리 뇌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초파리가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은 다 프로펠러, 로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 곤충들은 이 플래핑 윙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드론에 비해서 훨씬 이 회전각도가 짧거든요. 날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더 아크로배틱한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행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파리가 어떻게 날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군사 업체에서 굉장히 쫄깃할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요.
0: 저는 애초에 그냥 아예 초파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초파리를 조종을 하면서 그걸 정보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3: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벌써요? 네. 역시. 역시 나랑 통하네. 초파리는 진짜 연구 분야에서 노다지네요.
2: 기가 막히네요.
0: 그냥 마르지 않는 선물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겠네, 진짜.
3: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초파리는. 네.
0: 네, 어쨌건 초파리들도 성공하시는 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안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가지고 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2: 진짜로.
0: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5: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2: 진짜요?
0: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6: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7: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지익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7: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사주가 없었어요?
0: 깜짝이야. 이게 레이저구나.
7: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2: 국내 최초고
7: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7: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이야, 넘산대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중학생

0: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 외워야겠네.
1: 이거 외워야겠다.
2: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4: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라!
0: 귀에다 꽂겠습니다.
5: 쏟아내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6: 또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5: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6: 라스트 노드?
5: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1: 포스트 아포칼립스.
5: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

0: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1: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 있다라고.
0: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아니 근데 아, 뜨거.
1: 정수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3: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4: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 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 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is a direct.
2: 득템 득템.
4: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시는
6: 맞아요.
4: 건가요?
6: 맞아요. 여기,
4: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3: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4: 아.
3: 여기가 저희 목적지.
0: 같이 가면 되겠네요.
4: 어, 그럼 같이 갈까요?
3: 가볼까요? 가시죠.
0: 수도가 있네.
3: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2: 어머, 잠깐만. 형사! 왜? 저 사람 아니야?
0: 잠깐만, 한번 가지 마!
2: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7: 아, 그래.
2: 저 스티븐 총 누구야?
7: 짐승이야.
2: 어머, 조끼 가지고 있어요.
0: 어, 도끼?
2: 도끼가 있어요.
4: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2: 네.
0: 아, 그쪽도예요?
8: 네.
1: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2: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9: 전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1: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2: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4: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0: 라디오?
2: 여기 선생님.
0: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1: 전파? 뭐. 저 메일 왔어요.
2: 메일이 왔어요?
1: 이메일.
2: 저 아까 얘기해
9: 현지 왔습니다. 우편.
6: 현지로? 우편.
10: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2: 이거 표지판에 못 찾잖아.
4: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2: 네.
4: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이.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했는데 물은 안 나와요.
0: 거 아니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4: 큰일 났는데?
0: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2: 목이 너무 말라요.
9: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0: 물탱크?
9: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4: 아, 저기 땅에서 통이.
0: 와, 저기 통이 있다.
4: 저기 가볼까요?
9: 가볼까?
4: 아, 눈이 되게 좋다.
2: 아, 목 말라 죽겠다.
0: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2: 이야.
4: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2: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7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뭐야? 어, 조심하세요.
0: 웬일이야?
1: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요. 아 조심해요.
1: 조심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4: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2: 뭐야?
3: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린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오메.
2: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1: 어떻게 했어?
5: 잠깐만, 잠깐만. 통 바꿔,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5: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아, 나오려나? 어때요? 어때? 아, 없는 것 같아.
0: 아, 없나 봐.
4: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0: 네? 안녕하세요. 예.
6: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0: 생존자세요?
6: 네.
0: 아,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0: 혹시 아유,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1: 우리
3: 왜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6: 물은 없는데. 네.
4: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네.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1: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8: 뭘 찾았네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1: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1: 어?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3: 야, 약탈자다 약탈자.
1: 내가 혼자
6: 안 돼.
8: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야?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가.
8: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우리가 뭘 좀 찾아봐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8: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0: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9: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돕니다,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3: 챙겨봐야겠다.
10: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0: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여기 그리고

0: 꽃이 떠 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1: 그래도 이거 괜찮다.
2: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아, 정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3: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4: 근데 이거는
1: 잘못 쏘면 되겠다.
4: 못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0: 이게 TDS 미터라고.
4: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0: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얼능얼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 ppm이에요.
1: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0: 229는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3: 이거는 뭐가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5: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0: 이거를 여과를
4: 궁금한
0: 좀.
4: 거 있습니다.
0: 네네네.
4: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0: 걸러지진 않아요.
4: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0: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1: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불을 못
0: 증류를
1: 피우면
0: 한번 더
1: 소용이
0: 할까요,
1: 없으니까.
0: 그러면?
2: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2: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2: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1: 하나 자체가 좀
3: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2: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 아, 좋아, 좋아.
2: 좀 곱게 깨서 할까요?
1: 아, 잘 깰게요.
2: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려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1: 제가 갈게요.
2: 아, 네네.
1: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2: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1: 이거.
2: 아, 이거 좋은데?
1: 네.

0: 커피인가?
1: 충분하겠다, 충분하겠다.
2: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2: 좋습니다.
4: 네.
2: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셔야 되겠는데?
2: 보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 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키울게요. 와,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와.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약 은색이니까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걸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인데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보세요.
1: 아니, 근데.
4: 이거를.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6: 저, 누설미가 조금 있습니다.
7: 불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이거 없으면 된다. 이거 하면 되겠다.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4: 파이어 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4: 알려줄 것 같아요, 손이.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거리셔.
5: not very bad. nice.
4: done.
2: 오, 대박.
6: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7: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0: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1: 아, 관처럼 만든다. 관. 은박지로. 관을 약간 만들는.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아, 네,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0: 수감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냥.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코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2: 이게 뭐야?
0: 나는 백조 같기도
2: 하고.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0: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예요.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2: 그 이유가 뭐예요?
0: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것 같아.
1: 나와요?
0: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고. 속에서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 일단은
0: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4: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2: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물이 너무 말라.
1: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어.
5: 나 최근에 이렇게 못 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 해랑 물이랑 마주 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7: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8: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0: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1: 진짜요?
0: 네. 뚜껑에
1: 오, 좋아, 좋아.
0: 속히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배터리가
1: 아,
0: 여기.
1: 평소에 물 좀 먹어.
0: 뜨끈한 물이 되겠구나.
1: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3: 네.
1: 오, 우와! 우와!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9: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0: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 네.
10: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1: 네.
9: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10: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1: 금고?
10: 뭔가 열릴 수
0: 재밌겠다.
10: 어디
0: 있어요?
10: 저도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0: 그럼 가보러 갑시다.
6: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0: 아 이렇게
1: 조심하세요.
2: 네, 두꺼운 점으로
1: 오케이.
0: 와요,
1: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3: 얘랑 관련이 있는 거
1: T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2: 오! 다행이다. 오,
1: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0: 이따가 중요했으니까.
4: 열렸다!
1: 열렸어? 네.
4: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2: 금고가 열렸어!
1: 머리 있어요!
0: 머리 있어!
1: 와!
2: 대박!
1: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5: 이게 뭐예요?
2: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1: 뒤에 숫자가 있어요.
6: 숫자가 있어?
7: 어? 이거 우리가 그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0: 아 이게 그거구나.
8: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2: 기지 좌표구나.
1: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0: 너무 목말라.
2: 이물질 없다. 지금 어때요?
7: 나도 나 넘겨줘.
2: 괜찮아요?
7: 나도
2: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8: 야,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불 축이면서
2: 잘하시라.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1: 이것도 나왔어요.
0: 다 먹어야지. 와. 아, 이거 맛있다.
5: 근데 이거.
2: 많이 먹으면 안 돼요.
0: 한
2: 모금씩 먹었죠?
5: 잠깐만, 근데 이거 증명 것도 마셔도 되죠?
2: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5: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0: 한번 먹어보세요.
1: 이물질 없다. 없어요.
2: 어때요? 와. 괜찮아요?
8: 와.
2: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5: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 맞다.
1: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1: 네, 갑시다.
2: Let's go. 이야, 대박이네. 야.
5: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향기가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다음 전환자가 먹을 거야.

0: 목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어보려면 비벼던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보이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온실 같으신 분이. 약간 피라미드 같은 생긴 게 나왔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4: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5: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4: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0: 저기가 어, 창문이 없네. 네.
5: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어? 이거 이게 문이다.
4: 어.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
0: 열리긴 해.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5: 어 뭐야?
6: 오물었다물었다 걸리는 게
0: 뭐야? 야.
1: 여기가 어디야? 와 뭐야?
2: Watch your step.
0: 어 깜깜해.
1: 들어가도 돼? 이런 게 있네.

0: 천천히 천천히.
1: 뭐야?
2: 들어오세요.
3: 오, 씨, 뭐야?
2: 와.
4: 우주 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0: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2: 기억할게요.
3: 멀리네?
4: 완전 어두운데?
5: 깜깜한데?
1: 깜깜하다 진짜.
5: 조심하세요.
6: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4: 깜깜해.
5: 무슨 그리드가 있고.
1: 됐다. 빛이 있는데요?
6: 오.
5: 이거 모형인가 봐요.
1: 이거 그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4: 이거.
5: 누가 가지고?
1: 돔 사이즈네.
6: 이야.
5: 들어왔다.
7: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누구지?
1: 헤노웨스.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 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빌립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얻나 봐요, 마지막에.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인류가...
5: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7: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8: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2: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4: 김한결 씨가 누구셔?
6: 저요. 어디로 오라고요?
7: 점등된 곳으로 오라.
5: 점등된
6: 부스?
4: 아, 시드룸인가 보다.
6: 저희 가볼까요?
8: 네.
5: 궁금해.
6: 갔다 올게요. 뭔가 이거를

0: 오! 동전이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0: 동전이야?
1: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0: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4: 아, 이게 시드구나.
0: 네? 시드.
5: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0: 여기서 나온 거죠?
1: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3: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6: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7: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8: 뭐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3: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0: 라스트
2: 휴머니티
4: 최후의 인류
0: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3: 갈아입을까요?
9: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6: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3: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0: 이게 원래 도움이...
6: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뽑아요, 하나만.
10: 시드 쓰는 거예요?
1: 어.
2: 햄 있고.
1: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3: 네, 좀... 근데.
0: 네, 왜요?
3: 이 우리가.
0: 도파민.
6: 미스터리 박스?
3: 이거 먹어.
6: 도파민?
2: 아, 이것도 도파민.
8: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3: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11: 그래요.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를 가는 게 중요해요.
6: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3: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0: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2: 것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곤했잖아요.
3: 문화로 마무리를.
0: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1: 박사님은 제일 조금.
11: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0: 어때요 동선 씨? 아
1: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0: 아 맞네.
1: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1: 일단 넣었어요.
0: 와 깜짝이야.
2: 와 그냥 왜 이렇게 소리가 나?
10: 아, 크기가 심상치 않은데.
1: 그럼 무게가 있어.
3: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2: 뭐예요?
6: 설마 시드?
1: 맥주야!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11: 차가울 때 마셔야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예요?
2: 누구보다 더
6: 아, 뭐야?
0: 아,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11: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6: 가장 비이성적인 과학.
0: 아~ 역시 화학자
2: 그래, 미안합니다.
0: 선생님. 이야~
2: 아, 저 좀...
0: 최고다, 최고.
11: 아~ 세...

0: 하셨어.
1: 한마에 넘어갔어.
2: 한마에
1: 먹으면.
3: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4: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에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7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6: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5: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6: 뭐지?
5: 있습니다.
6: 뭐지?
0: 뭐예요?
6: 이게 뭐지?
7: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야?
5: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6: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8: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6: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0: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6: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5: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노력,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해도 용령의 나라시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1: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0: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0: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1: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2: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1: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2: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3: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2: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1: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저기 양철 집 같은데?
2: 이 집이네.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1: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있게 잘 지어 놓으셨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아, 먼 길 오셨죠?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2: 모자까지 벗으시고.
5: 반갑습니다.
2: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 같이.
4: 예뻐요.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6: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2: 빈터에다가 그러면은 네네. 이게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2: 와.
7: 안녕하세요.
8: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7: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8: 저희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1: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7: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8: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1: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허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6: 몇 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 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

0: 있었거든요.
1: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네.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네. 스케치를 했었던 게 있어요.
2: 그래요?
1: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3: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2: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 두 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3: 날이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 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2: 아,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네.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네.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3: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0: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3: 덕분에 단열장짱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오두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1: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0: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오면 이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3: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 산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2: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0: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2: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호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홀딩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3: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0: 장에 빅상까지 창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창은 대순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1: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2: 아니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0: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1: 오, 와, 풍경 좋다.
2: 좋죠.
1: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2: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은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 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1: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2: 네네. 네?
1: 얘는 쟤, 쟤는 쟤?
2: 네.
1: 이야, 그래요?
3: 제일 어려운 거는 친구 네. 오더.
1: 아, 오더. 네. 네.
3: 지시가 네. 힘들었습니다.
1: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3: 예.
2: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2: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6: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이제 제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0: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7: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0: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선희 씨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7: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4: 야, 아빠.
3: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2: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산미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

0: 네.
1: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2: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0: 너무 좋다.
2: 진짜.
0: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1: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3: 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부신 이유가 있었네.
4: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5: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4: 아, 그러니까요.
5: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0: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5: 그죠? 네.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0: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1: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5: 결국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0: 그치, 맞는 것 같아요.
5: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4: 그렇죠.
0: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정말.
4: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1: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6: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1: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6: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 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6: 포천. 네,
3: 그래서 또
6: 논산에서 포천까지
3: 험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어요.
6: 생고생.
5: 아, 아 하셔야죠.
3: 에, 암만유. 에, 해야죠. 에.
5: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3: 그럼요.
0: 어디서.
1: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0: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6: 아,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1: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0: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6: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0: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6: 네.
0: 근데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 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1: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0: 양철 오두막 옆 캐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라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1: 오.
2: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네?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을 사자고 해서 카라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 음식, 침실이죠.
0: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1: 야, 여긴 거의 등산로를 만드셨는데요?
2: 근력이 키워지죠.
1: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2: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 여기? 카라반이 탁 하니 있네.
2: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1: 오, 훨씬 시원한데요?
2: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0: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1: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2: 한번 보시겠어요?
3: 네.
1: 오.
2: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1: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2: 그죠.
0: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1: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4: 포크레인에다가
1: 매달았어요.
4: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1: 네.
4: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2: 지금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0: 고생해서 끌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5: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0: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2: 생일.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2: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서.
3: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4: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이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 지라든가 뭐 정림사 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턱,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소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잡고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0: 아, 좀 따골 수도 있어요.
1: 그렇네요.
0: 스킨이라.
2: 아니, 근데 선생님, 그,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0: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 선생님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3: 아, 오늘 탐관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0: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2: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2: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손 며느님이신 거죠?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유 씨 27대 대종손 유만형입니다.
4: 대종손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대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대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5: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3: 300년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0: 원래 이제 불태는 집이었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거리고
4: 당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댕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2: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4: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2: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대단하시네요.
0: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2: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4: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지은 거죠.
2: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3: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지 탐구 시작해봅시다.
2: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4: 네, 복도예요.
2: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4: 오른쪽부터 보죠?
2: 네.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4: 네.
2: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4: 복도가 좀 길어요.
2: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4: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3: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2: 오, 이제 방이 나오네.
4: 네네네.
2: 이 방 혹시?
4: 네.
2: 누구 방이에요?
4: 손녀딸.
2: 아, 손녀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4: 손자방이에요.
2: 아, 이 방은 손자?
4: 네네.
3: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2: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0: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2: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3: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2: 안녕하세요.
4: 우리 아들이에요.
2: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4: 청주서 사는 걸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2: 아이, 뭐야. 그래요. 네,
6: 현대를
0: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너무 부럽다.
0: 전 가족이.
7: 안녕하세요.
0: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 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7: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0: 할아버지 뒤에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주 잡수러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게요.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 안 잡숫고 냉겨놔. 그리고 손자를 주려고.
3: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0: 뭐 집 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팍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천지개벽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어째 엄청이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이 그냥 이제 팍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3: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하면 참 넓다.
2: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편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9: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 때문에.
9: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2: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9: 벗고. 비가
2: 올리고.
9: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네? 엄마하고 신발을 벗어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그러니까 119가 왔어. 저 구급차가,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열두제고,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낸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3: 영애 씨는 물기로 먹고 불 떼서 살던 대종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들이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9: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3: 대종순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궐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들 치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9: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5: 호수에 물을 뿌린다고 그러네?
9: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2: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3: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그

0: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1: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2: 네네.
1: 아, 가족들이 다 모이고.
2: 네.
1: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2: 그렇죠.
1: 제사도 지내고.
2: 네. 예.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이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좁다 보니까.
1: 좁아서.
2: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진 않아요, 저희가.
0: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손집. 와, 성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3: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 우리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1: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2: 약간 엇갈려 있어요.
1: 예, 예, 예.
0: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2: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이게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1: 엇갈리게 해달라고. 아.
0: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1: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2: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0: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1: 그럼 이방은 뭐죠?
2: 저희 침실.
1: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 100% 마감을 하셨네요.
2: 네.
1: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2: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 이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1: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4: 아유 어째 또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2: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잘할 거야.
0: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 살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2: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 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내가.
5: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고.
6: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5: 한 저기 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손으로다가 누르고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0: 말해.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떡해.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1: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친 거, 어? 무궁화 5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어?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3: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4: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예. 아. 그렇게 한 거예요.
3: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4: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1: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1: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
2: 반잡화법인가요?
4: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1: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2: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4: 네, 아니에요.
2: 아, 안 잡아요?
4: 네, 아니, 싫어요.
1: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4: 알았어요. 저를 거쳐.
2: 의리도 사는 거죠?
4: 그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2: 부부 클리닉 하시죠?
4: 그렇습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3: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2: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4: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2: 지붕이요?
4: 네.
3: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 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 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1: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4: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서
3: 마냥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1: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3: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씨 대단하십니다.
2: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3: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 놈의 취향이구나.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3: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1: Patience입니다.
0: 네, Patie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인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0: admire my mom's patience.
1: 저는 저희 엄마의 인내심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는 의미죠. I admire someone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0: Yeah, you think that person is awesome and you kind of look up to them, respect them. 네. You admire them.
1: 그렇죠.
0: Or it could mean you like them romantically.
1: 아, 그렇죠.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yeah. admire라고 할 수 있는데 uh-huh.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 지인들 사이에서 I admire him 하면 이거는 오해 없이 충분히 쓸 수
0: yeah.
1: 있는 말이에요.
0: Sure.
1: 그리고 admire somebody's trait, a certain trait that someone has, mm-hmm. 누군가의 어떤 특징, 특성도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엄마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라는 yeah. 이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0: 사라 씨입니다.
1: 네, 자 그럼 사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0: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1: 사라 씨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문장 같이 읽어보죠.
0: So, Sarah said,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1: 네, insane amount of patience.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하면은 정말로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인내심이죠. Mm-hmm.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mm-hmm. 것이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Mm-hmm. 또는 호주식 발음으로는 mom처럼 발음이 됐는데 mom.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심이 진짜 많으시다는 거예요 라고 했고요. 한 가지 발음 포인트가 있는데
0: okay.
1: 이제 insane 앞에 사라 씨가 un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0: Yes,
1: 발음이 되진 않았어요.
0: She didn't.
1: 그렇지만,
0: But it should be there.
1: 예, 그렇지만 an insane amount of 아니면 insane
0: amounts.
1: amount를 항상 세서 A big amount, a small amount, mm-hmm. 아니면 big amounts, small amount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0: yes.
1: 여기서는 이제 구어체에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mm-hmm. 살짝 빠졌습니다.
0: Yes, that's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압도된, overwhelmed, overwhelmed.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principal, principal, principal, overwhelmed, overwhelmed, overwhelm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vocabulary words.
0: 그 다음, overreact, overreact. React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 over가 붙어서 overreact 하면 과잉 반응을 보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탄스러운, 존경스러운, 원래 이제 admire에서 뒤에 able, 뭐뭐 할 수 있는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admirable, admirable입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Overreact, overreact, overreact. And lastly, we have admirable, admirable, admirabl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and then times that by like 20, and that's my mom.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a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r. And she's always kind of like very patient and with people when they're maybe like having a hard time and like maybe overreacting, and she'll be like, okay, like let's step back and like, you know, think about this. Or like when it comes to teaching things as well, you know, she's very patient and kind of makes sure to describe everything, which I think is a really admirable quality.
1: Your mom sounds like an amazing woman and someone that I needed in my life, especially through the college years, because I really needed to breathe during that time.
0: Okay, you needed somebody who was patient
1: yeah.
0: with you. Mm-hmm. 사라 씨의 엄마,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좀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시구나라는 mm-hmm. 느낌 받았는데 mm-hmm. 실제로 어떤 말들을 해주셨는지도 소개가 mm-hmm. 됐잖아요. 한 줄 한 줄 공부해보겠습니다.
1: Let's start.
2: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and then times that by like 20, and that's my mom.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a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1: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and then times that by like 20, and that's my mom.
0: 네,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Think of 누구누구. 누군가를 떠올려보세요. Mm-hmm. 생각해보세요. Think about 하고 think of는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think about는 그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서 yes. 그 다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느낌이 yeah. 있다면 think of는 떠올려보는 것도 떠올려보는 sure, sure. 것 쪽으로 더 많이 쓰이죠.
1: Yeah. Think of three foods.
0: Noodles, rice, 김치
1: Very
0: 이렇게,
1: good.
0: 이렇게.
1: He's not thinking about the foods, he just thought of them.
0: 생각해내는 거죠. Mm-hmm. 그 음식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mm-hmm.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Mm-hmm. 여러분이 아는 가장 okay. 인내심 많은 사람을 떠올려보시고 and okay. then times that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를 찾자면 multiply를 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3 곱하기 3 할 때 3 times 3
1: Yeah.
0: 쓰다 보니까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1: Usually in cases like this, we will almost always say times it by five, mm-hmm. and it's this person.
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사 자체로는 뭐 곱하다라고 할 때는 times보다는 multiply가 더 정확한 게 있지만 mm-hmm. 이런 경우에 굳어진 표현으로
1: yeah.
0: times that by 20, times that by 100,
1: 1,000.
0: 네, 곱하기 20 해보시면 그게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mm-hmm. 정말 patient 하시다는 거죠.
1: Yeah, she's very patient.
0: Okay.
1: Next, she says,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0: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Mm-hmm. 엄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Mm-hmm. Respect라는 것이 이제 respect 뒤에 사람을 바로 붙이면 돼요. Mm-hmm. I respect someone.
1: I respect you.
0: Yeah, I should have said I respect Megan and... you know, being a nicer friend, but I didn't.
1: You don't respect me? Well, I admire and respect you, so.
0: Thank you. You're a better person right now. 그래서 it's someone I respect 하면 이제 뒤에 사람이 직접 오잖아요. 그런데 respect someone's trait 어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도 존경할 수가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yeah. 그래서 그걸 쓰고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about her. I respect that about you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That's exactly the sentence I was going to say when I interrupted you. Sorry.
0: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 respect that about Megan mm-hmm. 아니면 I respect Megan for that.
1: that.
0: 그래서 about과 for 위치가 살짝 달라지지만 mm-hmm.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Uh-huh. And her mom also does thi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0: 네, 여기서 빼고 생각해도 좋은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like 두 번 다 빼주시고요. Mm-hmm. kind of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being 아니면 saying. 아, 그런데 여기
1: you need that like though.
0: 네, 첫 번째 like는 필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say라고 하지 않고 be like라고 했으니까 be yeah. like가 하나의 세트로 say라는 뜻이죠. Yeah. 그래서 중간에 그 like는 살려주시고 마지막 것만 빼주세요.
1: Yes.
0: 엄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하셨어요. She's very good at it. Like she doesn't panic along with her children.
1: No, she
0: She's
1: doesn't.
0: She's good at saying, okay,
1: breathe.
0: Breathe.
1: breathe.
0: 자, 숨 쉬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심호흡해라고 하는 상황이죠. Yeah. Breathe deeply, slowly.
1: And slowly, right? Because yeah. you are breathing. We're alive. But you mean breathe.
0: Breathe in, breathe out.
1: Calm yourself.
0: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한국어에서 심호흡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그냥 뭐 굳이 deep라든지 뭐 안 쓰고
1: yeah.
0: It's okay. deep breathe.
1: I'm learning.
0: Yeah, breathing deeply, like deep breath. So yeah, 영어에서는 그냥 breathe.
1: Breathe.
0: Although the person is
1: breathe.
0: still breathing.
1: Yes, but we know you mean deepl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r.
1: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0: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Go by the KISS,
1: KISS principle.
0: 네.
1: principle.
0: 원칙, 법칙인데요. Mm-hmm. Keep it simple, stupid. 여기서 keep it simple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mm-hmm. 단순하게 해. 그냥 mm-hmm.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stupid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stupid라고 yeah. 부르고 있는 거죠.
1: They're calling you stupid for overreacting.
0: 그렇죠.
1: Right? Just breathe. Keep it simple, stupid. 네. Think about this.
0: 바보야,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에서 온 건데 단순하게 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go by가 나왔잖아요. Mm-hmm. go by는 뭐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go by 될 수 있겠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go by이지만
1: Of course, but in this case it means to follow.
0: 지키는
1: you go 거예요. by a principle, you go by the law,
0: 네.
1: by the book.
0: go by가 뜻이 정말 많아요. 한번 mm-hmm. 찾아보세요. Mm-hmm.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키다 따르다도 있고 mm-hmm.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통하다.
1: You oh, yeah.
0: go by the name of
1: I go by Megan, mm-hmm. right?
0: And I go by Hyunwoo, of course.
1: You do.
0: 네, 그래서 okay. 그 원래 이름은 이건데 별명은 이거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1: oh.
0: 아무튼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원 키스 원칙을 지켜라 따라라라는 말입니다.
1: Mm-hmm.
0: Okay.
1: She tells us more.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0: 압도된
1: overwhelmed, overwhelmed,
0: overwhelmed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Mm-hmm. Overwhelming 하면 그 상태죠, 그 상황의
1: yes.
0: 상태. 그래서 get overwhelmed by life라는 것은 mm-hmm. 살면서 정말 감정적으로든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크든지간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Mm-hmm.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가 아니고
1: no.
0: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어서 start to panic mm-hmm. 어쩔 줄 모르게 되었을
1: yeah.
0: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1: Then she'll say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
0: 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죠
1: mm-hmm.
0: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reathe, 심호흡해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 더 단순하게 만들어, 단순하게 생각해
1: okay.
0: Don't panic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he's always kind of like very patient and

0: 해도 용룡이 나라시아.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1: 뭔가 노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사에 라임 맞춰가지고 right. 말할 것 같은 느낌인데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0: Patience, passion.
1: 네. Okay. To be patient 또는 in order to be patient yes. 이런 의미죠.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는 we need passion.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Mm-hmm. 네, passion도 patient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어들일 mm-hmm.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0: Alex 씨입니다.
1: 네, Alex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고 올까요?
0: Okay, Alex 씨 나와주세요.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1: 네, 여기서 드디어 그 patience하고 passion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0: So Alex said,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1: 네,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mm-hmm.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Mm-hmm.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라고 말을 해준 건데요. Mm. 이번 주에 우리가 듣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인내심이 뭔가를 참고 기다리고 right. 이런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오늘 알렉스 씨가 해줄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쪽의 인내심에 가깝네요.
0: Right.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not giving up or keep yeah. going and pushing through to accomplish a goal.
1: 그렇죠.
0: Right?
1: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때 쓰는 또 인내심 있잖아요.
0: Patience takes on many forms.
1: Yeah. Patience can come in many different forms and it can be applied to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patience를 보고 있습니다.
0: Awesome.
1: 아무튼 이 문장을 다시 듣고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0: Okay.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o work. 일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대신에 instead of being something that you enjoy. 그래서 만약 열정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데 해야 되면은 또는 하고 싶으면 열정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즐기는 무언가가 아니라 일에 가까운 존재가 되죠.
1: For sure. And next he says, for example, if you love guitar, it's really easy to practic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you get that song right.
0: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말한 다음에 if you love guitar라고 했어요. 기타는 악기로서의 그냥 그러니까 그 사물, 물체로서의 어떤 명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there's a guitar, there are two guitars, there are three guitars. 그럴 때 쓸 때는 다 세거나 the guita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그 음악 장르로서 어떤 존재죠.
1: Just everything in general.
0: Yeah,
1: the idea of guitar, related to guitar, songs, physical guitars, everything guitar.
0: 네, 그래서 기타를 좋아하면 if you love guitar, if you love piano 하면 특정 피아노 한 대, 두 대를 지금 세고 있는 게 아니고 피아노라고 하는 그 음악 그 장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라고 그냥 했어요. If you love guitars라고 해도 되는데 그때는 약간 이런 종류의 기타도 있고 실제 물건들을 더 집중해서 보는
1: 거죠. It's more the physical guitar, right? Maybe you like looking at them, but maybe you don't play. You know?
0: 그렇죠.
1: It could be different.
0: If you love guitar,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강조하고 싶었고, it's really easy to practic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지금 원래는 over and over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1: over and over,
0: over again까지 또 확장되고. Yeah. 근데 오버가 또 들어갔어요.
1: Yeah, this is still pretty common though to say it three times.
0: Yeah.
1: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0: 네.
1: I think three is like the quite common still. Four, five, six, that's no.
0: 너무 많죠.
1: Yeah.
0: 근데 over and over again 할 때 그 세 번째 나올 때 오버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1: Yeah.
0: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1: Yes.
0: 네. 그래서 기타를 아주 좋아하면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it's really easy until you get that song right. 세 번째 포인트 get something right.
1: Yeah, when you get something right, you do it correctly
0: 그렇죠.
1: or properly.
0: 네, 여기서는 그 노래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1: Yes, you're playing it well or correctl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you kind of like guitar, then you probably won't have the patience to figure out that song. I know in my life, if I am passionate about something, it's really easy to keep going, to push through, and make it happen.
1: But if you kind of like guitar, then you probably won't have the patience to figure out that song.
0: 이 문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if you love guitar 하고 약간 대조를 이루어서 잘 읽어야 돼요. Love가 있었기 때문에 love하고 like가 일반적으로는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kind of like guitar 하면 그냥 적당히 약간만 좋아하는 거죠.
1: Yeah.
0: You just you know, like a little bit.
1: You like it enough to have a guitar to practice, but not enough to practice for a long time.
0: 네, 완전 푹 빠져있진 않아요.
1: Yeah.
0: 그래서 but if you kind of like guitar 이렇게 읽어주셨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좋아하면, 조금만 좋아하면 then you probably won't have the patience to
1: figure out that song. Figure out.
0: Figure something out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가 뭔지 아니면 진실이 뭔지를 생각해서 노력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1: Yeah.
0: Yeah. So
1: you figured out the song. That means you learned how to play it correctly. You figure out a puzzle. It means you solve the puzzle.
0: My wife always teases me.
1: What?
0: For always wanting to sometimes wanting too much to try to figure things out without reading the instruction manual.
1: Oh.
0: 네, 저는 매뉴얼 안 보고 막 어떻게 하는지 조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걸 좋아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바로 failing to figure out.
1: Failing,
0: 알아낼 수 있겠죠?
1: Sometimes you can't figure it out on your own. Yeah. You need the manual.
0: Exactly. 그래서 you probably won't have the patience to figure out that song. 그 노래를 여기서는 figure out that song 노래를 뭐 알아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노래를 익히는 거 learning that song.
1: Yeah, learning. Figure out how to play that song
0: 그렇죠.
1: well.
0: 네.
1: Something like that.
0: 네, learning to play that song.
1: And so he says next a little bit about himself. I know in my life if I'm passionate about something.
0: 저는 알고 있습니다. In my life 제 인생에 있어서 if I'm passionate about something 제가 뭔가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면
1: then what? It's really easy to keep going, to push through and make it happen.
0: 네, 열정적인 게 있으면 it's really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코너에서는 인내와 열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It's a good thing I'm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With that, I have mastered the skill of patience.
0: 네, 아무리 즐거운 거여도 뭔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 Of course.
0: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1: Ria say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0: 우리 모두 인내심이 있대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뭐에 대한 인내심이 있냐면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인내심이 있다. Maybe not for everything in life,
1: not
0: but
1: for everything.
0: Yeah, for some things.
1: For sure.
0: 네, 그리고
1: And Skeet says, "It's a good thing I'm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With that, I've mastered the skill of patience."
0: 네, it's a good thing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t's a good thing I'm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이 what I'm doing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it can be your job,
1: yeah.
0: it can be your hobby, it can be any
1: just a project,
0: yeah,
1: pet project,
0: volunteer activity.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는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다행이다. With that, 여기서 말하는 with that은 the passion.
1: The passion.
0: Yeah. I have mastered the skill of patience.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인내심이라는 기술을 master, 습득했다, master했다. So he is passionate about what he's doing, so he can wait.
1: Yeah, so he can wait for it, right?
0: Yep.
1: Wait until he gains the skills necessary to, you know, achieve his goals. That's awesome.
0: Yeah, that's good.
1: Perfect. So I'm just curious, what things are you guys passionate about or what things have you feel like you have patience for because you have passion for it?
0: 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생긴 분야가 있다면 영어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1: Let us know. I hope it's learning English.
0: I hope so too.
1: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셀러리.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0: 와.
1: 그쵸.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여기서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2: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1: 이거를 못해가지고.
2: Your elbow, you
1: No,
2: hurt it.
1: no, no,
2: Oh,
1: no, no.
2: no.
1: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2: Your audition, yeah?
1: 오디션, 실패, failed.
2: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Not the end.
2: Not the end of the
1: And the
2: world.
1: world,
2: So
1: yeah.
2: cheer up.
1: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2: You're crying?
1: 아니, crying, no crying.
2: Oh, no crying.
1: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2: Oh,
1: of.
2: in front of the director?
1: 그렇지, 그렇지. Sweat,
2: Sweat. Oh.
1: sweat, 계속. Be like a rain,
2: Oh
1: like
2: no.
1: raining.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No breaking.
2: No breaking?
1: No breaking.
2: Nerve-wracking.
1: No.
2: You know, you can be really nervous.
1: Nervous, yes.
2: Oh, and
1: So.
2: sweating. And the

0: make a mistake.
1: 막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Like me, dance,
0: like dance. This.
1: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0: 어?
1: 아니야. 아니야.
2: 제가, 슬기 씨, 네.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2: 오늘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2: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아,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1: 네.
2: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이런 거 네.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2: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2: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어구, 어구. 아. 그래. 메스가 막 뭔가 네.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2: 그렇죠.
1: 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2: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2: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렇죠.
2: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션.
2: 네.
1: 야. Yeah.
2: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1: 왜 깨무세요?
2: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최근에
1: 왜 이렇게 써요?
2: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2: 슬로간도 그렇고요.
1: 네. 많이 헷갈렸죠.
2: 이것도 너무 audition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아니, 이거는 왜 네. 오디션이라고 읽죠, 우리가?
2: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2: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1: 네.
2: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1: 네.
2: try 해보세요.
1: audition,
2: yes,
1: audition,
2: audition. Alright, so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그러게요. 헷갈릴만 했네요.
2: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1: 예.
2: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2: 이걸 썼습니다.
1: 네.
2: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1: 뭔가가
2: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2: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아하.
2: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2: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서
2: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2: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예.
2: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1: 오케이?
2: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2: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쵸.
2: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예.
2: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2: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2: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Mess up that.
2: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죠.
1: 아,
2: mess it up.
1: 네.
2: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2: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2: messed.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1: 네. I messed up my schedule.
2: My schedule or the schedule.
1: 네.
2: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2: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2: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1: 아하.
2: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1: 아이고.
2: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the 뭘까요?
1: The cook.
2: The cook.
1: Yes.
2: 그다음에

0: 엉망으로
1: The cook
0: 했다.
1: messed up
0: the
1: the recipe.
0: recip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또
1: 그쵸?
0: 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오케이.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1: 네.
0: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면 워낙
1: 그렇죠.
0: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1: Were you?
0: 워가지고 혀가 코어가 were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Are you?
0: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돼요.
1: 네.
0: So, 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R, L
1: 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예.
0: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 네.
0: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Right?
1: 네네.
0: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0: 와!
1: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어,
0: 네.
1: 야.
0: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0: 아우,
1: 길었네요.
0: 약간 긴장감
1: 예.
0: 연출하려고. 자,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1: 네.
0: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1: 네.
0: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자,
1: 아,
0: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1: 아,
0: 있다.
1: 그렇죠.
0: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1: 조금
0: 이거는
1: 가벼울 수
0: 너무
1: 있네요.
0: 가벼운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그러면
1: 오.
0: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0: cheer
1: 되는군요.
0: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0: You
1: It's
0: can,
1: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말 그대로.
1: 아,
0: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0: 일단은,
1: up.
0: cheer up. It's
1: It's
0: not
1: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 그러면
0: 이러면서.
1: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0: I'm
1: 있을까요?
0: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1: 아,
0: 나아요. 그럴 때는 I'm
1: 네네.
0: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굉장히
1: 네네.
0: 진지해져야 됩니다.
1: 그쵸,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l 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아하.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던.
0: 진짜 땀을 흘리고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나더라고요.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땀이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오케이.
1: 심사위원.
0: Yes, yes.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오듯 틀린 거니까
0: 네.
1: 흘렸다는 running이거든요. 일단 running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0: 나 진짜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1: 그렇게 돼요?
0: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1: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을 흘린다 할 때 러닝 노즈 하잖아.
0: That's right. 네. Runny nose and or the water's running, 뭐 something
1: 예,
0: 예. running,
1: 아,
0: right?
1: 땀을 안 썼네. 근데,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0: 죄송한데 거의 그렇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1: 너무 길다.
0: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1: 네. 네.
0: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sweating bullets.
1: 오?
0: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1: 네.
0: Maybe not.
1: 어디서 나왔죠?
0: I don't know.
1: 자,
0: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1: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0: 아, 어디서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총알.
1: 아, 총알.
0: 네.
1: 아, 총알.
0: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1: 흘리다.
0: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1: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총알처럼 흘린다.
0: 맞네요, 진짜.
1: 예.
0: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1: 긴장.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1: 네.
0: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1: 네네네. 네,
0: right?
1: 네.
0: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sweat bullets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1: 땀을
0: 이거는
1: 바가지로
0: 진짜
1: 흘리는 버킷, 건데?
0: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1: 네.
0: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네,
0: 너무
1: 네.
0: 더워서 말 그대로.
1: 아, 때에 따라서 yes. 쓰는 표현이 좀 다르군요.
0: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 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1: 오케이.
0: Okay?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1: 네.
0: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 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1: 오.
0: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1: 네.
0: Judge. Judge.
1: Judge.
0: All right.
1: Judge.
0: Right. So, judge들 앞에서 bullets를 sweat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0: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뭐뭐 앞에.
0: 누구 앞에, 네.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1: 그렇죠.
0: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She cried in front of our.
0: 우리니까 그쪽으로 쓰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ill 쓸게요. 예.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0: I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1: In front of the building.
0: Very nice. Mm-hmm.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Yes.
0: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All 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1: 네?
0: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인정.
1: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0: 그럼요.
1: 너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0: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1: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It can be really
0: 뭐 할 수 있다고요?
1: 긴장될 수 있다.
0: 오케이.
1: 자, 왜 여러분, 이렇게 길죠?
0: 한번 써보세요.
1: It can be. 이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0: Alright. 뭐 할 수 있다.
1: 그냥 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0: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1: 그래요, nervous.
0: Nervous, okay.
1: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0: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1: 네.
0: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 있습니다.
1: 정말 별로예요.
0: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저의
1: 그쵸?
0: 성격이에요.
1: 예.
0: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1: 네.
0: 정답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 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1: 오케이? 네.
0: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있나요?
1: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0: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1: 네. 하지만 영어도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ed,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Yes.
0: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1: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 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1: 네네네.
0: Okay,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도 느껴.
0: 나도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공감해.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너 완전 공감해.
0: Uh-huh.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예요.
1: 맞아. 지쳐버리게
0: 만드는 거예요.
1: 지쳐버리게
0: right?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1: 예.
0: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feel you.
0: I feel you.
1: I have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1: 들려.
0: 말이 들려.
1: I hear you.
0: Remember this?
1: Yes.
0: All 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네.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1: 그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그렇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1: yes.
0: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대단합니다.
1: Yes.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6: Oh, no.
5: Oh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6: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6: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1: Yay.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gym.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네.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1: Oh.
0: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파트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뭐 남자랑 같나?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예,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2: 응? What cardigan again?
1: 카디건은
2: No cardigan.
1: 카디건
2: No.
1: 아니 아니 아니
2: No.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2: Woman.
1: 특히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an
0: Ah.
1: yeah you know that
2: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ly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the theater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do
2: Why do you
1: you
2: care so much?
1: 아, 신경
2: You
1: 쓰냐고?
2: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2: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2: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2: What did
1: okay.
2: you say?
1: 아, okay. English?
2: Yeah.
1: okay. Actually, I love him.
2: You love him.
1: Yes.
2: You love him.
1: Yeah.
2: Already.
1: Secret.
2: Secret
1: Yes, secret.
2: love.
1: Yeah.
2: 어.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그쵸,
0: 되거든요.
1: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말도 안 되지,
1: 어허,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The 네.
0: Yeah.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0: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1: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1: 그렇군요.
0: 꼼수인 것 같아서
1: 뭔가
0: 정정.
1: 의심스러운 스멜이
0: 의심하지
1: 나오는데. 아,
0: 마세요.
1: 알겠습니다.
0: 마음을 곱게 쓰세요.
1: Okay.
0: 예.
1: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0: Yes.
1: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0: Summer.
1: Summer. Alright.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진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0: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1: 맞아요.
0: 예.
1: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0: summer.
1: 맞겠죠.
0: 네.
1: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0: In.
1: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거는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0: 네.
1: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0: 그러게요.
1: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라는 느낌
0: 네.
1: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이에요.
0: 네.
1: Right?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늘 여름이
1: 그냥
0: 그렇죠.
1: 여름엔 그래. 뭐
0: 네.
1: 여름엔 덥다. 이런 거할 때는 보통 더안 쓰고 그냥 in summer.
0: 예.
1: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0: 아.
1: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0: 네.
1: 아니면 한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 네.
1: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0: In the summer가
1: In the
0: 되겠네요.
1: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0: 네.
1: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0: 네.
1: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0: 아,
1: 많아요.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0: 네.
1: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0: 네.
1: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0: 예.
1: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라는 느낌을 줄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0: 네.
1: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0: What kind of music?
1: What kind of music? 자, 그리고 어떤 사람?
0: What kind of human? A
1: person.
0: person.
1: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0: 네.
1: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0: 네.
1: 뭐였죠?
0: What kind of music?
1: 넌 좋아하니?
0: What kind of music
1: Music?
0: do you like?
1: 그렇죠. What
0: 오.
1: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0: Yes.
1: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0: 예.
1: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0: 네.
1: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0: What kind of person
1: 반바지를 입니? 아하, wears?
0: wears half pants?
1: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0: 예.
1: 겨울에 그러면은
0: In winter.
1: in winter. 자, half pants라는 말이 정말
0: 반바지잖아요.
1: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0: 네.
1: 그게 아니라
0: 아, shorts.
1: shorts
0: 아이,
1: or
0: 간단한 게 있는데.
1: short pants.
0: short
1: short
0: pants.
1: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So
0: 아.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물론
0: 예.
1: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0: 그쵸.
1: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0: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1: 네.
0: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1: 네.
0: 추워서
1: 와,
0: 날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견디지 할때 있거든요.
0: 대단해요.
1: 에이.
0: 예.
1: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0: 네.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Al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0: 네.
1: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가디건이 아니라
0: Cardigan.
1: 카디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 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0: 그쵸.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해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1: 네.
0: It was cold.
1: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0: 네.
1: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0: 예.
1: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정답은 그래서 콜드보다는 콜드는 너무
0: Actually.
1: 추운 거니까
0: 네네.
1: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0: 칠리
1: 오케이,
0: 들어봤죠?
1: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0: Theater.
1: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0: 바뀌어요?
1: 본
0: 아니면은
1: 적 있으실 거예요.
0: 뭔가 좀 추가되죠?
1: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본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0: 그래요?
1: 네. 근데
0: 오.
1: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0: 아.
1: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0: 네.
1: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 되죠.
0: 네.
1: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이 정도로
0: Theater.
1: 발음이 될 텐데 굳이
0: 아.
1: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둘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0: 네.
1: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0: 안쪽이요.
1: 쌀쌀해요?
0: 아,
1: 안쪽이죠.
0: 그쵸.
1: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0: Inside.
1: inside를 썼습니다.
0: 네.
1: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0: 네.
1: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0: In the trunk. 아, inside the
1: in
0: trunk.
1: the trunk도 돼요.
0: 네.
1: 그 스튜디오 안에
0: Inside the studio.
1: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0: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Yes.
1: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0: Yeah.
1: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0: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Yes.
1: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0: 네.
1: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0: 네, 뭐
1: 이유가 있을 거
0: 여자뻔에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쵸?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Anyway, 어쨌든.
0: 음흠.
1: 네,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예.
0: 끊어주고요.
1: 왜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1: 예.
0: 물어보는 건데요.
1: 그쵸?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0: 음흠.
1: 예, 신경 안 쓰는
0: 그럼
1: 거거든요.
0: 쓰다는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왜
0: Why?
1: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1: 예.
0: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1: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0: Okay.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우와.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하는 건, oh,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얘는
1: 그거는 제가 딱
0: 긍정문이죠.
1: 외우고 있었네요,
0: Right,
1: 다행히.
0: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무슨 뭐,
1: 네.
0: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쉬 시키고 싶으니까
1: 네.
0: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1: 네.
0: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통화 한 3시간 반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0: 나중에,
1: later.
0: later. 그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이거
1: Yes.
0: 친구들이랑 이제 하세요.
1: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1: 예.
0: 만나서
1: 그쵸,
0: 또. 아.
1: 그쵸.
0: Okay, you guys. 일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응?
0: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1: 네.
0: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저기서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럼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Because
1: Yes.
0: I have to go home anyway. 이렇게 쓸 때는 커마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0: 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1: 문제였군요.
0: 얘기를 하지, 그쵸?
1: 그러게요.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0: 가만.
1: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0: 아마
1: 말이죠.
0: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저
1: 그래요?
0: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온
0: 짝사랑.
1: 짝사랑이요?
0: 짝사랑.
1: 짝사랑.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0: 네.
1: 혼자만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1: 러브.
0: 되고요.
1: 아, 명사도
0: 명사도
1: 되나요? 그럼
0: 되고요.
1: 됐어요. Love. Love on him.
0: 잠깐만요. 지금, 아,
1: 예.
0: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1: 그쵸,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1: 러브.
0: 아주 깜짝
1: 예.
0: 놀랐네요.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1: 뭐죠?
0: 여러분.
1: 맞다,
0: 크러쉬.
1: 맞다, 맞다. 아!
0: 걸 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1: 아,
0: 크러쉬예요.
1: 맞아요.
0: 이게 원래 러브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러브도 실제로,

0: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레어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러브를 얘기할 때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1: 네, 그쵸.
0: 않는데,
1: 그렇긴
0: 자,
1: 하네요.
0: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일단
1: 네네.
0: crush 자체가 짝사랑,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1: 아,
0: 해요.
1: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I have a
1: 예.
0: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는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쵸?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
0: 내가 처음
1: 짝사랑.
0: 짝사랑했던 게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그 친구였어.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So
1: 네.
0: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I.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너가 아는 누구는 나
1: 야,
0: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시제,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그러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1: Wow.
0: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약간 something이 있었던
1: Yeah,
0: 거예요, right?
1: 그죠.
0: Something like that.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Alright? 얘는 근데 후어가 들어가요. I have a
1: 아,
0: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1: 아,
0: 거예요.
1: 마음이 있는
0: I have a
1: 거예요?
0: thing for him.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또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적 패턴은 what?

0: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0: 넌
1: music
0: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ear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트레이닝이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xt,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들을게요. 전체대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5: On him?
4: Yeah.
5: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All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쵸.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쓰기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51번, 52번에 해당하는 것은 빈칸에 우리가 단어를 써서 좀 문장을 완성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53번은 자료를 보고 그것을 200자에서 300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 자, 마지막 54번 문제는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문제들이 600자에서 700자 분량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많은 학생들이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을 혹은 쓰기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쓰기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5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보통 안내문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합서 유형 14를 확인하시면 맥락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쓰기에 대한 문제 연습들 우리가 함께 해봤었습니다. 그때 메모했던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지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글의 유형과 앞뒤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의 유형은 보통 안내문의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내문,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인주은행 회원 가입 안내라고 해서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원 가입을 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비밀 번호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중요하죠. 여러분, 이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 전화번호나 생일은 사용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 전화번호, 또 번호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나 생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조금 어렵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안내, 가입 안내할 때에 전화번호, 생일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말고, 자, 문자와 숫자를 기억,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를 가끔 니은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주제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다면 전화번호와 생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문자와 숫자를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문자, 숫자 여러분 보통 비밀번호 만드실 때 어떡하나요? 네, 같이 혼합해서 섞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써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만들어야

아야하다라는 문법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섞어서 만드세요. 또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 비밀번호는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비밀번호 한번 만들면 계속 쓰시나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나오지요. 아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더 쉬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가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변경해야 합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변경하세요, 바꾸세요, 바꿔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만들면 위험합니다. 그다음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서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술체에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변경하라 이런 서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세요. 바꾸세요. 뭐뭐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인데요. 52번은 보통 설명문, 그죠? 그 다음에 뭐 짧은 서술문의 형태가 나온다, 논설문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음식의 맛은 입 안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음식의 맛과 관련된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이 입 안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는 후각, 여러분 냄새를 맡는 것, 그다음에 미각, 맛을 느끼는 것. 그래서 후각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무엇을 준다, 구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 51번에서 봤던 서술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데요. 자, 앞뒤 문장들을 좀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혀로 느낄 수 없는 향과 맛의 차이를 더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뒤에서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서 먼저 좀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 다음에 코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그거는 약간 후각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는 뭐 냄새를 맡는 것이지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은 냄새를 맡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함께 맡으면 정도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넣어서 읽어보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코로 냄새를 맡으면 혀로 느낄 수 없는 향과 맛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 냄새를 맡으면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처럼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혀의 역할뿐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혀 역할도 나왔고, 코, 지금 뭐죠? 냄새를 맡는 코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코의 역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혀의 역할뿐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반드시 코의 역할도 중요하다. 혹은 코라고 하는 단어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2번과 51번에 해당하는 답은 여러분들 배점이 10점씩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셔야지만, 답을 쓰셔야지만, 뒤에 53번,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1번과 52번은 이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 서술체의 끝에 나오는 서술체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문법 활용을 잘해서 내용을 잘 채우시면 점수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을 일단은 살펴보시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나도 쓸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자료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 자료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들은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3번은 원격 근무 확산 이후에 직장 문화의 변화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제목을 쓰시면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쓰지 말고 53번은 원고지의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원고지 작성법 여러분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서 답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격 근무 확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은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근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회사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혹은 뭐 카페에서도 가능하겠고요. 뭐 장소는 제약 없이 근무를 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원격 근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문화가 변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의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의 내용, 그다음 세 번째의 정보를 빠지지 않고 원고지에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 글의 유형이 종합서 유형 15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의 정보를 제대로 좀 분석해서 변화, 경험, 그다음에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200자

단백질 분량의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두 개로 써, 두 숫자는 한 칸에 두 개를 써야 된다라는 점, 뭐 마침표는 어떻게 찍는다, 퍼센트 기호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종합서 유형 15에서 심학습 원고지 작성법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 변화인데요. 여기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에 그 비율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증가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락 이런 표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 1은 원격 근무 시행 기업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설명한다면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자, 원격 근무 시행 기업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이것을 조사한 기관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는 표현들을 같이 좀살수 있겠지만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원격 근무를 시행한 기업이 12.5%에서 53.4%로 급증이라고 하는 표현 쓰면서 급증했으나 이후 2021년 47.8%, 22년 39.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원격 근무 경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반수, 지금 50%가 넘고 65%이기 때문에 과반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원격 근무 경험에 대해서 65%는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내용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빠짐없이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원격 근무 실시 이후 변화에 대해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연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소통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거리감도, 뭐, 뒤에 또 동시에가 나오지만, 거리감도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느꼈다. 기업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로 원격 근무 시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범 답안의 형태로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런 여러분 원고지 작성법에서 이런 표현들 숫자를 같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지을 때한칸 들여 쓰는 형태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아주 긴 이야기, 글을 써야 하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54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의고사의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주제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1회에 나온 주제는 현대인은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휴식의 중요성을 자주 간과하곤 한다라고 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강한 그러나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일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휴식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식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안정, 일의 효율성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휴식 문화 조성 방안 정도로 주제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54번의 문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했지? 라고 또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종합서 유형 16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아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것. 그래서 앞서 우리가 주제를 먼저 좀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좀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에 어떤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본론, 결론의 내용을 잘 구분 지어서 순서를 정해서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 분량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자와 700자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소개하는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이 건강한 휴식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휴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휴식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 건강한 휴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나의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글에 꼭 써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순서를 좀 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그 유형에서 파악했을 때 보통은 요 정도의 내용은 서론에서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서론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건을 쓰고, 그 다음 본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 본론 정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휴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같이 좀 서술하는 방식을 유형에서 우리가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을 때 현대사회에서 휴식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서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본론은 휴식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조건 1을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또 조건 2에 해당이 되는 휴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분석하는 것도 포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론을 보시면 앞서 조건 3에 해당이 되는 건강한 휴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1, 2, 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안정은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감정을 조절해준다. 또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데 집중력이 강화되고 창의성을 높여주는, 증대해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요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만성 피로, 계속 피곤하고, 뭐 번아웃, 그다음에 우울증,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 못하고, 일만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올수 있겠죠.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생산성 감소.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조직에도 비효율적이고, 사회 전체에 스트레스를 좀 증가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실천적 방안으로는 사실은 이런 점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조직, 기업이나 조직, 그다음에 사회, 이런 세 가지의 층위에서 방안을 좀 제시한다면 좋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스스로 시간을 조율하거나 일이나 쉬는 것을 분리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을 갖는 것, 그다음에 조직, 기업은 정시에, 딱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에 휴가 잘 보내주고, 그다음에 사내 휴식 공간 같은 휴게실 같은 것들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같이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바쁠수록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휴식은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개인도 물론 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좀 이렇게 휴식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접근을 한다면 이세 가지의 층위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앞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런 원고지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문제로 제시해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쫓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휴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행위다. 휴식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지문에서 활용을 해서 이런 내용을 서론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 본론으로 써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불안이 증가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내용들,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기업과 조직은 구성원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시퇴근, 휴가 사용 권장, 휴식 공간 제공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휴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조금 짧으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이 600자에서 700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범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쓰기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그건 사실 요술 부신다.
1: 아니 그럼 내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코가 커지는 거 아니야?
0: 걱정 마. 그 요술 붓은 붓의 주인만 요술을 부릴 수 있거든.
2: 다행이다.
0: 옛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홍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도는 붓이 없어서 돌멩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3: 이야, 장꿈이다, 장꿈! 크게 좀 그리지!
4: 그러다가 사또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저 정말...
3: 사또님 납시오! 사또님! 갑순네, 세금이 밀렸더라고.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5: 됐고, 집으로 가보자고. 돈이 될 만한 귀한 도자기나 폐물이 있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든가.
3: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세금 내겠습니다.
5: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리고 나 왜 온 동네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3: 낙서라뇨? 이 정도면 아주 멋진 벽화죠, 벽화. 그림도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조그맣구만.
5: 됐고, 그림을 그릴 거면 붓으로 종이에다가 그리거라. 이런 데다 그리지 말고.
4: 실은 그게 붓을 살 돈이 없어서요.
5: 그럼 그림을 그리지 말든가.
3: 제 말이요. 한 번만 더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면 혼날 줄 알아라. 가시죠, 사또.
1: 쉬워, 당장 쉬워.
3: 우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금은보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산다던데, 저 욕심쟁이 사또.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만 그렸구만.
0: 하지만 홍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지. 붓은 없지만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 홍두는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
4: 이야, 내가 그렸지만 근사한걸.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겠지만.
3: 뿅!
4: 깜짝이야.
3: 그림에 대한 너의 열정과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이 화첩을 선물로 주마.
4: 먹물이 마르지 않는 붓과 화첩? 진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3: 그럼 단 그 붓은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꼭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만 쓰거라.
4: 좋은 일이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지?
6: 아, 꿈이었나.
4: 진짜 붓하고 화첩이? 산신령님이신가? 우와, 나에게도 붓이 생기다니. 어디, 붓으로 그리는데 첫 그림. 뭘 그리지?

0: 있어.
1: 어? 그림이 실제 꽃이 됐어. 우와, 붓이 요술을 부리네.
0: 그럼 이번에

0: 진짜 요술부시네. 우와.
1: 홍두는 요술붓을 좋은 일에만 사용했지. 호미가 필요한 사람에겐 호미를.
2: 그림이 호미가 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1: 가난한 할아버지에겐 먹을 것이.
2: 고마워.
3: 어떻게 저게 나오겠냐? 너무 신기하다. 또 뭐가 있냐?
1: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줬지.
2: 대단해. 아유, 세금 내려면 뭐라도 키워야 하는데, 아유 힘들다. 이 밭을 다 언제 가나?
4: 할아버지, 밭갈개에 제가 황소 한 마리 그려드릴게요.
2: 아유, 황소?
3: 홍두야! 아유, 홍두,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5: 이게 그 소문으로 듣던 그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진짜로 변한다는 그 요술보 아닌가? 자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지금 당장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4: 네?
1: 여기서 잠깐! 홍두는 황금덩이를 그렸을까?
6: 아까 산신령님이 욕심 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쓰라고 했잖아.
7: 맞아. 황금은 사또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
1: 그렇지. 그래서 홍두는 일단 황소를 그렸어.

0: 왔다 홍두야. 가자. 이리야.
1: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자. 이제 나를 위해서 황금덩이를 그리거라.
2: 황금덩이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요술붓은 좋은 일에만 써야 하거든요.
3: 어허! 감히 사또님 말씀을!
1: 됐고! 이리네. 이것도 이리네. 내가 직접 그리면 되지. 황금이 날아든다. 황금이 날아든다. 짜자잔! 근데 그 황금이 어디 있는 거야?
3: 응? 사또, 그 황금덩이가 아니라 똥덩이가.
1: 똥똥똥똥똥. 똥덩이가 왜? 아이고.
2: 이 요술붓은 오직 저만 그릴 수 있습니다.
1: 어서 빨리 황금을 그리지 않겠느냐?
2: 못 그립니다.
1: 됐고 이전에 당장 가져가라.
3: 네 사또, 당장 가져가라.
1: 물도 주지 마.
3: 예 사또.
4: 그렇게 홍두는 사또에게 잡히고 말았어.
3: 며칠째 밥도 안 줬으니 이제 고분고분해졌을 겁니다.
5: 사또님을 위해서.

0: 황금을 가득 그려드리겠습니다.
1: 하겠지?
2: 당연하지요.
3: 어우, 배부르다. 어? 사또님도 만두 드실래요?
1: 홍근아!
3: 아, 배부르니 이제 나가볼까?

0: 그럼 전 이만.
1: 아니 뭐해? 당장 쫓아가서 요술구슬 뺏어와.
2: 아유 내 사또 거기 서라.
1: 거기 서라. 거기 서.
2: 거기 서.
0: 어서 말을 그려서.
2: 너 뭘 그리려고? 사또 제가 뺏었습니다요.
1: 잘했다. 나를 위해 그림을 못 그리겠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요술봇 그냥 없애버리겠다.
0: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그려드릴게요. 제발 품만은.
1: 진짜 다 그려주는 거지? 자, 이겼다. 자, 그럼 아주 커다란 황금떡. 아니지.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왕이면 올카니 아예 황금으로 된 산을 그려줘.
3: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그려주는 저 혼을 내주자.
0: 알겠습니다. 어서 그리거라.
2: 사또, 저기 황금산이 있습니다.
1: 그렇구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 그 바다는 왜 그린 게냐?
0: 아, 그 황금산이었습니까? 아유, 제가 황금산을 황금섬으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1: 그래? 아, 뭐 황금산이든 황금섬이든 다 내가 가져버리면 그만. 자, 황금 가지러 가게. 어서 배를 한 척 그리거라.
0: 네, 사또님. 아, 그런데 어떤 배를 그리지?
4: 우리가 홍두에게 어떤 배를 그릴지 알려주자.
2: 오, 좋아. 이왕이면 빠른 모터보트.
5: 에이, 아니지. 그럼 욕심쟁이 사또가 황금을 쉽게 손에 넣잖아. 아, 황금섬까지 힘들게 가려면.
2: 아, 그럼 오리배 어때?
5: 어? 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그 오리배?
4: 우와, 오리배 좋다. 엄청 힘들잖아.
6: 홍두야, 오리배 어때?
0: 자, 그럼 오리를 이렇게 여기에 창문. 자,
1: 아니 이게 오리야 배야?
7: 처음 보는 배인데.
0: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인데 바람이 없어도 다리만 열심히 굴리면 가는 배입니다.
1: 아니,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
7: 예, 사또. 아, 여기로. 하나 둘.
1: 자, 황금섬을 향해. 하나 둘.
7: 아, 사또, 이거 너무 힘들어요.
1: 아유, 그러게. 아유, 공주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 바람 좀 그려놓거라.
0: 바람이요? 네, 사또. 바람을 그리고 또 그리고.
1: 오, 간다. 더 빨리 가게. 바람을 좀 많이 그리거라.
0: 바람 많이요?
2: 더 많이 그려라.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1: 오, 빨라.
0: 더 빨리.
7: 사또, 바람이 세다 못해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1: 살려. 홍두야, 우리 좀 꺼내다.
0: 싫습니다. 꺼내주면 또 제 요술붓을 탐하시려고요.
1: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
7: 홍두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라도 제발.
0: 더 이상 제 요술붓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때 꺼내드리죠.
7: 약간 약속할게.
5: 약속할게.
7: 약속할게. 할게.
5: 약속. 약속. 약속.
7: 약속.
5: 약속.
0: 약속하신 겁니다.
5: 살았다. 살았다.
7: 사또 너무 무서웠어요.
4: 그렇게 사또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도 요술붓을 탐하지도 않았지. 그리고 홍두는 계속해서 요술붓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7: 와, 맛있겠다.
0: 맛있게 드세요.
7: 홍두 최고.
8: 요술붓도 최고.
4: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네.
1: 아니, 뭔가요, 박사님?
3: 나 어제

0: 줄넘기 500번 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500번 했다! 잘했지! 잘했지!
1: 그러니까 박사님, 줄넘기 500개 한 거 자랑하시려고 저일 부른 거군요.
2: 그럼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 오늘 아침에 알람시계 울리기도 전에 저 혼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멋지죠? 와!
3: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헛둘! 헛둘! 맨손 체조를 10분이나 했어요. 저 잘했죠? 와!
4: 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습니다. 저 잘했죠?
2: 그건 원래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와!
0: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5: 맞습니다, 박사님.
0: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어린이가 있어.
5: 네?
3: 그런 어린이가 있다니.
0: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이야!

0: 조종사.
1: 자자,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나영이, 나영이는 어제 저녁밥으로 뭐 먹었어요?
2: 저 어제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었어요. 저는 어제 장조림, 콩나물, 김치 먹었어요.
1: 이야, 나영이랑 효진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 먹었구나.
3: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요. 난 어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데.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오늘의 주인공, 자랑을 엄청 하는 나 자랑어리입니다.
3: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선생님도 저 부럽죠?
1: 와, 부럽다.
3: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 왜 치킨, 피자, 파스타 먹었는지 궁금하죠?
1: 글쎄. 아, 자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사주신 거 아닐까?
3: 짠! 한글학 숙제 100점 맞아서 엄마가 치킨, 피자, 파스타 사주셨거든요. 잘했지? 나 잘했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4: 그런데 자랑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은 유치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 너도 힌디네?
5: 응, 빨리 노란 띠 따고 싶다. 그치?
3: 응. 너희 힌디냐? 나 주황띠인데. 부럽지? 부럽지?
5: 우와, 부럽다.
3: 나 주황띠 땄다고 우리 삼촌이 이 운동화 사주셨다.
5: 좋겠다. 삼촌이 운동화도 사주시고.
3: 우리 삼촌 뭐 잘 사줘. 우리 삼촌 돈 잘 벌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뭐 잘 사주신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사주셨냐면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사탕도 사주셨고 키 3cm 컸다고 초코우유도 사주셨고.
4: 자랑이의 자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
6: 자기 자랑 언제까지 할 거야? 더는 못 참아.

0: 좀 더 연습 좀 더 해야겠다. 갈게. 어, 너, 나도. 안녕.
1: 그럼 할아버지랑 해외여행 갔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0: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지 마. 절대.
2: 우리 하나도 안 궁금해.
3: 뭐야, 그게 왜 안 궁금하지?

0: 이 악당 크크 저렇게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하는 어린이 너무 좋아해요. 기다려라 자랑이, 나랑 같이 놀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엄마, 친구들 진짜 이상해요.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2: 자랑아, 너 또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만 하다 온 건 아니지?
1: 자랑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나 태권도 주황 뛰고, 삼촌이 운동화 사줬고, 우리 삼촌 돈 잘 벌고.
2: 거봐. 친구들한테 자랑만 한 거 맞네. 아유, 참.
1: 근데 다 사실이잖아요.
2: 다 사실이어도 그렇게 네 자랑만 계속하면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거야. 아휴. 생각해봐. 친구들은 아직 힌트인데 자랑이가 주황띠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은 친구들은 속상해할 거야. 그리고 자랑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은 속상해하고 부러워할 거라고. 아휴. 그러니까 자랑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줄 아는 자랑이가 되자. 알았지?
1: 그래도 난 자랑하고 싶은데.

0: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1: 에? 누구세요?
0: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이 자랑아.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안 그래?
1: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나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하던데요.
0: 에이 그런 애들이랑 친구하지 마. 악당 크크랑 친구하자.
1: 에? 아저씨랑요?
0: 그래. 내가 네 자랑 다 들어줄게. 대신 너도 내 자랑 들어줘야 돼. 어때 친구야?
2: 좋아 친구야.
0: 친구야. 친구야.
2: 친구야, 나 태권도 주황띠이다. 멋지지?
0: 우와, 멋지다.
2: 나 송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부럽지?
0: 우와, 부럽다.
3: 자랑이는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뻤지. 앞으로 닥칠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야.
0: 근데 있잖아. 난 너보다 송판격파 훨씬 더 잘하거든.
2: 어?
0: 난 한 번에 송판 100장도 깰 수 있거든.
2: 어?
0: 오죽하면 송판들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더라. 야.
2: 어? 나 근데 태권도 발차기도 잘해. 발차기로 풍선도 막 터뜨려.